0: gochujang, or fermented red chili paste, and kanjang, or fermented soy sauce, are the main products. They are made with selected ingredients and advanced skills of the master, so the fermented pastes provide a healthy and savory taste. In the case of chonggukjang, or extra strong fermented soybean paste, the company has used a starter it has cultivated. Therefore, it is fermented at a low temperature and has a savory flavor without the unique strong smell.
1: 장식품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엄선된 원료와 전통 발효 방식, 그리고 당사만의 오랜 장류 발효 노하우입니다. 저희는 장흥에서 재배한 100% 국산 콩을 사용하고 5년 이상 간수를 뺀 신한 천일염을 사용해 장류 특유의 깊고 부드러운 맛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랜 세월 쌓아온 전통 발효 경험과 정성 어린 관리가 더해져 장흥식품만의 깊고 품격 있는 맛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원료와 전통, 그리고 장인의 정성이 만나 건강한 발효의 깊은 맛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only used soybeans, water and salt when producing the fermented pastes. After checking the safety and freshness of the Korean-grown farm products, the ingredients are sent to the production lines. The firm has built a HACCP certified manufacturing plant, so it has thoroughly checked the product quality and strengthened hygiene control.
2: 발효식품의 생산 공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원료의 품질과 발효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발효와 숙성 과정의 온도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포장 과정에서는 이물질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리 과정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품질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decided to introduce a smart factory to better manage the whole production stages. By automating the packing lines and improving the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the product quality can be monitore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Also, it has constantly developed the current production stages to maintain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3: 저희 장흥식품은 생산 효율과 품질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 환경을 갖추고 본격적인 대량 생산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원료 입고부터 생산 관리, 포장, 출하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 모든 공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발효식품은 생산 환경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식품이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을 통해 생산 공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0: Changung Food has boosted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to cultivate a new food culture. Based on the collected experience, it has suggested new standards for the fermentation process. Also, the company has developed new products that can satisfy the rapidly changing needs of consumers.
4: 저희 장흥식품은 전통 발효식품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통 장류를 보다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청국장 분말, 스틱형 청국장, 간편식 형태의 발효식품 제품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흥식품이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 시간장을 활용한 프리미엄 간장 제품과 기능성 발효식품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earned trust from the clients by maintaining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t aims to popularize the excellence of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to overseas markets.
1: 저희 장흥식품은 앞으로도 전통 발효식품에 국민 건강을 위하여 현대

0: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세계 시장에 널리 알리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 개선에 힘쓰면 물론 한국의 전통 장류와 발효식품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하고 K발효식품 브랜드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1: Based on the advanced skills of the master and modernized production methods, Tangyong Food has provided premium food to consumer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 huge leap forward in the near future.

0: There's a company which has provided precision technologies that are considered necessary for people's daily life and different industries. Sambu ATC has achieved growth by developing industrial tapes based on the high-level technical skills. Aside from implementing cutting-edge facilities, it has built a smart factory for more systematic production. We introduce Sambu ATC, which has suggested a new paradigm for the field of industrial tapes. Sambu ATC is located in Uljugun County, Ulsan. The company has boosted researches on the adhesive strength of tapes and provided optimal solutions for different industries. And it has continuously made innovative attempts to gain trust from the clients and provide reliable items.
1: 저희 삼부 ATC는 산업용 특수 테이프를 가공 및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당사는 40년 이상 국내 테이프 업계에 몸담은 역사가 보여주듯이 깊은 전문성과 통찰력을 뿌리에 두고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우수한 신제품 개발과 기술 혁신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품질, 납기,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물론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품질과 서비스 향상을 추구하는 신뢰받는 기업입니다.
0: The firm specializes in producing adhesive tapes that can be applied to a wide range of industries. Aside from the tapes for box packing, it has produced a variety of items, including paper masking tapes and cloth tapes. Thanks to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s well as enhanced performances,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clients has increased.
2: 저희 3부 ATC에서는 조선, 자동차, 전자 및 건축용으로 쓰이는 다양한 산업용 테이프를 제조, 가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자동차 도장용이나 인테리어 시 사용하는 종이 마스킹 테이프, 공정이나 운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스크래치와 오염을 막아주는 보호용 테이프, 조선 관련 도장용으로 사용하는 마스킹 용도와 범용으로 사용하는 면 테이프, 제품을 운반하기 위해 다양한 박스에 사용되는 포장용 테이프 등이 있습니다. 특히 포장용 테이프는 자동 슬리터기로 정밀하게 작업되어 사용 시 끊어짐 없는 연속성을 보장해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여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0: Precision skills are the most significant element for the production process. Thorough quality control is the core part of the entire manufacturing system. The raw materials go through the processing process by making use of the cutting-edge facilities, including slitting and cutting machines. Based on its own technologies, uniform quality can be maintained and the adhesive power can be improved.
3: 저희 삼부 ATC의 생산 공정에서는 원료 입고부터 슬리팅, 가공 단계까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정확한 규격과 엄격한 검사 공정을 거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이프가 감기는 장력을 균일하게 유지함은 물론 커팅 후 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절단면의 정밀도를 일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 중 발생하는 미세한 변형까지 차단하고자 표면 변형을 방지하는 것 또한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0: Sambu ATC has

0: introduced a management system that can connect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After building a smart factory, it has established a systematic manufacturing and inventory control system to minimize errors.
1: 저희 3부 HTC는 다품종 소량 주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품질 경영과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여 신강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품종 소량 생산의 이력 관리뿐만 아니라 선입 선출을 통한 정확한 재고 관리로 로스 및 불량률 감소, 구매 및 출하의 편의성 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0: 3부 ATC has constantly carried out researches and developed new products to highly satisfy the clients. As a result, it has obtained patents, registered trademarks, as well as earned recognition in the field.
2: 저희 3부의 연구팀에서는 단가 경쟁이 치열한 산업용 테이프 시장에서 규격과 품질에 타협하지 않고 정직한 제조를 원칙으로 믿고 쓰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분야인 선박과 관련한 특수 테이프를 개발하고자 테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객사의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연구로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0: The company has enjoyed positive reviews in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by developing innovative technologies. And it aims to enhance the product quality and offer improved services that can fulfill the requirements of the clients.
3: 저희 3부 ATC는 현재 삼성전자와의 스마트 팩토리 공장 구축 사업의 마무리 단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고도화 단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렇듯 계속되는 변화와 발전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사의 브랜드 홀스파워의 이름을 널리 알리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0: 3부 ATC has given a boost to different industries by strengthening the adhesive power of its product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to a provider of cutting-edge and reliable industrial tapes.

0: cabbage kimchi, young radish kimchi, and green onion kimchi are the main products. And all the products are made with low sodium salt.
1: 고추를 사용한 명품 포기 김치를 비롯하여 열무김치, 총각김치, 갓김치, 백김치, 파김치, 깍두기 등 다양한 김치 제품이 있습니다. 명품 포기김치는 국내산 원재료를 중심으로 제조되며 배추의 품질을 엄격하게 선별하여 사용합니다. 또한 저염의 절임 공정을 통해 염도를 균일하게 관리하고 양념 배합과 속넣기 공정을 정성스러운 수작업 방식을 진행해 깊고 자연스러운 김치의 맛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언제나 동일한 맛의 품질의 김치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Incoming and selecting of raw material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The Napa cabbages go through the socking process for a longer period of time. Also, the mixed seasoning is spread between every leaf of the cabbage. Thanks to the advanced skills of trained manpower, premium kimchi with a savory taste can be completed.
2: 김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원재료의 품질과 절임 공정의 관리입니다. 김장독은 당도가 높은 배추를 선별해 사용하며 절임 염도와 색석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제품의 맛과 식감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념 배합의 균일성과 위생 관리 역시 김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0: Based on the automated system, the company has maintained the premium taste of its low-sodium kimchi. After the initial manual process, the mixing stage is carried out once again with the automation equipment. And the quality of the company's kimchi has drastically increased.
3: 삼성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통해 MES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MES 시스템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생산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및 가시화입니다. 원재료 입고부터 제조, 발효, 포장까지 모든 공정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관리되면서 생산 현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업 수준과 공정 이력 관리가 체계화되어 제품 간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한 트레이서빌리티 체계를 확보하였습니다.
0: Kim Jang-dok has constantly checked and analyzed the quality of kimchi by operating his own R&D department. By monitoring the salinity level and the degree of fermentation, it has strived hard to improve the taste. Instead of simply checking the numbers, the firm has maintained the premium taste of kimchi based on the accumulated experience.
4: 저희 김장독은 김치의 맛과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원재료 선별 기준을 강화하고 절임 및 발효 공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김치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김치 제품 개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식문화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는 제품 개발을 통해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0: Kim Jang-dok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by offering stable supply to the large-scale food delivery market.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it is planning to enter overseas markets and boost export. Also, by coping with the market changes, it aims to expand the sales network and develop a wider range of products.
5: 주식회사 김장독은 20년 전통의 정직한 제조 방식을 바탕으로 K-푸드의 세계화와 제품의 다양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증을 기반으로 글로벌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여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국내에서는 1인 가구용 소포장 및 저염 기능성 김치 및 비건 김치로 라인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 혁신과 지역 상생을 통해 전 세계가 신뢰하는 프리미엄 김치 브랜드로 도약하겠습니다.
0: Kim Jang-dok has put top priority on the systematic production system when it comes to producing premium kimchi.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gain more recognition among global consumers.

0: 현지인 찬스 제가 오늘 한번 체험해 드리겠습니다.
1: 이렇게 된다고?
0: 와. 와 이거 엄청 커.
1: 와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어. 움직여 움직여.
2: 뚝딱. 이게 웬일이에요? 나는 이게 진짜 나한테는 꿈의 밥상이에요. 너무 맛있어.
1: 아, 맛있다.
2: 여기는 진짜 멋있는데?
1: 와, 저는 진짜 제 인생에서 여기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2: 너무 멋있는데? 와. 목포의 또 다른 섬.
0: 다시 왔습니다.
2: 고화도야, 고화도.
0: 바다가 보이는 산책은 천국인 것 같아요.
2: 이순신 장군께서 이 고화도로 모셔가지고 106일 동안 머무세요. 용섬으로도 불린 고화도 그 용섬의 머리 부분 쪽으로 거의 왔고
1: 용이 있네 지금
2: 용물이 와,
1: 용물이 목포대교 바로 아래 용이 있네.
2: 어떤 분들 사진 쪽을 보고 약간 네. 아, 용이 너무 귀엽다. 저건 좀 약간 아담한 사이즈 아니냐.
1: 그래도
2: 이랬는데 상징적... 밑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목포대교 배경 사진 찍으면 아... 멋있어요.
1: 아 이렇게 아. 보니까 되게 멋있다.
2: 그렇죠. 엄청 크지 운영하고.
1: 저는 꼭 찍긴 찍어야 되겠네요.
2: 용띠니까.
1: 용띠니까. 어. 이쪽이 아니다. 아이씨 이렇게.
2: 오. 찍은 거 지금 보여줘요.
1: 별로죠.
2: 시청자 투표. 시청자 투표. 오배우 노작가. 누가 잘 찍었나. 이거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 1번 노작가, 2번 이렇게 일단 숨을 줘서
1: 뭐예요?
2: 2번 오배우 앞에 이제 우리 네 분이 계신데 1번 흔들어 주세요. 노작가 아, 들라 아직 피곤하신가 본데 사실요.
1: 땡 2번 오지호. 와 2번이네. 에이. 아마추어의 손을 들어줬네요.
2: 알았어. 네. 그죠 이렇게 해도 되지?
1: 멋있다.
2: 밑에서 위로 올려 찍기 하면 은 더 근사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
1: 목포대교가 뒤에 있으니까 그렇지, 멋있네요. 그렇지.
2: 여유 좀 모르고. 용용 죽겠지로 한번 가봐요.
1: 용용 죽겠지. 용의 형상은 이렇게 해야 되나?
2: 어 비슷해 비슷해. 하나 둘 셋. 잠깐만.
1: 좀 이거 좀 개그스러운데?
2: 하나, 둘, 셋. 아, 좋아.
1: 와우.
2: 괜찮아?
1: 장난 아니야.
2: 와. 확인.
1: 확인.
2: 사진 찍.
1: 나 사진 잘 못 찍어요, 사실.
2: 괜찮아.
1: 아니, 요.
2: 용만 잘 났으면 됐어.
1: 아니, 요.
2: 이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1: 이제 탑이 보여야 될 것 같아.
2: 괜찮아. 잘 났어. 용이 중요하지, 뭐. 용이 중요해.
1: 또 가보시죠, 이제.
2: 왔던 길 되짚어서
1: 다시.
2: 반대 방향으로 네. 가면 네. 해안동굴. 그런데 우리가 이 해안대 그 길에 한쪽 맨

0: 끝에서?
1: 끝에서 끝으로.
0: 맨 끝으로.
2: 오, 지금
1: 온 거지. 꽤 멀어.
2: 멀어요?
1: 응, 멀어요.
2: 아니 이런
1: 이런가 보다.
2: 이런 거. 그다음에 저 또 끝에 가면
1: 또 있어요?
2: 또 있어. 오. 10개가 넘는다 그러더라고.
1: 아, 10개요?
2: 네네.
1: 아, 그러네.
2: 그렇지. 14개가 있는데 그중에 11개가 옛날 그대로. 태평양 전쟁.
1: 네.
2: 미일 전쟁이잖아요, 미일 전쟁.
1: 그렇죠.
2: 그 막바지.
1: 이거 그러면 그거겠네. 뭐 진지나 군사실 목적이겠네요. 그래서 숨어 있거나.
2: 어쨌든 뭐 인력 동원은 뭐 누구한테 했겠어. 강제적으로 이제 그치, 또 노동력을 우리 국민들 와. 동원해서 인공 동굴 이런 거 자연 동굴이 아니라, 그렇지?
1: 그러니까 인공적인 게 약간
2: 그렇지.
1: 자로젠 듯한.
2: 맞아.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이게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로운 목포의 풍경 이면에는 예전에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저 참혹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지.
1: 참 마음 같아서는 들어가서 좀 보고 싶기도 하다.
2: 목포 최고의 네. 관광 자원 중 하나인
1: 케이블카
2: 목포의 삶 케이블카.
1: 저 크리스탈 타고 싶어요.
3: 무슨 보충 없어?
1: 아, 전혀 없어.
3: 바닥에 다 보여.
1: 아, 보여야 돼요.
3: 괜찮아?
1: 봐야죠, 이렇게.
3: 하긴 뭐 번지도 한 100번 한 사람이 있어. 우리 일정 중에 가장 편안한 시간. 가만히 앉아서.
1: 가만히 앉아서.
3: 시원한 커피 한잔 마시면서.
1: 아.
3: 풍경을 내려다보며.
1: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3: 오늘 탑시다.
1: 탑시다. 네,
3: 탑시다.
1: 오! 오, 여기 이거 봐. 이거. 아, 드디어 가네.
3: 간다.
2: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 아, 저 지금 이제 대략 이렇게 앞에 보이는데, 아, 못해도 한 6km?
2: 너무 썼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1: 3km.
2: 그렇지.
1: 3km.
2: 딱 총 연장 3.23km.
1: 아, 그 정도 되겠네.
2: 뭐 엄청 긴 거지.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항 승강장, 중간에 유달산 승강장, 마지막 고화도 승강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잘 드셔야 돼요. 북항에서 고화도로 내려올 때는 중간에 유달산에 내릴 수 없어요.
1: 바로 다이렉트로.
2: 고화도에서 북항으로 올라갈 때만 중간인 유달산 승강장에서 내릴 수 있다는 점.
1: 아, 그래요?
2: 그렇습니다.
1: 여기 호텔. 이게 최초의
2: 호텔이야?
1: 최초의 호텔은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제일 큰 호텔 중에 하나였고, 저기 보이시죠? 저기 주차장 큰 넓은 데 있죠?
2: 그렇죠.
1: 저기 원래 수영장이었습니다. 최초의 해수풀장.
2: 아, 진짜?
1: 네, 그래서 되게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유명했었어요. 되게 조그맣었구나, 해변이.
2: 어? 봤어? 지나가는 네. 하행선 케이블카 안에 계신 분들이 알아봤어.
1: 진짜요?
2: 이 짧은 순간 어떻게 알아보지?
1: 아, 이제 바다를 건너왔어요.
2: 그렇지.
1: 이렇게 보는 것도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보는 건 우리가 항공사진이나 항공지도에서 보는 듯한 느낌인데.
2: 아, 진짜 이거는 되게
1: 정말. 네, 그죠? 그 항공 지도 이런 느낌인데.
2: 아, 이게 진짜 그거
1: 재밌다, 이것도. 이런 그림도 되게 재밌다.
2: 그러네.
1: 아, 그래서 크리스탈 타면 이런 재미도 있는
2: 거지. 그렇지. 자, 이제 유달산.
1: 맞다!
2: 유달산 승강장.
1: 네, 여기도 진짜 잘 해놨네요. 이렇게 가는 길을 다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하게.
2: 여기도 사실은 그 정상은 또 노을 명소예요, 또 사실은.
1: 그렇지. 여기서는 뭐 일출, 일몰 뭐 다 보게.
2: 하긴 뭐 그 진짜 여기 유달산은 뭐 번질레가 다녔을 거 아니야, 어렸을 때. 그죠?
1: 제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2: 그렇죠.
1: 네. 가깝기도 했고.
2: 그렇지.
1: 뭐 여기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자리. 네, 왜 그럴까?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궁금하다.
2: 와우, 야.
1: 야, 여기 암자인가 보다.
2: 이렇게 보면
3: 여기 이제 구시가지 쪽이랑 저 외곽에 이제 신도시 쪽.
1: 네.
3: 그게 딱 한눈에 딱 보이네.
1: 네.
3: 저 멀리 바다도 보이고.
1: 멋있다.
3: 그러니까 유달산 위쪽은 완전 안봉들인 거잖아, 그치?
1: 이게 1등 바위인가,
3: 그러면? 1등이지, 1등.
1: 여기? 어, 1등. 가시죠, 빨리.
3: 어.
1: 1등 바위 갑시다. 어.
3: 1등 바위. 한 번은 내가 놓쳐본 적 없는 거. 일로 가야지. 일로 가야 돼.
1: 예, 이게 마당바위인가 그러면?
3: 아니야, 아니야. 아닐 것 같아.
1: 아, 다 왔다 이제.
3: 어. 그러니까 저기 저기. 와, 근데 이거는 야. 이야. 설악산 흔들바위처럼.
1: 얘는 입석바위야. 왜 이런 이렇게 찍으면
3: 그래 아까 기울어서 찍으면 진짜 약간
1: 그 와, 진짜 크다.
3: 옆에서 보니까 더 이게 네. 두께감이 보이네.
1: 아,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하다. 아, 저는 유달산을 이제 너무 잘 알지만 마당바위는 사실 몰랐었어요.
3: 아, 여기가 그거구나. 이 중요한 데 왔어.
1: 그래요?
3: 부동명왕상.
1: 와, 이게 있었구나.
3: 홍법대사상. 일본 불교. 한 종파가 있대, 여기 설명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1: 아, 일본인들이 한 거네. 일본 불교의 부흥을 꾀하기 위해 일등궁 아래쪽 암벽에 조각했다고 전해진다.
3: 사실 기가 잘 오르시지.
1: 그러네.
3: 왜냐면 목포 유달산이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장소인 거잖아요. 근데 이 유달산에 88개의 저렇게 암벽 불상을 새겼다고. 그건 알 거 아니야. 유달산 곳곳에 옛날에
1: 그렇죠.
3: 갈 그 저기
1: 네네.
3: 말뚝 박았잖아.
1: 그렇죠.
3: 그런 거 비슷한 거지. 진짜 짜증나지.
1: 말뚝.

0: 아유, 왔다 왔다. 아유, 아유. 오, 우리 장담님들.
1: 아, 너무하네.
0: 아, 지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이거 가다가 전라도 말로 와 뻗치겠는데?
1: 그 무슨 뜻이에요?
0: 뻗친다고.
1: 이렇게
0: 퍼져나... 아니 아니 아니.
1: 아, 오메, 오메. 아 어, 쓰러진다.
0: 사투리로 얘기하면 어. 오메 뻗친 거. 힘들다고.
1: 오메 뻗친 거.
0: 오메 뻗친 거.
1: 뻗치더라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0: 한번 뻗쳐보죠.
1: 완전 힘을 쥐어 짜내가지고.
0: 한번 뻗쳐보죠.
1: 어, 올라갑시다. 아... 올라갑시다. 자, 갑시다. 마지막 힘을 짜내서.
0: 오, 오 이제 올라오는데?
1: 오, 올라온다.
0: 아 올라온다?
1: 햄스트링 햄스트링. 나 좀 데리고
0: 와. 아, 땀이 식어. 아, 와. 아이고, 아이고. 턱 있어.
1: 어 진짜.
0: 와, 잡았다, 잡았다.
2: 저기도 올라가는 거.
0: 와, 저기 마지막. 여기 있어요. 올라가는 길. 마지막. 우리 마지막 몇 번째로 시킨 거죠? 마지막. 여기 1등 봉, 1등 바위. 유달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이며 사람이 죽어서 영혼의 심판 받는다 하여 율동바위라고도 한다. 아, 율동바위.
1: 그럼 우리도 심판을 받으러 한번 가보고
0: 가시죠.
1: 제작진은 내가 심판할 거야.
0: 자, 됐습니다. 3, 2, 2, 1, 0. 1등바위. 와. 여기 있네요. 1등바위.
1: 뭔가 남다르긴 하다.
0: 네. 와, 멋있다.
1: 아, 이 돌의 어떤 영험한 기운?
0: 진짜 유달산 이 1등바위 기운을 받아가지고 뭔가 올 한 해 우리 가족의 건강과
1: 그렇지.
0: 행복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당연히 저도 이제 제 주변 사람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어떤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일적으로는 이 사람들 이제 앞으로 안 보는 거. 너무 힘들었어. 따지고 보면 엄청 많이 벌었어.
0: 많이 벌었어.
1: 힘들긴 했지만
0: 오늘이 또 유독 많이 벌었네.
1: 보람차다. 마지막에.
0: 아, 마지막 진짜 좋다.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이게 정복한 것 같다.
1: 아이.
0: 아, 고생하셨습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아, 대척인데.
3: 1등봉에 갔다 왔잖아요.
0: 네, 네.
3: 저한테는 식당 중에는 여기가 1등봉인 곳이에요.
0: 여기에요?
3: 여기, 여기, 여기야.
0: 완전 아니, 가정집이네, 진짜.
3: 그렇지. 여기 잘, 그 외지인들은 진짜 잘 모르시는.
0: 가정식 백반.
3: 맞아. 아. 어머, 솜씨도 좋으시고.
0: 아, 진짜.
3: 안 보여?
0: 아니. 들어가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0: 미리 네. 현상 차림으로 네. 주문을 해놨어요.
1: 저건가요?
0: 어.
2: 깡다리 있어요?
3: 깡다리죠?
2: 깡다리 있어요? 깡다리죠? 당연히 알죠.
0: 이래서 뭔지이나 먹어야 돼. 서울 사람들이 깡다리라고 아냐 모르지.
2: 깡다리 모르지.
0: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홍어 삼합. 이게 백반에도 요거 삼합을 주시던가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아요? 서울은 상상할 수가 없어.
1: 상상할 수 없지.
0: 8천 원짜리 백반인데 홍어 삼합이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계절마다 조금씩 산물이 다르니까
1: 꼬막 나와요.
0: 꼬막. 그다음에 요거는
1: 새우젓.
0: 그렇지. 새우. 그다음에 뭐 부침개도 있고 나물류.
1: 간제미도 있고.
0: 어. 자.
4: 병어입니다.
0: 병어.
2: 병어회. 와.
0: 병어회. 물론 이건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철에 따라서.
2: 그치.
4: 철에 따라 조금씩.
2: 뜨거워서 잘 해가지고.
0: 병어가.
2: 병어 원래 입에서 약간 녹는
0: 고기인데. 그치. 이게 그래서 수분도 많고, 그 다음 시원하고, 달큰하고. 또 달아가지고 영어로는 이게 버터헤드 피쉬야.
2: 진짜요?
0: 어, 진짜로.
2: 울었다, 울어.
0: 와. 나 진짜 이게 좋아해 주니까 내 마음도 울어.
2: 나 울어 진짜 좋아해요.
0: 어? 어머니 이거 반건조한 거구나.
4: 네.
2: 그래서 이걸 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서댄 줄 알았어.
0: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많이들 아시지만 생선은 말리면 꾸덕꾸덕해서 이제 씹는 맛도 좋아지지만 감칠맛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치.
2: 이거 봐.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0: 하여튼 생선 이렇게 반건조, 약간 말린 생선
2: 맛있어.
0: 쪄주는 거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메뉴고.
2: 이걸 사실은 저는 목포에서만 본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0: 그치.
2: 서울 사람들이
0: 물론 뭐 하는 뭐... 집들도 있긴 해요.
2: 예, 네. 있는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홍어. 대세랑 홍어. 역시 초점은 아무것도 안 찍고.
2: 아... 접시가 없다. 저는 홍어를 하나 올리고
0: 삼합?
2: 아니, 하나 찍을까 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나 올리고
0: 돼지고기.
2: 돼지고기 또 살짝 찍어서 올리고 그다음에 묵은지 묵은지 올려서.
0: 여기 홍어는 제가 식당을 몇 번 왔었는데 오늘 막 너무 팍싹 해가지고 못 드시는 분들, 초심자에게 어려운 그런 건 아니고 누구나 드실 수 있는, 그치?
2: 맛있다.
0: 그냥 순하게.
2: 그냥 순하다.
0: 순하게 삭힌 정도라서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고.
2: 되게 순해.
0: 그치?
2: 근데 이렇게 또 순한 홍어는 또 처음 먹어보네요.
0: 그치? 콕 쏘는, 콕 쏘는 그런 건 또 없지. 그러니까 누구나 드실 수 있지. 드실 수 있고.

0: 진짜 맛있어요. 와. 이걸 목포 사람이니까 깡다리를 대본에 아는겨.
1: 그럼요.
0: 아는겨는 충청도 아니에요? 그죠?
1: 이런 느낌이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게 이제 조기. 조기국.
0: 조기국도 많이 먹잖아요, 여기. 그치, 목포에서. 그죠?
1: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2: 비가 없으면 이제 저기로 이렇게 나가.
1: 그렇지.
0: 아, 이거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찌개라고 하긴 약간
0: 아 너무 자박자박하지도 않고
1: 네, 네. 그래야 진짜 조기국이 되는 거지. 이 깡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봐, 이 국물이 기가 막히지. 이제 서울 분들은 이런 국물 맛을 못 먹어봤을 것 같은데.
0: 아, 천천히 많이 드세요. 그리고
1: 목포를 진짜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옛날 기억이 막 나면서 옛날 어렸을 때 자랐던 그 풍경들이 쫙 지나가면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진짜.
0: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진짜 이번 여행이 저도 의미 깊었지만 정말 저는 오병호한테 너무 의미 깊은 여행이었을 것 같아요.
1: 잠시 잊고 살았던 나의 그치? 고향에 대한 느낌이 그렇지. 다시 나타나서
0: 그렇지.
1: 가족한테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아서.
0: 맞아, 맞아. 맞아. 저는 27년 정도 여행작가라고 했는데 잘 하지 못했던 경험들. 양식장, 바도의 한가운데 가서.
1: 그건 진짜 현지인.
0: 그럼.
1: 현지인도 사실.
0: 전복 양식장 보고 거기서 직접 해가지고 그쵸. 썰어주시고 그런 거 먹어보고.
1: 그쵸.
0: 뭐 오래된 그 왜 여행 격언 중에 네. 뭐 우연히 든 길이 지도를 만든다 뭐 이런 아주 오래된 그런 경고 같은 게 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배 안에 있는 매점에서 민어회 조식 정찬을 먹은 거.
1: 아, 그거 대박.
0: 난 그건 정말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1: 그럼.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어요.
0: 나 알아. 언젠가 우리가 함께 나란히 앉아가지고 다시 한번 마주할 노을.
1: 자산업 노을.
0: 그렇지.
1: 와, 저는 그게
0: 참 좋았어.
1: 가장
0: 참 좋았어.
1: 그냥 나의 마음이 뭔가
0: 가만히 이거 사실은 오배고 얘기하지 말라 그런 건데.
1: 아니, 하지 마.
0: 뭔데요? 하지 마.
1: 뭔데요?
0: 조금 자기 울었다 그랬어.
1: 아, 아니야.
0: 진짜로. 그렇지.
1: 아니, 울 뻔 했다고 했지.
0: 아, 그렇게 흘렸다 그랬잖아.
1: 안 흘렸.
0: 아, 그 바닷가 쪽에 그 물소리.
1: 흘리진 않고 뭔가 이게 차 오르다가 요거 아닌데 다시 넣었지. 차 오르고 있는데 들어갔어.
0: 풍경 보고 온 적도 있어요?
1: 있었던 것 같아.
0: 진짜?
1: 바라보다가 차치 딴 생각하면 눈물 나와요.
0: 그렇지.
1: 그래서 약간 딴 생각하려고.
0: 근데 눈물 날 만한 풍경이긴 하다.
3: 저 물소리 듣다가 훅 가가지고 아씨.
1: 차 오르고 있는데 들어갔어요. 일부러.
0: 아주 막판에 산통을 다 깨네 그냥.
1: 아니,
0: 알았어.
1: 아니, 진짜
0: 알았다 이거지. 나는 봤어.
1: 아니.
0: 걸.
1: 운 게 아니고.
0: 아, 됐어 그럼. 됐어.
1: 그러니까
0: 각자네 이거 그러면.
1: 알았어. 2만 5천 원씩.
0: 알았어요.
1: 아, 참. 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y.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볼시대기 손가락! 손가락!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툼발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손가락!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0: 나서 네. 반응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1: 아,
0: 선생님.
1: 그랬군요. 역시.
0: 네. We received a lot of comments. Like I had no idea what yodeling was, but it's so easy once I know it. And I caught myself humming yodeling all day long is what they said. 요들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1: 지인님이 워낙 잘하셔가지고.
0: 아우, 워낙 잘 가르쳐 주셔서
1: 반응이 좋았을 거예요.
0: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요를레히 하면서 흥얼거렸다고 아, 하시고요.
1: 역시 예상대로 그렇게 됩니다. 원래 중독성이 있어요.
0: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도 하루 종일 뭔가 자동적으로 연습해야지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하진 않았는데
1: 잘하셨어요.
0: 자동으로 요를레히 요를 계속 이러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1: 이게 행복의 바이러스예요.
0: It's definitely the happiness virus. 네. And I also found myself singing yodeling throughout the day, even without thinking I have to practice it. And that's how fun it was. All right. Well, if we keep practicing like this little by little, can our skills improve quickly?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럼요. 연습을 하다 보면 계속 실력이 늘까요, 선생님?
1: 어, 물론이죠. 어. 이제 초급을 다 배웠으니 네. 이제 중급, 고급으로 넘어가야죠.
0: 아, 기대됩니다.
1: 다음에 공연까지.
0: 공연까지 최종 목표.
1: 그럼요.
0: All right. So we did learn the beginner's level last week. So today we're going to the intermediate level, the advanced level, and our final goal would be to stand on stage performing the yodel song. All right, so Eungkyung, last week we learned that anyone can yodel. You told everyone that anyone can yodel. And today we're taking the next step and learning the actual skills and techniques of yodel. So I guess we should start again by saying happiness, which is your signature sort of start sign, right?
1: 그렇죠.
0: 우리 지난주에는요, 네,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 누구나 그럼요. 요들 할 수 있다. 라고 해주셨잖아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요들 발성 그리고 요들 원리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네. 수업 들어가기 전에 네. 선생님의 시그니처 행복 외치면서 아, 시작해볼까요?
1: 네.
0: All 행복. right. Shall we?
1: 전체 차렷하면 행복하는 거예요.
0: 네. 전체 차렷. Attention.
1: 행복.
0: 행복.
1: 네, Happiness. 여러분 다 같이.
0: Everyone together. Are you ready?
1: 네.
0: Yes, we are.
1: All right. 행복으로 시작하고 네. 행복으로 마치고
0: 아, 너무 좋습니다. So we start with happiness and end with happiness. And here we go. Now let's officially begin our second yodel master class. Today's theme is unlocking the secrets of yodeling. 자, 지금부터 요들 두 번째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요, 바로 요들의 비밀을 풀다인데요. Now, when people first start learning yodeling, what do they usually find the most difficult? 선생님, 많은 분들이 처음 요들 배울 때 뭘 제일 어려워하죠?
1: 꺾는 거죠. 어, 지금 뭐 비밀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네. 비밀은 신비롭잖아요. 그렇죠?
0: 네. 어,
1: 그런데 요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0: 네.
1: 일단은 먹는 소리가 아니고 꺾는 소리다.
0: 아, so people find bending their sound or voice very difficult. But when we talk about secret, it sounds like something mysterious, right? But yodeling is nothing mysterious or difficult. It just comes naturally. And bending your voice might not be that hard. Hard as you think. Well, before moving on, shall we review the yodeling sounds that I guess we learned last week and then take a step further? 우리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네. 지난주에 배웠던 거 복습부터 한번
1: 아,
0: 해볼까요, 선생님?
1: 네. 어, 일단은 요들은 꺾는 소리라 그랬죠?
0: 네.
1: 네, 가슴 소리와 머릿소리를 왔다 갔다.
0: 그쵸.
1: 그런데 오늘 하나 업그레이드 할 게 있어요.
0: Oh, so first of all, we learned last week that it's all about the chest voice and the head voice, linking it together and bending your voice, the sound, right? But there's one thing that we're going to learn new today.
1: 뭐죠? 꺾는 지점이 있어요.
0: 아,
1: 그게 어딜까요?
0: 그게 어디지? So she said there's a bending point. Where would that be?
1: 1번.
0: 네.
1: 아리랑 방송국 2번 코언저리
0: So number one, is it 아리랑 station or number two, around your nose?
1: 그렇죠.
0: Number two. 2번이네요.
1: 이게 지금 제가 펭수를 네. 가르칠 때도 네. 울어 그랬거든요.
0: 네.
1: 예전에 사우정 같은 소리.
0: 네. All right, so you just heard that sound right now, right? So you bend your nose around your nose. And she taught Pengsu, the famous penguin character here in Korea, how it says, right? It's a sound that one of the characters in the past cartoon used to make.
1: 그래서 코로 잘 지나가는 소리로 꺾어내면 된다. 누구나 할 수 있다.
0: Okay. So you have to make your sound go through your nose and bend your sound. And she said anybody can easily do it.
1: 요들 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나세요?
0: 스위스요.
1: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꺾는 발성이 알고 보니 우리의 발성이에요.
0: 한국의 발성. 네. So when we think about yodeling, the first country that comes to mind is, of course, Switzerland, right? But what 은경 said is the bending sound and that technique, it actually originates from Korea.
1: 그럼요. 꺾는 발성이 민요, 시조, 판소리 다 있거든요.
0: 네. Oh, so it's all in like 민요, 시조, and 판소리, like the all the different kind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hat we have, and we have that bending voice, the sound.
1: 심청이 아시죠?
0: 알죠.
1: 심청이가 물에 빠질 때 요들 불렀어요.
0: 그래요? So 심청, it's one of the famous folk stories here, folk tales here in Korea, who saves her blind father and makes him open up his eyes. Anyway, when she fell into the ocean to sacrifice herself, she sang the yodel, is what 은경 said.
1: 꺾었어요. 아버님, 나 죽습니다. 이런 발성이 전체가 꺾는 발성이 바로 우리의 발성인 거예요.
0: So what you just heard is what 심청 sang, and it means, Dad, I am dying. And you heard that bending sound, right? And it all is embedded in our Korean traditional folktale and singing as well. 근데 선생님,
1: 그래서 K 요들을 만든 거죠. 지금 배울 것도 바로 K 요들 발성이에요.
0: So that is why we're going to learn the K yodel, which is all about this bending sound that we always had in our traditional Korean music as well. Well, you talked about the chest voice and the head voice, right? How we go in between it and connect it together. But why is it that we have to interchange these sounds and voices all the time? 선생님께서 흉성이랑 두성 얘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왜 요들은 이렇게 두 가지 목소리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해야 되죠?
1: 우리가 어딘가 소리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0: 그렇죠. So when we want to express love and express your feelings, in the past we didn't have our smartphones, right?
1: 이쪽 산에 한스하고 저쪽 산에 하이디가 사랑을 했더래요.
0: Oh, so Hans from this mountain and Heidi from the other mountain across, they loved each other.
1: 너무 보고 싶어서 한스가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데 창문을 열고 나와서 하이디를 불렀거든요. 요리.
0: So Hans, late at night, he missed Heidi so much, he opened up his window and called her, saying, Yo-ri!
1: 산에서 산으로 소리를 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소리가 필요했겠죠. 어머, 하이디는 그 소리를 듣고, 어머, 한스가 나를 부르네. 대답을 해야지. 에이리, 에이리, 에이리, 에이리. 이렇게 대답을 했죠.
0: So that just now was Heidi replying to Hans. They had to speak or sing loudly to each other because they were living in opposite mountains across from each other, right?
1: 그래서 큰 소리가 필요했다. 그걸 제가 러브 스토리에 엮은 거예요. 재밌죠?
0: 너무 재밌는데요?
1: 그랬죠?
0: 네.
1: 제가 만들었어요.
0: 아, 있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뭐,
1: 비슷한
0: 진짜로.
1: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러브 스토리를 만들었죠.
0: So in fact, this was a love story between Hans and Heidi that 은경 made up herself. Isn't it so interesting? So that is why they needed that yodel singing. And they had to make big sounds with their chest
1: 그렇죠.
0: voice and their head voice.
1: 일단은 큰 소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래서 목에다 힘을 주고 야야야 하면은 목이 아프잖아요.
0: 그렇죠. So if you make your voice or throat tense, that won't make your voice or sound louder. It will only hurt your throat.
1: 목에 힘을 하나도 주지 않고 편안하게 낼 수 있는 게 흉성과 두성이거든요.
0: 네. So without having to make your throat tense, using your chest voice and head voice, you can make a loud sound.
1: 그래서
0: altogether.
1: 지금도 voice consulting을 하는데 뮤지컬 배우들 또 노래하는 가수들 목이 쉰대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흉성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목 안 쉬어요.
0: 좋네요. 네. 확실히 필요한 스킬인데. So she teaches voice consulting to musical actors as well. And musical actors, when they learn how to use their chest voice 네. and head voice from 은경, their voices or throats don't go bad.
1: 지희님은 목 괜찮으시죠?
0: 네, 저는 어휴, 일단 지금은 괜찮습니다.
1: 올 필요 없네. 노래 배우러 와요.
0: 아우, 지금 완전 최상의 컨디션으로 배울 준비됐어요.
1: 아니, 지금 요들 천재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0: Okay, so 은경 said, I'm a yodel genius, but I don't have a sore

0: throats that I'm so ready to learn yodel from Eungyeong. All right, well, Eungyeong, let me ask you this. I'm quite curious about the instrument in front of you. What exactly is this instrument? 아까부터 너무 궁금했거든요, 선생님.
1: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소 방울이에요.
0: 아, 네. So this instrument is cowbells.
1: 네, cowbell. 스위스에 가면 커다란 목걸이로 네. 소들이 걸고 어슬렁어슬렁 다니는데 떨렁떨렁 소리가 나요. 우리나라에도 네. 있죠.
0: 그렇죠.
1: 원앙.
0: 아, 그렇죠. So in Switzerland, and cows, when they wander around, they have these cowbells around their neck. And we have that in Korea as well. We call it 원앙, 네. and they have it around cows as well.
1: 아주 예쁜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0: Oh, it's an instrument that makes beautiful sounds. 네. Okay, then 은경, what connection does these cowbells have with yodeling? 요들과 cowbell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1: 요들을 배우고 부르면은 굉장히 마음이 정화되죠.
0: 네.
1: 굉장히 목가적으로 변해요. 이걸 음악에서 파스토랄레라고 그래요.
0: 마스토랄레?
1: 파스토랄레.
0: 파스토랄레. 네,
1: 파스토랄레 같은 바로 파스토랄레 같은 네. 이 생각이 머리에 들어가거든요.
0: 네.
1: 그러면 굉장히 단아해지고 목가적으로 변하겠죠.
0: 아.
1: 요들 발성도 그렇고 네. 이런 소리도 사람의 머리를 정화시켜줘요.
0: So you call it pastorale. It's when after you sing or listen to the sound of the cowbell, your mind becomes all refreshed, you know?
1: 그렇죠.
0: Yeah.
1: 행복해지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소리를 듣고.
0: 그러게요. And you become happy after listening to clear, beautiful sounds such as from the cowbells.
1: 자연스러운 소리죠.
0: 그러게요. It's a very natural sound as
1: 네.
0: well. So I heard you've actually prepared a little performance for us using these cowbells for our crunchers, right? 여기서 우리 수업 네. 더 진행하기 전에
1: 네, 네.
0: 선생님께서 우리 크런처들을 위해 cowbell 네. 연주 한 곡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거든요.
1: 네.
0: Yay! So she did prepare a cowbell performance for all of us today. So what song will you be performing? 어떤 곡
1: 네.
0: 들려주실 거죠?
1: 여러분과 같이 방송을 하니까 정말 제 마음이 아주 너무 어메이징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여러분들 의미를 담아서 Amazing Grace 들려드릴게요.
0: 좋습니다. Because she feels so amazed. It's amazing to be here. She will be playing Amazing Grace with 네. the cowbells. All right. Can
1: 네.
0: you show us?

0: Wow, Eun-kyung, that was amazing. Just like Amazing Grace. You have so many cowbells in front of you, but how did you manage to make all those sounds?
1: 아니, 이 악기 언제 배우신 거예요, 카우벨을?
2: 오래됐죠. 한 40년 이상 됐죠.
0: Wow, it's been 40 years since Eun-kyung learned this, how to play the cowbell. But do you have to get like extra lessons for it? 따로 레슨을 받아야 배울 수 있는 악기인가요?
2: 그렇긴 한데요. 굉장히 쉬워요. 우리 아마 지희님은 저랑 10분만 흔들어봐도 금방 될 것 같아요.
0: 10분 안에요?
2: 그럼요.
0: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So Eun-kyung said, yeah, you do need to take extra lessons to learn this cowbell. But she says she can teach me in just 10 minutes and we'll meet separately for me to learn the cowbells.
2: 할 수 있다.
0: 할 수 있다. We can do it. It sounds so amazing though. 소리가 너무 청량하고 좋네요.
2: 그렇죠.
0: 네.
2: 그러니까 이게 스피리추얼 사운드예요.
0: 그러게요.
2: 막 정신이 네, 맑아지는 소리. 네. 그렇죠?
0: Yeah, I love the sound. I'm sure you loved it too. It makes your mind so clear. And like we said earlier, it refreshes the mind. It sounds pretty spiritual as well, right? Well, you know what? The more I see and the more I hear, the more fascinating this whole yodeling class becomes. And I still remember something you said last week. Even dog's bark is excellent practice, right? The dog bark method, as we say. 보면 볼수록 또 네. 들으면 들을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요들 수업인데요. 선생님, 저번 주에 그러셨 잖아요.
2: 개소리.
0: 네, 개소리. 개 짖는 그 네. 소리도 최고의 발성 연습이다.
2: 그럼요. 네, 그것만 잘하면 다 됩니다.
0: 그러니까요. 그 견성법이라고 네네. 하셨죠. 일명.
2: 네, 왜냐하면 힘 안 들이고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흉성과 두성이거든요.
0: So just by knowing how to make that dog bark sound, you can make the chest voice and the head voice without putting in much power or tension. Well, can you really practice yodeling by imitating the dog sound though? 진짜 근데 네. 개 짖는 소리로 요들을 연습할 수 있는 게 맞나요?
2: 그럼요. 이거가 두성이거든요.
0: 네.
2: 두성을 끊임없이 정말 개는 소리를 잘 내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을 보고 배우면 완벽해져요.
0: So the sound that Eun-kyung just made, oh, oh, oh, that's a dog sound. And dogs are animals that are able to make great head voices.
2: 제가 그래요. 안 되면 개 한 마리 데리고 있어.
0: And if it doesn't work for you, just have a dog close by and it'll help you practice and really learn that sound.
2: 개 한 분.
0: 개 한 분. So, yeah, just have a person, a dog-like person or a person-like dog next to you. Yeah. All right. Well, last week you only had a preview of yodeling. You said it's pretty easy, but let's probably learn this dog bark method in earnest now. 저번 주에 맛보기로 잠시 배워봤다면 네. 오늘은 그 견성법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요,
2: 그럼요,
0: 선생님?
2: 그럼요.
0: 좋습니다. All right.
2: 일단은 요들은 꺾으면 되거든요.
0: 네.
2: 그래서 흉성과 두성이 왔다 갔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한 통 속에 넣어라. 기억나시죠?
0: 기억납니다.
2: 네.
0: So do you remember from last class, you have to use your chest voice and your head voice. You have to connect them and put the sound in the same sort of sound. I guess group,
2: 네.
0: group it together. So the sound has to come from the same place.
2: 네. 그래서 에이 할 때 턱이 움직이지 않는 게 관건이다. 일단은.
0: Okay, first of all, when you make that A sound, make sure that your chin is staying in the same shape.
2: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게 되면 에 발음과 이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에이 하거든요.
0: 네.
2: 그러면은 공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0: 네.
2: 울리고 꺾이기 위해서는 공간이 넓어야 돼요.
0: 그렇죠. So if you move your chin around to make that two different sounds, then you can't make that space within your mouth, and it won't create that whole rich vibration sound. So you have to keep the shape of the chin the same. When you sing A in E together.
2: 그렇죠. 그래서 A, A, A 하면 작은 소리가 나는데 A, A, 최대한 큰 공간을 만들어라. 이게 관건이에요.
0: Okay. 네. And the tip or the key here would be to create a big space within your mouth.
2: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는 손가락이 이 안으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공간을 넓혀라. A, A, A, A, 아니죠.
0: 아.
1: 적당히 이렇게. 열고
2: 그렇죠. 네네. 공간이 넓어져야 되니까 해보세요.
0: 아 알겠습니다. So open up your mouth so that your finger can sort of go through and keep it open and in that shape and size throughout making the sound. I'll try it.
2: 그거만 하면 다 되니까.
0: 아 네. If you do that and you can make any sort of sound, so I'll try. 해볼게요.
2: 네.
0: 에이, 에이, 에이,
2: 웃으면서 에이. 지금 살짝 무서우니까.
0: Okay, so all right. Don't forget to smile. Make your eyes small because you 그렇죠. might look scary.
2: 올려야 되니까.
0: Yes, and your cheekbones high. Okay, raise them.
2: 제일 중요한 세 가지는요. 올리고 내리고 벌리고.
0: Ah, so raise, widen, and put your chin down. The important three steps.
2: 그렇죠. 그래서 크게 열고 에이 오.
0: 에이오.
2: 오케이. 오는 오 아, 발음이 오. 나와야 되거든요. 네, 에이오 그러면 이상하거든요.
0: 그러게요.
2: 그래서 동그란 오로 네. 에이오.
0: So A, you widen your mouth. For O, make your mouth round. Okay, I'll try it one more time. 네. 에이오.
2: 오, 이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0: 네.
2: 에이오이.
0: 오이?
2: 오, 오이가 좋아요. 아, 오이가 또 많이 나와요.
0: So, A-E and O-E this time. A-E, O-E.
2: 오, 좋아요. 퀴즈 하나 낼까요?
0: 어, 좋습니다. A pop quiz for all of you.
2: 요들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야채가 뭘까요?
0: What is 요들 언니's favorite vegetable? 정답!
2: 뭐야?
0: The answer is 오이, cucumber.
2: 네, 띵동댕.

0: on arirangradio.com or email us at culturecrunch.com. We'd love to hear from you. Let's keep crunching. We're back. This is August's All About, and joining us is 요들 언니 이은경. So during our song break, I told you to practice the dog bark method and the oi that we learned, right? I hope you practiced it well. Now, my throat, after doing this a couple of times, doesn't feel that tense, and I guess that is why you can just keep yodeling on and on and on. 아까 견성법 네. 그리고 오이 다양하게 이제 불러봤는데 A, O, 오이, 오 다 네. 불러봤는데 목이 네. 생각보다 안 아프거든요. 안 네, 힘도 네. 안 들어가고
1: 힘이 안 들어가는 게 이제 제대로 하는 방법이죠.
0: Right. So the fact that your throat is not tense is the right way of doing it. And I guess that is why you can sing yodel for a long time without straining your throat. 이래서 요들을 오랫동안 그럼요. 불러도 목이 쉬지 않는 건가 봐요.
1: 네. 굉장히 경제적인 발성이에요. 힘 하나도 안 들이고 큰 소리 나니까.
0: Yeah, so it's a very effective and efficient way of making 네. a sound because you don't have to strain your throat, make it tense, and make big loud sounds all at once. Well, speaking of that, you've been teaching yodeling for over 40 years, Eun-kyung. That is just amazing, 40 decades. But how do you take care of your voice? 그러고 보니까 에?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선생님께서 40년간 요들링을 가르쳐 오셨잖아요. 네. 목소리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1: 목소리 관리는 이와 같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힘을 빼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0: First of all, she just lets go of the tension and all the power within her body. And it's the same with life.
1: 늘 힘 빼고 편안하게 소리를 내는 거.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0: 네. So don't strain your throat and just relax as you make your voice or sound. That is the most important part in yodeling and taking care of your throat. Mm-hmm. Okay. Well, after yodeling for so many years, Eun-kyung, have you never gotten tired of it though? 그렇게 오랜 시간 요들을 네. 하시면서도 한 번도 지겹다는 생각을 안 드셨어요?
1: 물론이죠. 요들은 에너지가 계속 선순환이 되거든요. 행복한 에너지가 난 행복해 생각하면 행복하지. 네. 또 소리를 내면은 그게 다시 돌아오고 네. 에너지의 순환이에요.
0: 그래서 이렇게 오래 하실 수 있었나 봐요.
1: 그럼요.
0: So she never felt bored of it or never got tired of it even though she sang it and taught it for 40 years because it's all about the repetition and the cycle of the happy, positive energy. You sing, you make others happy, you listen to it and that happy energy comes back to you, fulfilling you all over again. And that I guess that's why she was able to do it for four decades.
1: 어떤 때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네. 이렇게 열심히 요들을 가르치면 힘 빠지지 않으세요? 네, 그와 같은 질문.
0: 그러니까요.
1: 그런데 내 소리를 듣고 여러 사람이 막 행복 에너지를 주잖아요. 그거 다 제가 가지거든요. 제 거예요.
0: So Eun-kyung said she does get this question a lot from other people. If you teach yodeling 네. with so much energy like that, don't you get drained? But what Eun-kyung said is when she teaches and sees people happy, that happy energy is all hers. She takes it all, is what she said.
1: 그럼요.
0: Then what has kept you passionate about yodeling all this time? 그럼 선생님을 계속 요들하게 만든 힘이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일까요?
1: 기적, 기, 에너지.
0: okay. Yeah, so it definitely is watching the audiences, the people around her, hear her sing and sing all together and giving that positive energy back to her. That's what she, that's what kept her motivated and keep going with yodeling for this long.
1: 지희님하고 저하고 지금 에너지가 잘 통하고 있죠?
0: 그럼요.
1: 느껴지죠?
0: 네, 느껴집니다. So like between us, Eun-kyung and I, that good energy is circulating really well and I feel it. Don't you feel it too, Crunchers?
1: 그럼요.
0: Definitely. All right. Well, I want to mention what we learned last week again. And you briefly mentioned staccato, marcato, and legato, right? How should you practice each of these techniques? Moving on to these techniques now. 이제 요들의 테크닉에 네.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볼까 네. 하는데요. 지난주에 세 가지 네. 비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스타카토, 마르카토, 레가토.
1: 레가토. 네. 완벽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0: 조금 어렵긴 해요.
1: 아, 그랬어요?
0: 네.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는 각각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1: 일단 단계적으로 내 네. 소리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네. 스타카토로 요, 요, 요.

0: Well. So first of all, staccato, you have to know your voice and sound first, right? So start with yo, yo, ho, ho.
1: 이때 에너지가 담겨야 되니까 네. 요, 요, 호, 호.
0: 아, 확실하게.
1: 그렇죠. 큰 소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 요들은 큰 소리예요.
0: 네. So it's all about the big, loud sound. So make sure that all the energy is within that sound that you make.
1: 이게 태권도 사범 같은 소리 있죠?
0: 네.
1: 하이, 하이.
0: 네. 하이, 하이.
1: 어, 이 소리예요. 허, 허.
0: 허허.
1: 어, 근데 조금 무서우니까
0: 웃으면서 네 자꾸 있네요. 네.
1: 그래서 이 흉성은 네. 정말 울리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군인 아저씨 같은 소리, 태권도 사범 같은 소리, 어, 이런 소리, 수영 네. 코치 같은 소리. 자, 요요요 요, 요, 이거죠.
0: So you have to make big, loud sounds, powerful sounds, like as if you're a soldier or someone who teaches taekwondo even, and make that loud, powerful sound altogether. Okay?
1: 그래 산 넘어 사랑을 전하죠.
0: That is how you can express your love to the person living in the other side, other mountain across you.
1: 그거만 잘하면 네. 다 해줄 수 있어요.
0: Alright, 그러면 스타카토로 네. 시작해서
1: 이제 소리를 알았죠.
0: 네.
1: 어, 그 다음에는 이 소리를 좀 길게 해보자.
0: 네.
1: 요, 요, 오, 오.
0: After doing the staccato part, make the sounds a little longer, and that would be the marcato, right? 요, 요, 요.
1: 왜냐하면 연결을 하기 위한 거니까
0: It's 소리를. all to connect it.
1: 그렇죠. 이제 최종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 네. 소리를. 요.
0: And connect the sounds finally. 요.
1: 너무 잘했어요.
0: Very
1: 반대로.
0: 오. 오요.
1: 오요. 웃기만 하면 100점이에요.
0: 아, 맞아. Smile. I keep forgetting to smile. But smile 네. as you make the sounds.
1: 이 두성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개소리거든요. 이 소리를 자꾸 연습하려면 스타카토로 해야 돼요.
0: 네. So that whoo-whoo sound, it really is the dog bark sound. And to make that head voice, you really have to practice that staccato technique.
1: 그렇죠. 그거를 연결하는 게 이제 요들이다.
0: 네. And after staccato, connecting it all together in the end is what yodel is all about.
1: Okay? 잘할 수 있어요.
0: Okay, well, you know what, 은경? Last week, I only learned the names. And today, you are able to teach me how to practice it all together. And it's just amazing. But is there a reason why I have to practice it in this order? 지난주에는 네. 이 어려운 명칭만 배우고 네. 뭔가 하나하나 오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던 것 같은데
1: 네.
0: 오늘 소리를 내보니까 또다시 신기하고요. 근데 이렇게 순서대로 배워야 되는 혹은 연습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어, 모든 건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죠.
0: 네.
1: 제일 중요한 건 내 소리를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평상시에 두성을 안 써보거든요.
0: 네.
1: 어, 배고파! 이렇게 안 하잖아요.
0: So you have to first of all know what your voice sounds like. That is why we have to go step by step. And the staccato
1: 그럼요.
0: is knowing your sound. We don't make like head voices, head voice sounds often, right? We don't say, I'm hungry.
1: 그럼요.
0: right?
1: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연스러운 나의 소리라는 거예요.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소리를 이제 꺼내서
0: 아.
1: 써보는 거죠.
0: 단계별로 하나씩 그렇죠. 조금씩
1: 네.
0: 연결하고
1: 네. 결국은 오. 내 소리다.
0: Okay. So it's all about taking out that inner voice that was hidden within you, finding it, discovering it, taking it out, experimenting it, and connecting it all together in the end to be able to yodel. It's easy. Step by step is what matters.
1: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기교가 아니에요.
0: Oh.
1: 절대 아니에요.
0: It's not about technique. It's just natural. 자연스러운 네,
1: 그럼요.
0: 거다.
1: 그럼요.
0: Oh, okay. It's all natural. And all of you can do it. Like
1: 사람들이
0: says.
1: 뭐 오오오 하면 이게 기교인 줄 아는데 네. 기교가 아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0: Okay. And all you need to know, 은경 said, is when you do 오오오오 what she did right now, it's not a special technique. Everyone can do it using their natural voice within. All right? Well, we can't end today's lesson here, 은경. So I really want to try an actual yodel song. 오늘 배운 걸 이렇게 끝내기엔 너무 아쉽습니다,
1: 네.
0: 선생님. 네. 이제 진짜 요들송을 불러보고
1: 아, 해야죠.
0: 싶은데요. Yeah, do you think
1: 그럼요.
0: I can try it?
1: 네.
0: 저도 요들 한 곡 도전해볼 수 있을까요,
1: 아유,
0: 선생님?
1: 그럼요.
0: Yay! She said I can definitely try singing a yodel song with her. Shall 네. we try it then?
1: 우리 지희님은 워낙 잘하시니까
0: no.
1: 네, 뭐 오늘도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0: Thank you. She said I'll do well. We'll see. We'll see.
1: 지난주에는 스위스 아리랑을 배웠잖아요.
0: 네.
1: 기억나시죠?
0: 기억납니다. 산 이름 바꿔서
1: 어,
0: 하던
1: 그렇죠.
0: 거.
1: 그렇죠. 네.
0: So last week we learned

0: 완벽해요. 너무 잘했어요.
1: That's so fun. 너무 재밌습니다. 야,
0: 여기서
1: 선생님.
0: 막 터지는데요. 공연장 같아요.
1: The staff members are clapping too, but wow, isn't that so fun? 아, 우리 크런치들도 그러니까 아 정말요?
0: 네.
1: Oh, she said I'm talented. Thank you.
0: 10월 달에 공연 같이 해야 되겠어요.
1: 아, 영광입니다. 네. She said I should perform with her in October. Oh my gosh, it's so so fun. You know what? At first, you taught me how to say yore yore lay, you know, and it was difficult.
0: 아이고, 아닌데.
1: Yeah, but now that I'm actually singing it, it's a lot more fun. And I know I'm not perfect yet, but I guess I'm not making my voice that tense. 처음에는 그냥 yore lay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건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그 입모양 여섯 가지 다 따라하고. 네. 근데 이제는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목에 힘은 좀 덜 들어가는 것 같고
0: 제가 보기에는 완벽해요.
1: 아 정말요? 어, 그럼요. 혹시 점수를 매겨주신다면
0: 99.9999
1: oh, wow. She said I asked her how, what's the score for my singing is it's 99.999
0: 네,
1: well, where is the 0.0001은
0: 왜냐하면 또 우리 보시는 분들이 네. 너무 세밀할까봐 그것만 뺀 거예요.
1: So she took that 0.001 out because 네. you crunchers might be a little jealous.
0: 그럼 앞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좀 남나 있어야 되잖아요.
1: So she left some room for improvement for me.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for that great score. And I'm sure all of you can make that 100 score by practicing with 요들 언니. So, Crunchers, if you're watching or listening right now, I'm sure you're practicing all so hard together as well. So, for these Crunchers who are wanting to improve in yodeling, what sort of tip would you give them? 지금 크런처들도 네. 보고 들으면서 많이 네네. 연습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0: 그러실 거예요. 네. 그러셔야 합니다.
1: 그래야 되죠. 연습할 때 중요한 팁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요.
0: 네, 일단은 내 소리를 찾아야 되고요. 네. 진짜로 가슴 소리, 머리 소리 내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요들하는 걸 보고 막 흉내를 이상 이렇게 내지만 않으면 된다.
1: 흉내가 아니라 내 소리를 찾는 그렇죠. 거다. 네. Okay, so many of you might want to mimic how she sounds like or how she sings, but don't mimic or try to imitate. Just find your own voice and make your own chest sound, chest voice, and head voice. Okay, that would be the greatest tip that 은경, our 요들 언니, would like to give all of you.
0: 요들 right. 언니처럼 하려면 네. 조금 더 연습해서 속도만 붙이면 돼요.
1: And if you want to sing as well as 요들 언니, practice a little more and just add speed to it. Do it a little quickly.
0: 그렇죠.
1: All right. All right. Well, finally, you've often said that people tell me their lives have changed after learning yodeling, right? How do you think a single song can change one's life like this?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네. 요들을 시작한 분들이 삶이 달라졌다. 이야기한다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노래 하나가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0: 굉장히 좋은 이해가 많았어요. 네. 일단은 우울증을 가진 분들이 요들을 하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행복해진다 그러고 약을 줄이게 됐죠.
1: 네. So for example, while there are a lot of cases where their lives have been bettered or improved, but in one case, someone with depression was able to overcome that and cut down on their medication after singing yodeling because they just felt really happy and they were able to overcome that depression. Then who would you recommend yodeling to?
0: 이런 분들에게 요들 배우는 걸 추천한다. 그럼요. 그리고 그럼, 몸이 아프신 분들도
1: 아프신 분들?
0: 네, 오셔서 웃으면서 면역을 키워나가는 그러면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
1: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이 아파도요.
0: 그럼요. 실제로 우리 제자 중에서 암이 완치되었거든요.
1: 네.
0: 이게 좋은 예가 있어요. 그래서 제 책에도 네. 그 내용을 실었어요.
1: 네. So for not only those who are depressed, but also those who are not healthy and have illnesses or disease can learn yodeling and they can also get them cured, okay? For example, she wrote this in her book as well, but one of her students had cancer, but they were able to completely overcome that and treat that as well. So that's how effective, scientifically even, yodeling is. 그럼 이런 분들은 꼭 요들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Who should
0: 말을,
1: learn yodeling?
0: 말을 해도 저기 어디 방송국 안 가지요?
1: 네.
0: 이렇게 얘기하는 분? 편의점에 가서도 삐니 없지요? 아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1: Okay. So there are people who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거죠. 그죠, 그죠. 그렇죠. So these are 네. people who talk in a very negative 네. nuance.
0: 그러니까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닌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요들을 하면서 늘 웃으면서 훈련을 받거든요. 요들은 육법전사가 항상 웃는 거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나의 외모도 바뀌어지고 네. 외모가 바뀌어오면 자기도 행복할 거 아니에요. 네. 그 행복이 옆에 사람도 행복할 것이고 이게 자꾸 돌아가면서 다 변해요.
1: 그렇네요.
0: 저희 아카데미 오시는 분들은 뭐 그냥 하 웃고 계세요.
1: 네, 진짜 행복이 여기저기 다 전염될 것 같아요.
0: 그럼요.
1: 이분들 주
0: 네.
1: All right, so she said those who have to learn yodeling is those who speak with a very negative tone all the time. Like they use negative expressions such as there's no this in the convenience store, right? That negative tone, they can change this by learning yodeling altogether. And all the students that come to her academy, they're just always happy, smiling. Remember the six techniques of smiling while singing yodels, right? You have to remember that as well to stay positive and happy as well. Well, Yodel 언니, I would like to ask you one last question. What is, I guess, one last advice or last sort of words that you would like to share to all the people who wants to learn yodel? 자, 마지막으로 네. 선생님, 요들 꿈나무들에게 네.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0: 네, 딱 한마디. 네. 요들처럼 살아라.
1: 책 제목처럼 네. 요들처럼 살아라.
0: 네, 이 의미는 일단은 내가 삶에 있어서 막 힘주지 말고 편안하게 힘 내려놓고 네. 그리고 누가 어려운 사람 없나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배려심, 네. 이타심이거든요. 네. 이게 다 요들 발성이에요. 함께 할 수 있는 한 통속.
1: 네, all about harmony, I think, is what 은경 is saying. So to all of you, live like yodeling, all right? And have that happiness, positive energy. And like the sound comes from the same sort of shape of your body, make sure that you live in harmony altogether, all right? Okay, well, we began this journey simply wondering what is yodeling, but our 요들 언니 은경 really taught us that yodeling is something very easy and something that anyone can learn altogether. But we'll have to say goodbye right there with our last song. Let's say thank you once again to 요들 언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아, 정말 감사해요. 정말 행복했어요.
1: 아, 저도 행복했습니다. She was really happy. And here is really our last song, 이 여름, Summer by Cool. So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네. 같이 인사할까요?
0: 네, 네.
1: All right, keep crunching.
0: Crunching. 요리.

0: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리 과정을 통해 찾는 품질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decided to introduce a smart factory to better manage the whole production stages. By automating the packing lines and improving the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the product quality can be monitore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Also, it has constantly developed the current production stages to maintain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2: 저희 장식품은 생산 효율과 품질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 환경을 갖추고 본격적인 대량 생산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원료 입고부터 생산 관리, 포장, 출하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 모든 공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발효식품은 생산 환경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식품이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을 통해 생산 공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 Changung Food has boosted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to cultivate a new food culture. Based on the collected experience, it has suggested new standards for the fermentation process. Also, the company has developed new products that can satisfy the rapidly changing needs of consumers.
3: 저희 장식품은 전통 발효식품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통 장류를 보다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청장 분말, 스틱형 청장, 간편식 형태의 발효식품 제품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흥식품이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 시간장을 활용한 프리미엄 간장 제품과 기능성 발효식품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earned trust from the clients by maintaining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t aims to popularize the excellence of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to overseas markets.
4: 저희 장흥식품은 앞으로도 전통 발효식품의 국민 건강을 위하여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세계 시장에 널리 알리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품질 개선에 힘쓰는 물론 한국의 전통 장류와 발효식품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하고 K발효식품 브랜드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1: Based on the advanced skills of the master and modernized production methods, Changung Food has provided premium food to consumer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 huge leap forward in the near future.

0: 뿌리에 두고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우수한 신제품 개발과 기술 혁신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품질, 납기,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물론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품질과 서비스 향상을 추구하는 신뢰받는 기업입니다.
1: The firm specializes in producing adhesive tapes that can be applied to a wide range of industries. Aside from the tapes for box packing, it has produced a variety of items, including paper masking tapes and cloth tapes. Thanks to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s well as enhanced performances,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clients has increased.
2: 저희 3부 ATC에서는 조선, 자동차, 전자 및 건축용으로 쓰이는 다양한 산업용 테이프를 제조, 가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자동차 도장용이나 인테리어 시 사용하는 종이 마스킹 테이프, 공정이나 운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스크래치와 오염을 막아주는 보호용 테이프, 조선 관련 도장용으로 사용하는 마스킹 용도와 범용으로 사용하는 면 테이프, 제품을 운반하기 위해 다양한 박스에 사용되는 포장용 테이프 등이 있습니다. 특히 포장용 테이프는 자동 슬리터기로 정밀하게 작업되어 사용 시 끊어짐 없는 연속성을 보장해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여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1: Precision skills are the most significant element for the production process. Thorough quality control is the core part of the entire manufacturing system. The raw materials go through the processing process by making use of the cutting-edge facilities, including slitting and cutting machines. Based on its own technologies, uniform quality can be maintained and the adhesive power can be improved.
3: 저희 3부 ATC의 생산 공정에서는 원료 입고부터 슬리팅, 가공 단계까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정확한 규격과 엄격한 검사 공정을 거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이프가 감기는 장면을 균일하게 유지함은 물론 커팅 후 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절단면의 정밀도를 일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 중 발생하는 미세한 변형까지 차단하고자 표면 변형을 방지하는 것 또한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1: 3부 ATC has introduced a management system that can connect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After building a smart factory, it has established a systematic manufacturing and inventory control system to minimize errors.
3: 저희 3부 ATC는 다품종 소량 주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품질 경영과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여 신강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품종 소량 생산의 일회 관리뿐만 아니라 선입 선출을 통한 정확한 재고 관리로 로스 및 불량률 감소, 구매 및 출하의 편의성 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1: 3부 ATC has constantly carried out researches and developed new products to highly satisfy the clients. As a result, it has obtained patents, registered trademarks, as well as earned recognition in the field.
4: 저희 3부의 연구팀에서는 단가 경쟁이 치열한 산업용 테이프 시장에서 규격과 품질에 타협하지 않고 정직한 제조를 원칙으로 믿고 쓰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분야인 선박과 관련한 특수 테이프를 개발하고자 테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객사의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연구로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1: The company has enjoyed positive reviews in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by developing innovative technologies. And it aims to enhance the product quality and offer improved services that can fulfill the requirements of the clients.
0: 저희 3부 ATC는 현재 삼성전자와의 스마트 팩토리 공장 구축 사업의 마무리 단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고도화 단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렇듯 계속되는 변화와 발전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사의 브랜드 홀스파워의 이름을 널리 알리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 삼부 ATC has given a boost to different industries by strengthening the adhesive power of its product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to a provider of cutting-edge and reliable industrial tapes.

0: Kimchi is a traditional Korean side dish, and it can be made with different ingredients. By using Napa cabbages with a natural sweet taste, Kimjangdeok has developed kimchi with reduced saltiness and an improved flavor of red pepper powder. We explore Kimjangdeok, which has replicated the taste of kimchi from the traditional earthenware jars by building a cutting-edge smart factory. Kimjangdeok is located in Gunsa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ased on the direct dealings with the producing areas, it has received fresh raw materials and maintained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The low salt socking process is carried out for 24 hours, and the firm has focused efforts into keeping the optimal salinity level. And the unique savory taste of kimchi can be produced.
1: 농업회사법인 김장떡은 전북 특별자치도 군산에 위치한 김치 전문 제조 기업으로 2004년 설립 이후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김치 제품을 생산해온 식품회사입니다. 김장떡은 정직한 재료와 전통 제조 방식을 기반으로 학교, 기업급식과 식품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삽 기준에 따른 위생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품질 중심의 김치 제조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0: Korean kimchi varies significantly by region.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Jeollanamdo style kimchi, which has a spicy but a deep and savory taste. Napa cabbage kimchi, young radish kimchi, and green onion kimchi are the main products. And all the products are made with low sodium salted seafood.
2: 저희 김장떡의 대표 제품은 배추를 사용한 명품 포기김치를 비롯하여 열무김치, 총각김치, 갓김치, 백김치, 파김치, 깍두기 등 다양한 김치 제품이 있습니다. 명품 포기김치는 국내산 원재료를 중심으로 제조되며 배추의 품질을 엄격하게 선별하여 사용합니다. 또한 저염의 절임 공정을 통해 염도를 균일하게 관리하고 양념 배합과 속넣기 공정을 정성스러운 수작업 방식을 진행해 깊고 자연스러운 김치의 맛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언제나 동일한 맛의 품질의 김치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Incoming and selecting of raw material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The Napa cabbages go through the socking process for a longer period of time. Also, the mixed seasoning is spread between every leaf of the cabbage. Thanks to the advanced skills of trained manpower, premium kimchi with a savory taste can be completed.
3: 김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원재료의 품질과 절임 공정의 관리입니다. 김장떡은 당도가 높은 배추를 선별해 사용하며 절임 염도와 색석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제품의 맛과 식감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념 배합의 균일성과 위생 관리 역시 김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0: Based on the automated system, the company has maintained the premium taste of its low-sodium kimchi. After the initial manual process, the mixing stage is carried out once again with the automation equipment. And the quality of the company's kimchi has drastically increased.
4: 삼성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통해 MES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MES 시스템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생산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및 가시화입니다. 원재료 입고부터 제조, 발효, 포장까지 모든 공정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관리되면서 생산 현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업 수준과 공정 이력 관리가 체계화되어 제품 간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한 트레이서빌리티 체계를 확보하였습니다.
0: Kimjangdeok has constantly checked and analyzed the quality of kimchi by operating his own R&D department. By monitoring the salinity level and the degree of fermentation, it has strived hard to improve the taste. Instead of simply checking the numbers, the firm has maintained the premium taste of kimchi based on the accumulated experience.
5: 저희 김장떡은 김치의 맛과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원재료 선별 기준을 강화하고 절임 및 발효 공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김치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김치 제품 개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식문화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는 제품 개발을 통해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0: Kimjangtok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by offering staple supply to the large-scale food delivery market.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it is planning to enter overseas markets and boost export. Also, by coping with the market changes, it aims to expand the sales network and develop a wider range of products.
1: 주식회사 김장떡은 20년 전통의 정직한 제조 방식을 바탕으로 K-푸드의 세계화와 제품의 다양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증을 기반으로 글로벌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여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국내에서는 1인 가구용 소포장 및 저형 기능성 김치 및 비건 김치로 라인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 혁신과 지역 상생을 통해 전 세계가 신뢰하는 프리미엄 김치 브랜드로 도약하겠습니다.
0: 김장떡 has put top priority on the systematic production system when it comes to producing premium kimchi.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gain more recognition among global consumers.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형이 왜 미안해. 이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야. 걱정하지 마 형. 이제 이 동생이 형을 도울 차례야. 그놈의 삼천 더컷 이제 그깟 삼천 더컷이야. 두 배 세 배 갚고도 남을 더컷 다 가지고 왔어. 오늘 당장 빚을 다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
1: 고마워 화산이요. 나는 괜찮아. 인광보 사필 귀정이야. 샤일록, 야, 그놈의 허튼 수장은 걱정할 것 하나 없어. 말해 하나,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실종자들 포기 말고 수색 작업을 맡아줘. 우리 상인 조합을 꼭 지켜줘.
0: 형,
1: 숨사갈게 화산이요.
0: 그런 말은 하지 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재판이 열린다고 해도 우리가 이겨. 포샤가 최고의 변호사를 데리고 올 거야. 하루속히 풀어줄 테니까 조금만 더 고생해.
1: 숨사갈게 화산이요.

0: 마침 찾아뵐 참이었는데 반갑습니다.
1: 오랜만이야 바산이요. 자네가 나를 왜? 아, 돈 갚으려고?
0: 예, 저 대신 안토니오가 빌린 3천 더컷 지금 당장 갚겠습니다.
1: 그래? 기한이 이미 지났어. 너무 늦었어.
0: 그래서 더 드리려고 합니다. 두 배, 세 배, 몇 배를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1: 열 배, 스무 배를 더 준다고 해도 나는 받을 생각이 없네.
0: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1: 나는 법대로 할 것이니 법을 뒤집을 기대는 말게. 증서의 내용을 따를 것이야 백 배, 천 배.

0: 저지른 죄 정부 법은 나 설리 법으로 다스린 일이야 나는 법대로 할 거야 정부도 법원도 당신 편인이 돈이 법이 되고 법이 칼이 되었어 못 빠져 도려낸 것들이 도리어 지켜야 할 것들을 겨누는 성성한 생사를 돌리려는구나 그래요 법정에서 봅시다 어디 한번 법으로 따져봅시다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뜻을 거두는 게 좋을 것이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야 그럼 법정에서 보세나
1: 괜찮을까요?
2: 아이, 괜찮아.
1: 우리한테는 포샤가 있잖아. 삼촌을 모시고 파도바를 출발했을 거야. 마리오 변호사가 안토니오를 구해줄 거야.
3: 이쪽이에요.
1: 어, 알도.
4: 아, 파사뇨. 어디 계신지 몰라 좀 헤맸습니다만 다행히 알도를 만났습니다.
1: 아이, 벌써 도착한 것이오?
2: 예.
1: 아이, 그런데 왜 혼자 왔소?
2: 아가씨께서 급히 보내셔서 왔습니다.
1: 어, 왜요? 무슨 일인데요?
2: 마리오 변호사께서 괴질에 걸리셨습니다
1: 예?
2: 거동이 불편하셔서 오실 수가 없으십니다
1: 아이 그래서요
2: 아가씨께서 다른 변호사를 찾고 계십니다만 어찌 될지 모르니 먼저 가서 상황을 알게 하셨지요
1: 그래요 여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발타자 미안하지만 얼른 파도바로 다시 가줘야겠어요 예? 재판이 내일로 잡혔으니 서둘러 달라고 전해주세요
2: 내일이요?
1: 예
2: 정말 급하게 됐군요 서둘러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떠나겠습니다
1: 어서 가세요 어서 아, 괜찮을까요?

0: 다시 한번 묻겠네. 원고는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는가?
1: 그렇습니다. 앞서 누누이 밝혔던 것처럼 이 증서 내용 그대로 신속하게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했으니 가슴살 1파운드를 도려내겠습니다.
0: 비구는 더 할 말이 있는가?
2: 존경하는 재판

피지 못하였으나 이젠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소. 전부당 만부당 가당 차는 재판이요. 나를 죽이고 상인조합 없애려는 샤일록의 악랄한 수작이라고 존경하는 재판장.

0: 재판장님! 지금 당장 3,000더컷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두 배, 세 배도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일록의 뜻대로 판결이 내려진다면 대대로 베니스 법원에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1: 열 배로 갚는다고 해도 받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판결과 집행을 원합니다. 흐트러진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베니스 법정에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 이곳은 시장이 아니다, 광장이 아니다. 이곳은 완숙한 법정이다. 엄중한 법에 따라 이제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다.
3: 판결문.
0: 잠깐!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피고 측 변호도 들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곧 변호인이 도착할 겁니다.
3: 판결.
0: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어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0: 겁니다.
1: 왔어.
2: 변호사 보비오라고 합니다.
3: 비서 네비오라고 합니다.
2: 파도바에서 오느라 조금 늦어졌습니다. 너그럽게 양해 바랍니다.
4: 마리오 변호사가 오는 줄로 알고 있었네만.
2: 변호사님께서는 편찮으셔서 제자인 제가 대신 왔습니다.
4: 알겠네. 베지스 법정에 온 걸 환영하네.
5: 자, 어서 이리로 오게.
4: 자네는 저쪽으로.
1: 보샤는요?
6: 내리사는요?
7: 마리오 변호사님을 돌보시느라 함께 오실 수 없었습니다.
1: 괜찮을까요? 변호사가 너무 어려 보이는데.
6: 그러게요. 완전 애송이들이 왔네요.
7: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최선입니다.
4: 그럼 변호를 시작해보게.
2: 그대가 샤일록이요?
7: 그렇소.
2: 안토니오가 차용 증서에 서명한 게 사실이라면 베니스 법으로 그대의 소송은 정당하오.
7: 듣던 중 반가운 말.
2: 안토니오.
1: 예.
2: 그대는 지금 몹시 위험한 처지요. 알고 있어.
1: 그렇소.
2: 차용 증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시오.
1: 그렇소.
2: 그렇다면 샤일록이 자비를 베푸는 방법밖에 없겠소. 피고인에게 자비를 베풀 마음은 없어.
7: 고작 자비 이야기를 하러 그 먼 길을 오셨어. 자비라? 내가 왜 자비를 베풀어야 하오?
2: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그게 바로 자비니까요.

0: 변호사가 맞소? 그 시인이라고 해도 믿겠어?
1: 우리는 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만 고집하시면 피고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빌린 돈을 두 배, 세 배 갚을 수 있다고 하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이번에는 용서해 주소서.
0: 이보게나 젊은 양반 자꾸 자비 자비 하는데 법에는 애누리가 없어. 애누리 없는 게 법이요. 애누리 하나 없는 거 바로 그게 법이요. 현명하신 재판장님 감정에 나오소. 우아는 현우의 현혹되지 마시오. 법적 효력이 충분한 증서에 의한 재판이요. 원칙을 어기고 예외를 두는 선례가 남는다면 테니스 법질서에 큰 혼란이 올 것이요. 나는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으니 어서 판결을 내려 법정의 권위를 세우시오.
2: 그대는 더 할 말이 있는가? 없는가?

0: 멈추세요! 증서의 내용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뭐가 문제란 말인가? 그대는 안토니오의 가슴살 1파운드를 도려낼 수 있어, 맞소?
1: 그렇소.
0: 안토니오에게 그 이상의 피해를 줄 수는 없어, 맞소?
1: 그렇소. 정확히 가슴 1파운드만 도릴 것이오.
2: 여기! 저울도 준비했소.
0: 그렇다면 피는 언제 할 것이오? 안토니오

있어. 피에 대한 언급은 한 글자도 없어. 살을 털일 때 단 한 방울이라도 피가 나면 증서의 내용을 어기는 것이오. 만약에 안톤이오가 죽고

0: 벌써! 벌써! 벌써! 벌써!
1: 지금 그게 말이 되는 말이오?
2: 물론이요. 법에 대해서는 그대가 잘 알고 있지 않소. 한치의 오차도 없는 법을 원하지 않았소? 그대가 말하던 법이라는 게 바로 이런 법 아니었소?
1: 그게 법이오? 그것도 법이오?
2: 이보시오 재벌 영감! 법에는 애누리가 없소. 애누리가 없는 게 법이오. 애누리 하나 없는 거 바로 그게 법이오. 조금 전에 당신이 했던 말이오. 재판장님께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 판결을 취소하시고 증서의 내용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3: 판결을 취소하시오!
4: 취소하시오!
5: 취소하시오! 취소하시오! 취소하시오! 취소하시오!

0: 밖에 없소. 이 증서에 피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담보물로 1파운드 사를 취하겠다는 조항 안에 당연히 출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으니 피곤 증편호인 주장은 궤변일 뿐이오.
1: 담보물로 생사를 갖겠다는 말도 안 되는 한 줄 때문에 지금 이토록 이상한 재판이 열리고 있어. 증서에 적힌 내용이 법적 근거로서 엄중했기 때문이오. 증서에는 분명히 가슴살이 파운드만 취한다 되어 있어. 판결을 취소하고 즉시 안토디오를 석방하지 않는다면 법정과 샤일록에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2: 옳소!
3: 마르코!

0: 오늘 하는 포비오 변호사의 주장은 아무리 성사리다 단계를 지속할 수는 없다.
1: 물러서시오. 물러서. 물러서. 뭐야?
2: 사람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3: 뭐라는 거야?
2: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4: 뭐라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5: 사람들이 살아왔다고?
2: 네.
5: 진짜?
2: 세상에.
5: 정말이죠?
2: 정말이라니까요.
4: 아이고 사장님.
2: 아이고 과장님.
6: 여러분, 여러분, 선원들이 돌아왔어요. 실종됐던 선원들이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어요.
3: 여보.
2: 우리 아들 토마스는
6: 토마스는

0: 저러고 살아왔소.
1: 저 변호사님, 저 잠시만.
2: 도마서.
3: 저
4: 재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집행이 신속하게 속게 될 수 있도록 법정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요 모두 제자리로. 다시 형을 집행하도록 하겠다.
6: 마르코,

0: 집행을 중단해 주십시오. 중대한 사실을 알리려고 합니다.
1: 대체 또 무엇인가?
0: 너무 놀라지는 마십시오. 상인조한 무역선을 침몰시킨 배는 해적선이 아니라 샤일록의 배입니다. 해적들이 저지른 짓이 아니라 샤일록이 저지른 짓입니다.
2: 예, 맞습니다요. 네, 맞아.
1: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인가? 근거가 있는가?
0: 네, 목격자가 있습니다. 도마서.
3: 보았습니다.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를 공격한 배는 해적선이 아니라 샤일록의 배였습니다. 저기 있는 마르코가 그때 그 배 위에 있었습니다. 저기 마르코가 해적선장 노릇하며 우리 배를 박살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1: 그 해적선장이 마르코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3: 지금은 멀어졌지만 한때는 둘도 없는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마르코에게 묻겠다. 목격자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인가?
4: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5: 근거 없는 무함입니다.
6: 전혀 증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7: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두건은 똑똑히 좀 보십시오. 이 두건은 마르코의 두건입니다. 마르코가 늘상 쓰던 두건이란 말입니다. 바로 여기 샤일록이 쓰던 손글씨를 재봉사가 찾으렀던 요 마르코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자, 보십시오. 똑똑히 좀 보십시오.

0: 순두건은 새 것으로 보이네요.
1: 아니야! 내 이놈! 또나 모르게 사고를 쳤구나! 그 무모한 충성심이 또 너를 띄었어. 대체 나한테 보고도 없이 무슨 짓을 한 것이야!
2: 재판장님!
3: 차일로건 마르코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가?
1: 물론입니다. 당연하죠.
3: 마르코! 샤일록의 명령 없이 혼자서 저지른 일인가?
1: 재판장님! 마르코는 처자식과 부모가 있는 가장입니다. 성공의 눈이 어두워 저지른 실수이니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마르코! 가족들을 생각해야지. 어서 일어나서 재판장님께 용서를 빌어. 어서! 확실하게 빌어. 확실하게.

0: 말이 없소.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1: 재판장님, 샤일록은 상인 조합을 짓밟을 목적으로 안토니오가 빌린 돈을 기한 안에 갚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안토니오의 차용 증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행이므로 본 재판을 샤일록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으로 전환해 속히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비고 샤일록은 범행을 인정하는가?
2: 비고? 비고라니요? 지금 나더러 비고라니요?

0: 설마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1: 약속? 무슨 약속?
0: 아시지 않습니까?
1: 예, 이놈! 니놈이 살인죄 무고죄까지 더할 작정이구나. 교도관!
2: 윷!
1: 지금 당장 안토니오를 풀어주고 샬롯카케 일당들을 갈락하도록 하라!
3: 재판을 중단해라! 이거는 불산 세력이 개입한 것보다 재판장이 수상하다!
1: 이놈들아! 어서 재...

사람은 다 되는요. 알았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 망했구나, 망했구나. 베니스의 백만장이야. 자신만만 방심하다 상인 조합 못 없애고 대치기를 당하다니. 오, 나 꼭 보나도다.

자신들이 나를 향해 오는 거다. 사인역의 제약 들고 놀게요 오는 거네. 오너라 반겨주마 페니스의 백만장야. 내 이름을 기억하라 사일록 사일록이 언젠가는 다시 오마. 번호로 단소 왕난 거절한 번호로 단소 있을 때에 또다시 태어나서 혼이면 다 되는 세상에 또다시 태어나서 만세 영화.

하겠다. 현 시간부로 자일록 튜발 마르코를 살인, 살인교사,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한다. 마르코와 튜발은 수사 협조의 태도를 참작할 것이나 샤일록은 애누리 없는 엄벌로 처할 것이다. 또한 베니스법에 따르면 살인 의도를 가진 범죄자는 그 재산을 법정에 압류한다. 재산 절반은 국가가 소유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샤일록의 재산 절반은 이제 안토니오 상인조

0: 나 때문에 정말 고생 많았어.
1: 아니야, 고마워 파산이요. 덕분에 살았어. 아니 근데 어디서 저런 훌륭한 변호사님을 모시고 온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정말 어떻게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 일단 저희 집으로 가셔서 식사부터 하시죠. 예, 예, 예.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지금 바로 파도바로 떠나야 하는 일정입니다.
1: 아, 정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군요. 바사뇨, 우리 변호사님을 정성껏 잘 배웅해드려. 나는 먼저 가서 자네들을 기다리고 있을게.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아.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야. 자, 가자, 가자, 사기 좋아.
3: 맞아.
1: 자, 갑시다. 사기 좋아.
0: 저 변호사님 덕분에 형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4: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소?
0: 아이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 아이 왜 자꾸 쳐다보시오?
5: 어쩐지 낯이 좀 익어서요.
1: 아이 그럴 리가 있겠소? 처음 본 사이 같은데.
4: 우리가 연기를 잘하긴 잘했진?
5: 그렇쥬. 이제 그만 놀려야겠쥬.
0: 아니 보샤
6: 내리사.
0: 세상에 세상에 당신이었어?
6: 세상에 깜빡 속았어.
0: 아니 어쩌다가 변호사 역할까지 맡게 됐어?
2: 삼촌은 아프셔서 오실 수가 없었어요. 소개받은 변호사들은 다들 손사래치기 바빴어요. 샤일록한테 맞서려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제가 직접 출연하게 된 거예요. 내 연기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0: 정말 최고의 공연이었어! 보샤!
2: 저는요?
1: 대박! 완전!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When did it all begin? The beginning of joy embedded in daily life, where steps of learning meet a bigger world. And history coexists. The legend continues. Innovative technologies come together to unfold a new future. Building a better tomorrow. A joy accessible to all. Always present in your daily life. JDC.
1: 현지인 찬스. 제가 오늘 한번 체험해드리겠습니다. 오, 이렇게 된다고? 와,
2: 와, 이거 엄청 커.
1: 와, 움직여. 뚝딱.
2: 이게 웬일이에요. 나는 이게 진짜 나한테는 꿈의 밥상. 이야, 너무 맛있어.
1: 아, 맛있다.
2: I feel good. 여기는 진짜 멋있는 거?
1: 와, 저는 진짜 제 인생에서 여기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2: 너무 멋있는 거야. 와. 목포의 또 다른 서.
1: 다시 왔습니다.
2: 고화도야, 또 고화도. 바다가 보이는 산책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께서 고화도로 모셔가지고 106일 동안 머무세요.
3: 자, 무슨 일 우리가? 용섬으로도 불린 고화도, 그 용섬의 머리 부분 쪽으로 거의 왔고.
1: 용이 있네, 지금.
3: 용물이. 와,
1: 용물이. 목포대교 바로 아래 용이 있네.
3: 어떤 분들 사진 쪽을 보고 약간, 네. 아, 용이 너무 귀엽다. 너무 좀 약간 아담한 사이즈 아니냐.
1: 그래도
3: 얘기했었는데,
1: 상징적...
3: 밑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목포대교 배경 사진 찍으면 아... 멋있어요.
1: 아, 이렇게 아... 보니까 되게 멋있다.
3: 멋있죠. 엄청 크지, 운영하고.
1: 저는 꼭 찍긴 찍어야 되겠네요.
3: 용띠니까.
1: 용띠니까. 어. 이쪽이 아니다. 아이씨, 이렇게.
3: 오. 찍은 거 지금 보여줘요.
1: 별로죠.
3: 시청자 투표. 시청자 투표. 오배우 노작가. 누가 잘 찍었나. 이거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 1번 노작가, 2번 이렇게 일단 숙을 줘서 2번 오배우. 앞에 이제 우리 네 분이 계신데 1번 흔들어주세요. 노작가. 아, 들라. 아, 저기 피곤하신가 본데 사실요.
1: 땡. 2번 오지호. 와, 2번이네. 에이. 아마추어의 손을 들어줬네요.
3: 알았어. 네. 그렇죠, 이렇게 그지?
1: 멋있다.
3: 밑에서 위로 올려 찍기 하면은 더 근사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
1: 목포대교가 뒤에 있으니까. 그렇지, 멋있네요. 그렇지.
3: 여유 좀 모르고. 용용 죽겠지로 한번 봐봐요.
1: 용용 죽겠지. 용의 형상은 이렇게 해야 되나?
3: 어, 비슷해, 비슷해. 하나, 둘, 셋. 잠깐만.
1: 좀 이거 좀 개그스러운데?
3: 하나, 둘, 셋. 아, 좋아.
1: 와우.
3: 괜찮아?
1: 장난 아니야.
3: 와. 확인.
1: 확인.
3: 사진 찍.
1: 나 사진 잘 못 찍어요, 사실.
3: 괜찮아.
1: 아니, 요.
3: 용만 잘랐으면 됐어.
1: 아니, 요.
3: 이거 괜찮아, 괜찮아.
1: 이거 탑이 보여야 될 것 같아.
3: 괜찮아. 잘났어. 용이 중요하지, 뭐. 용이 중요해.
1: 또 가보시죠, 이제.
3: 왔던 길 되짚어서
1: 다시
3: 반대 방향으로 가면 이제 해안동굴. 이 해안데크 길에 한쪽 맨 끝에서
1: 끝으로
3: 맨 끝으로 와.
2: 오, 지금 온 거지.
1: 꽤 멀어.
3: 멀어요.
1: 멀어요.
3: 아니, 이런
1: 이유가 보다.
3: 이런 거. 그다음에 저도 끝에 가면
1: 또 있어요?
3: 또 있어. 오. 10개가 넘는다 그러더라고.
1: 아, 10개요?
3: 네.
1: 아, 그러네.
3: 그렇지. 14개가인데 그중에 11개가 옛날 그대로. 태평양 전쟁. 네. 미일 전쟁이잖아요, 미일 전쟁.
4: 그렇죠.
3: 그 막바지.
4: 이거 그러면 그거겠네. 뭐 진지나 군사실 목적이겠네요. 그래서 숨어 있거나.
3: 어쨌든 뭐 인력 동원은 뭐 누구한테 했겠어. 강제적으로 이제 그치, 또 노동력을 우리 국민들 와. 동원해서 인공 동굴 이런 거 자연 동굴이 아니라, 그렇지?
4: 그러니까 인공적인 게 약간
3: 그렇지
4: 자로 지나면서 자로 잰 듯한
3: 맞아.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이게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로운 목포의 풍경 이면에는 예전에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좀 참혹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지.
4: 참 마음 같아서는 들어가서 좀 보고 싶기도 하다.
3: 목포 최고의 네. 관광 자원 중 하나예요.
4: 케이블카
3: 목포의 삶 케이블카.
4: 저 크리스탈 타고 싶어요.
1: 고소공포증 없어?
4: 아 전혀 없어.
1: 바닥에 다 보여.
4: 아 보여야 돼요.
1: 괜찮아?
4: 봐야죠 이렇게.
3: 하긴 뭐 번지도 한 100번 한 사람 있어. 왜냐면 우리 일정 중에 가장 편안한 시간. 가만히 앉아서.
4: 가만히 앉아서.
3: 시원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아 풍경을 내려다보며.
4: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3: 그럼 탑시다.
4: 탑시다. 오! 오 여기 와, 이거 봐. 아 드디어 가네. 간다.
3: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4: 아 저 지금 이제 대략 이렇게 앞에 보이는데 아 못해도 한 6km?
3: 너무 썼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4: 3km.
3: 그렇지.
4: 3km.
3: 딱 총 연장 3.23km.
4: 아, 그 정도 되겠네.
3: 뭐 엄청 긴 거지.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항 승강장, 중간에 유달산 승강장, 마지막 고화도 승강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잘 드셔야 돼요. 북항에서 고화도로 내려올 때는 중간에 유달산에 내릴 수 없어요.
4: 바로 다이렉트로.
3: 고화도에서 북항으로 올라갈 때만 중간인 유달산 승강장에서 내릴 수 있다는 점.
4: 아, 그래요?
3: 그렇습니다.
4: 여기 호텔. 이게 최초의
3: 호텔이야?
4: 최초의 호텔은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제일 큰 호텔 중에 하나였고 저기 보이시죠? 저기 주차장 큰 넓은 데 있죠?
3: 그렇죠.
4: 저기 원래 수영장이었습니다. 최초의 해수풀장.
3: 아, 진짜?
4: 네, 그래서 되게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유명했었어요. 되게 조그맣었구만 해변이.
3: 어? 봤어? 지나가는 네. 하행선 케이블카 안에 계신 분들이 알아봤어.
4: 진짜요?
3: 이 짧은 순간 어떻게 알아보지?
4: 아 이제 바다를 건너왔어요.
3: 그렇지.
4: 이렇게 보는 것도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보는 건 우리가 항공사진이나 항공지도에서 보는 듯한 느낌인데.
3: 아 진짜 이거는 되게
4: 정확하게. 네, 그죠. 그
3: 항공지도
4: 이런 느낌인데.
3: 아 이게 진짜 그러네.
4: 재밌다 이것도. 이런 그림도 되게 재밌다.
3: 그러네.
4: 아 그래서 크리스탈 타면 이런 재미도 있는
3: 거지. 그렇지. 자 이제 유달산
4: 왔다.
3: 유달산 승강장.
4: 네 여기도 진짜 잘 해놨네요. 이렇게 가는 길을 다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하게.
3: 여기도 사실은 그 정상은 또 노을 명소예요, 사실은.
4: 그렇지. 여기서는 뭐 일출 일몰 뭐 다 보게 돼.
3: 하긴 뭐 그 진짜 여기 유달산은 뭐 번질러가 다녔을 거 아니야 어렸을 때. 그죠?
4: 제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3: 그렇죠.
4: 네. 그렇죠. 가깝기도 했고.
3: 그렇지.
4: 뭐 여기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자리. 네, 왜 그럴까?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궁금하다.
3: 오우 야. 야,
4: 여기 암자인가 보다.
3: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구시가지 쪽이랑 저 외곽에 이제 신도시 쪽.
4: 네.
3: 그게 딱 한눈에 딱 보이네. 네. 저 멀리 바다도 보이고.
4: 멋있다.
3: 그러니까 유달산 위쪽은 완전 안봉들인 거잖아, 그렇지?
4: 이게 1등바인가 그러면?
3: 1등이지.
4: 여기? 가시죠, 빨리. 1등바에 갑시다. 1등바에.
3: 한 번은 내가 놓쳐본 적 없는 거. 여기로 가야지. 여기로 가야 돼.
4: 예, 이게 마당방인가 그러면?
3: 아니야, 아니, 아닐 것 같아.
4: 아, 다 왔다 이제.
3: 어. 근데 저기 저기. 와, 근데 이거는 야. 이야. 살아서 흔들바위처럼.
4: 얘는 입석바위야. 이 이런 이렇게 찍으면
3: 그래 약간 기울어서 찍으면 진짜 약간
4: 미세.
3: 그러니까
4: 와 진짜 크다.
3: 옆에서 보니까 더 이게 네. 두께감이 보이네.
4: 아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하다. 아 저는 유다산을 이제 너무 잘 알지만 마당바위는 사실 몰랐었어요.
3: 아, 여기 그거구나. 이 중요한 데 왔어.
4: 그래요?
3: 부동명왕상.
4: 와, 이게 있었구나.
3: 홍법대사상. 일본 불교. 한 종파가 있대, 여기 설명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4: 아, 일본인들이 한 거네. 일본 불교의 부흥을 꾀하기 위해. 일등궁 아래쪽 암벽에 조각했다고 전해진다.
3: 사실 기가 잘 오르시지.
4: 그러네.
3: 왜냐면 목포 유달산이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장소인 거잖아요. 근데 이 유달산에 88개의 저렇게 암벽 불산을 새겼다고. 그건 알 거 아니야. 유달산 곳곳에 옛날에
4: 그렇죠.
3: 저기 말뚝 박았잖아.
4: 그렇죠.
3: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진짜 좀 짜증나지.
4: 말뚝.

0: 아유, 왔다 왔다. 아, 아유. 오, 우리 장동민인데.
1: 아, 너무하네.
0: 아, 지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이거 가다가 전라도 말로 와 뻗치겠는데?
1: 그 무슨 뜻이에요?
0: 뻗친다고.
1: 이렇게
0: 퍼져라. 아니 아니 아니.
1: 아, 쓰러진다.
0: 사투리로 얘기하면 오메 뻗친 거. 힘들다고.
1: 오메 뻗친 거.
0: 오메 뻗친 거.
1: 뻗치더라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0: 한번 뻗쳐보죠.
1: 완전 힘을 쥐어 짜내가지고.
0: 한번 뻗쳐보죠.
1: 어, 올라가봅시다. 아. 올라가봅시다. 자, 자, 갑시다. 마지막 힘을 짜내서.
0: 오, 이제 올라오는데?
1: 오, 올라온다.
0: 아, 올라온다? 아,
1: 햄스트링, 햄스트링. 나 좀 데리고
0: 가. 아, 땀이 식어. 아, 와. 아이고, 아이고. 턱받이 됐어.
1: 어, 진짜 뜨거.
0: 와, 나왔다, 나왔다.
2: 저기도 올라가야 돼.
0: 와, 저게 마지막. 여기 있어요, 올라가는 길. 마지막. 우리 마지막 몇 번째로 시킨 거죠? 마지막. 여기 1등 봉, 1등 바위. 유달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이며 사람이 죽어서 영혼의 심판 받는다 하여 율동바위라고도 한다. 아, 율동바위.
1: 그럼 우리도 심판을 받으러 한번 가보고.
0: 가시죠.
1: 제작진은 내가 심판할 거야.
0: 자, 됐습니다. 3, 2, 2, 1, 0. 1등 바위. 와. 여기 있네요. 1등 바위.
1: 뭔가 좀 남다르긴 하다.
0: 네. 와, 멋있다.
1: 아, 이 돌의 어떤 영험한 기운?
0: 진짜 유달산 이 1등 바위 기운을 받아가지고 뭔가 올 한 해 우리 가족의 건강과
1: 그렇지.
0: 행복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당연히 저도 이제 제 주변 사람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어떤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안 보는 거. 너무 힘들었어. 따지고 엄청 많이 걸었어.
0: 많이 걸었어.
1: 힘들긴 했지만
0: 오늘이 또 유독 많이 걸었네.
1: 보람차다. 마지막에.
0: 아, 마지막 진짜 좋다.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정복한 것 같다.
1: 아이.
0: 아, 고생하셨습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아, 좋다던데. 1등 봉이 갔다 왔잖아요.
0: 네, 네.
1: 저한테는 식당 중에는 여기가 1등 봉인 곳이에요.
0: 여기에요?
1: 여기, 여기, 여기야.
0: 완전 아니, 가정집이네, 진짜?
1: 그렇지. 여기 잘, 그 외지인들은 진짜 잘 모르시네.
0: 가정식 백반.
1: 맞아. 아. 어머, 솜씨도 좋으시고.
0: 아, 진짜.
1: 안 보여?
0: 아니. 들어가겠습니다.
1: 우와.

0: 미리 네. 현상 차림으로 네. 주문해놨어요.
1: 저건가요?
0: 어.
2: 깡다리 있어요?
1: 깡다리죠?
2: 깡다리 있어요? 깡다리, 깡다리죠? 당연히 알죠.
0: 미국 사람, 이래서 현지인이랑 먹어야 돼.
2: 서울 사람들이 깡다리라고 아냐, 모르지.
1: 깡다리 모르지.
0: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홍어 삼합. 이게 백반에도 요거 삼합을 주시던가요? 네. 그러니까 놀랍지 않아요? 서울은 상상할 수가 없어.
2: 상상할 수 없지.
0: 8,000원짜리 백반인데 홍어 삼합이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계절마다 조금씩 산물이 다르니까
2: 꼬막 나와요.
0: 또 이 꼬막. 그다음에 요거는
2: 새우젓.
0: 그렇지. 새우. 그다음에 뭐 부침개도 있고 나물류,
1: 간지미도 있고.
0: 어. 자.
3: 병어입니다.
1: 병어.
0: 병어회.
1: 와.
0: 병어회. 물론 이건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철에 따라서.
1: 그렇지.
3: 철에 따라 조금씩.
0: 병어가
1: 병어 원래 입에서 약간 녹는 고기인데
0: 이게 그래서 수분도 많고 그다음 시원하고 달큰하고 또 달아가지고 영어로는 이게 버터헤드 피쉬야.
1: 진짜요?
0: 어 진짜로.
1: 울었다 울어.
0: 와. 아 진짜 이게 좋아해 주니까 내 마음도 울어.
1: 나 울어 진짜 좋아요.
0: 어? 어머니 이거 반건조한 거구나.
3: 네.
1: 그래서 이걸 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서댄 줄 알았어.
0: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많이들 아시지만 생선은 말리면 꾸덕꾸덕해서 이제 씹는 맛도 좋아지지만 감칠맛이 또 올라가잖아요.
1: 그치. 이거 봐.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0: 하여튼 생선 이렇게 반건조 약간 말린 생선 쪄주는 거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메뉴고
1: 이걸 사실은 저는 목포에서만 본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0: 그치.
1: 서울 사람들이
0: 물론 뭐 하는 집들도 있긴 해요.
1: 예, 네. 있는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홍어. 대세란 홍어. 역시 초점은 아무것도 안 찍고
1: 앞접시가 없다.
0: 어,
1: 저는 홍어를 하나 올리고
0: 삼합?
1: 아니 하나 찍을까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나 올리고
0: 돼지고기
1: 돼지고기 또 살짝 찍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묵은지 묵은지 올려서
0: 여기 홍어는 제가 이 식당을 몇 번 왔었는데 홍어는 막 너무 팍싹 해가지고 못 드시는 분들 초심자에게 어려운 그런 홍어는 아니고 누구나 드실 수 있는 그치?
1: 맛있어.
0: 그냥 순하게
1: 순하다.
0: 순하게 삭힌 정도라서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고
1: 되게 순해.
0: 그치.
1: 근데 이렇게 또 순한 홍어는 또 처음 먹어보네요.
0: 그치. 톡 쏘는 콕 쏘는 그런 건 또 없지. 그러니까 누구나 드실 수 있지. 드실 수 있고

0: 진짜 맛있어. 와. 와.
1: 이걸 목포 사람이니까 깡다리를 대본에 아는 겨.
2: 그럼요.
1: 아는 겨는 충청도 아니? 그죠?
2: 이런 느낌이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게 이제 조기. 조기국.
1: 조개국도 많이 먹잖아요, 여기. 그치, 목포에서, 그죠?
2: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3: 비가 없으면 이제 저기로 이렇게 나가.
2: 그렇지.
1: 아, 이거
2: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찌개라고 하긴 약간.
1: 아, 너무 자박자박하지도 않고.
2: 네. 그래야 진짜 조기국이 되는 거지. 이 깡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봐, 이 국물이 기가 막히지. 이제 서울 분들은 이런 국물 맛을 못 먹어봤을 것 같은데.
1: 천천히 많이 드세요. 그리고
2: 목포를 진짜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옛날 기억이 막 나면서 옛날 어렸을 때 자랐던 그 풍경들이 쫙 지나가면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1: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진짜 이번 여행이 저도 의미 깊었지만 정말 저는 오병호한테 너무 의미 깊은 여행이었을 것 같아요.
2: 잠시 잊고 살았던 나의 그치? 고향에 대한 느낌이 그렇지. 다시 나타나서
1: 그렇지.
2: 가족한테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아서.
1: 맞아, 맞아. 맞아. 저는 27년 정도 여행자들 하고 있는데 잘 하지 못했던 경험들. 양식장, 바도의 한가운데 가서.
2: 그건 진짜 현지인.
1: 그럼.
2: 현지인도 사실.
1: 전복 양식장 보고 거기서 직접 해가지고 그쵸. 썰어주시고 그런 거 먹어보고
2: 그쵸.
1: 뭐 오래된 그 외 여행 격언 중에 네. 뭐 우연히 든 길이 지도를 만든다 뭐 이런 아주 오래된 그런 경고 같은 게 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배 안에 있는 매점에서 민어회 조식 정찬을 먹은 거.
2: 아 그거 대박.
1: 난 그건 정말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2: 그럼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어요.
1: 나 알아. 언젠가 우리가 함께 나란히 앉아가지고 다시 한번 마주할 노을.
2: 자산업 노을.
1: 그렇지.
2: 와, 저는 그게
1: 참 좋았어.
2: 가장
1: 참 좋았어.
2: 그냥 나의 마음이 뭔가
1: 가만히 이거 사실은 오배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건데.
2: 아니, 하지 마.
1: 문제 마. 하지 마.
2: 문제.
1: 조금 자기 울었다 그랬어.
2: 아, 아니.
1: 진짜로. 그렇지.
2: 아니, 울 뻔 했다고 했지.
1: 아, 흘려 흘렸다 그랬잖아.
2: 안 흘렸.
1: 아, 그 바닷가 쪽에 그 물소리
2: 찰랑찰랑 흘리진 않고 뭔가 이게 차 오르다가 요거 아닌데 다시 넣었지. 차 오르고 있는데 들어갔어.
1: 풍경곡으로 본 적도 있어요?
2: 있었던 것 같아.
1: 진짜?
2: 바라보다가 자칫 딴 생각하면 눈물 나와요.
1: 그렇지.
2: 그래서 약간 딴 생각하려고.
1: 근데 눈물 날 만한 풍경이긴 하다.
4: 저 물소리 듣다가 훅 가가지고 아씨.
2: 차 오르고 있는데 들어갔어요. 일부러.
1: 아주 막판에 산통을 다 깨네 그냥.
2: 아니,
1: 알아, 알았어.
2: 아니, 진짜.
1: 알았다 이거지. 알아, 나는 봤어.
2: 아니, 운 게 아니고.
1: 아, 됐어, 그럼. 됐어.
2: 그러니까
1: 각자네 이거 그러면.
2: 알았어, 알았어. 2만 5천 원씩.
1: 알았어.
2: 네.
5: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6: Make it make it hot and make it make it hot. 뿅뿅 하다 뿅뿅 hot.
5: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7: Come on, do the tadari. Yes, tadari. Tadari, tadari, tadari.
5: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아카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카니 카니 아카니 시고

0: kids.
1: 부자 되셨네요. 산 것 중에 제일 마음에
0: Wait a second. What's this person waiting for?
2: 지금 사람들 기다리는 게 뭔가 추가돼서 나올 것만 같아가지고 좀 대기해보겠습니다.
0: Everyone's keeping a close eye out, hoping to catch the next fresh batch. And here it is, the latest crowd favorite, kimchi sticky rice balls. Wow, it was gone in less than a minute. After beating the crowd, was it worth the wait?
3: 일부러 굶고 왔어요.
4: 같이 밥 먹었거든요.
5: 얼마나 사셨어요?
0: With their bakery haul in hand, it's time to head to the next stop. So, where's the third stop?
6: Ja, 도착했죠? 자,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7: Sold out.
6: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열렬한 참깨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0: Even a sold out sign is no match for Mr. Bread. The third stop is famous for egg tarts. Crispy on the outside, soft and creamy on the inside. Fresh batches keep coming out one after another, while eager customers wait for their turn.
8: 사자마자 바로 꺼내 드시네요.
0: These mother and daughter participants love egg tarts so much. They've even traveled all the way to Portugal just to try them. So how does this one measure up?
9: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저는 두 번째 빵투어인데 첫 번째보다 더 재밌고 다 같이 하니까 또 더 재밌고 먹었던 맛을 또 먹으니까 또 재밌고 여러 가지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Three stops down and three more to go. With plenty more amazing bakeries ahead, let's keep the bread adventure going. Next up is one of Daejeon's most distinctive bakeries. Every loaf and pastry here is packed with its own unique charm. With so many tempting choices, how is anyone supposed to pick just one? Just then, help arrives. Meet Kim Seong-hee, Mr. Bread's trusted right hand, affectionately known as Bread Madam.
10: 빵집에 오시면 이제 이 집의 그 시그니처가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빵을 사야 될지 이렇게 많이 망설이고 하실 때 이제 저는 이제 계속 빵집을 투어를 하면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집에 뭐가 맛있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권해드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어요.
0: The bakery tour is slowly coming to an end. This place specializes in flaky pastries and beautifully crafted tarts with layers upon layers of crisp, buttery goodness. But have you ever wondered what makes Daejeon's bread scene so famous?
11: 대전이 이제 다 각자 이제 자기가 추구하는 메뉴에 대해서 되게 진지한 사장님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전문점 옆에 전문점 있고 전문점 옆에 전문점 있는 태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점점 성장하는 것 같아요.
0: Believe it or not, plenty more hidden bakeries are waiting to be discovered across Daejeon. Is Korea on your itinerary? Stop by and experience them for yourself. The final stop of today's bakery tour. Our charming cake shop awaits. From cakes topped with juicy peaches to irresistibly cute chocolate creations, it's the perfect sweet ending to an unforgettable bakery adventure. There's plenty of beautiful cakes to admire. But no visit is complete without a souvenir photo with Mr. Bread.
4: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보면 14시간 비행기 타고 오시고 뭐 1박 2일 시간 내서 오시는데 너무나 소중해요. 그분들이 여기에 드린 돈이 단순히 버스비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비용이 있는데 그 값어치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0: And there's one more. Everyone who completes the tour receives an official completion certificate.
5: 아리랑 TV.
0: 아리랑 TV couldn't leave empty-handed either.
5: 맛있게 먹으며 훌륭히 마쳤음을 인증합니다. 대전 빵티칸 술래 인증위원회 대필꾼 안성.
4: 감사합니다.
0: With bags full of bread, it's time to head home. A trip to Daejeon that satisfied the eyes, the taste buds, and the heart.
12: 대전하면 빵이니까 모든 빵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조금씩 맛보는 거를 좋아하시면은 한번 좀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외국인 분들은 이제 차나 그런 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빵티칸 투어 타시면서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0: 대전, a city where delicious bread and warm hospitality await. Are you in Korea? Hop aboard the bread bus and set off on a sweet bakery adventure.
13: Mongpichi 생크림 케이크는 부드러운 시폰 위에 저희가 직접 끓인 수제잼과 아침마다 공수해온 복숭아가 잘라져서 들어가는 케이크입니다. 정말 부드럽고 조금은 상큼한 맛이 나는 케이크이다 보니까 많이 느끼하지도 않고 거부감 없이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14: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Leading Korea's green industry toward a sustainable future.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has applied cutting-edge technologies to eco-friendly lives of people. Based on the advanced capabilities that can fulfill global standards, it aims to take the lead in the era of carbon neutrality.
1: 우리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기술원법에 근거하여 생긴 기후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환경기술 연구개발 R&D, 환경산업 육성과 지원 및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생활확산, 환경보건과 환경피해구제, 기업 ESG 경영 지원 등 폭넓은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환경유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By supporting the innovative growth of Korean green businesses, it has strived hard to popularize leading-edge environmental technologies to the global market.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has made ceaseless efforts to connect environmental industries with markets.
1: 해외 수출 또는 수주를 희망하는 환경 기업에게 개도국 마스터 플랜, 녹색 기술 현지 실증 등의 지원 사업과 다자 개발 은행과 협력을 통해 정보 제공, 사업 발굴, 타당성 조사, 현지 실증, 재원 연계 등 전 과정에 걸쳐 맞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가나 등 5개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산업기술원은 계속해서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 창업부터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필요한 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0: For the manufacturing of ships and automobiles, specialized paint drying techniques are necessary to prevent corrosion. However, a huge number of chemicals are produced during the painting and drying stages. NRTech has developed innovative drying technologies that can contribute to reducing air pollutants. We introduce NRTech, which has suggested cutting-edge solutions to build a sustainable environment. NRTech is located in Gimhae,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developed a technology that can dry the surfaces through radiation waves instead of heating the air. The technology has contributed to decreasing environmental pollutants, and the firm was designated as one of Korea's leading environmental companies.
2: NRTech은 2002년 설립 이후 소음 진동, 열유체, 구조 해석 엔지니어링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친환경 기자재 전문 생산 기업입니다. 육상 발전소 및 조선 해양 분야의 소음 저감 설비, 선박 엔진의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인 SCR 설비 등에서 기술력을 축적해 왔으며, 최근에는 원적외선 복사파를 활용한 도장 건조 설비인 WSD를 상용화하며 에너지 절감 설비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0: The device of the company can convert electric energy into far infrared radiation, and it can transfer heat directly to various structures. In the case of the current paint drying method, which uses hot air, it consumes a lot of energy and generates a huge amount of carbon dioxide. However, the device of the company can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more than 50% and decrease energy consumption cost by up to 87%.
3: 기존 열풍 건조 방식은 건조 챔버 내부의 공기를 먼저 가열하고 이 가열된 공기가 피도물과 도막에 열을 전달하여 도로의 건조 그리고 경화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챔버 공간 전체를 가열해야 하므로 열 손실이 크고 에너지 효율이 원적외선 건조 방식에 비해 낮은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반면 당사의 원적외선 복사파 발생 장치는 전자레인지가 특정 대상에만 에너지를 전달하여 가열한 원리와 유사하게 원자계선 복사파 에너지를 피도물 도막과 표면에 직접 전달하여 건조를 촉진시키는 방식입니다.
0: Tests have shown that the drying method, which uses far infrared radiation, can increase the surface temperature more rapidly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In the case of the painted steel plate, the surface temperature is over 20 degrees Celsius higher than the unapplied plate. It means that the company's drying solution can transfer heat more effectively.
3: 원자계선 복사란 가열된 복사체에서 발생된 원자계선 에너지가 공기를 매개하지 않고 도장 대상물에 직접 전달되어 열로 흡수되는 열 전달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존 열풍 건조 방식 대비 건조 시간 단축, 에너지 절감, 그리고 CO2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Before the production of facilities, the firm thoroughly analyzes the structures and requirements of the clients. Also, it has followed the required drying conditions and checked the expected energy saving effect as well.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cut down on energy consumption and reduce carbon emissions.
3: 생산 공정은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복사체 표면에 고방사율의 세라믹을 코팅하고 건조 그리고 열 처리를 통해 복사체의 코팅층을 완성합니다. 이후 외부 케이싱과 곡면 반사판을 제작 조립하고 복사체에 발열체인 시즈히트를 삽입 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열재 삽입과 단자부를 조립하여 발열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후 최종 조립을 완료한 뒤에 성능 검사를 통해 제품의 성능을 100% 확인한 뒤 포장하여 납품합니다.

0: NR Tech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apply its solution to a wider range of industrial areas. The company has constantly improved the performances of its products by collecting the data on drying temperatures and far infrared radiation waves.
1: 현재 당사는 건조 시간 단축, 건조 효율 향상과 CO2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영역에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자 개성 발전 장치 자체의 성능 및 기능 향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조 챔버 벽면 반사판 구조의 향상과 원자 개성 발전 장치 배치의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형 선박 블록 도장 건조에 적합한 이동 건점용 도장 건조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기화인 도료 건조 공정과 전용 설비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는 단순한 원자 개선 발진 장치 개선을 넘어 도장 건조 설비와 일반 도료에서 무기화인 특수 도료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Carbon neutrality and sustainable production have grown in significance in varied global industrial sites. Despite the tightened global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 advanced technologies of the company have garnered a lot of attention in overseas markets, including Japan and the US. And the firm has achieved an increase in export.
2: 저희 NR-TEC의 목표는 산업 현장의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친환경 기술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원자 개선 복사파 건조 기술, 소음 저감 기술, 대기 환경 개선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국내외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설비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0: NR Tech has developed technologies that can reduce energy consumption and increase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market. And it is expected to pave a new path for a lot of different industrial sites all around the world.

0: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Mm-hmm. 차에서는 되게 다양한 피부톤의 파운데이션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2: 오늘은 평소보다 파데를 3배 더 준비했어요. 자, 오셨습니다.
1: 오셨나요?
3: 안녕하세요.
2: Where are you from?
4: 2년 전에 프랑스에서 왔어요.
2: Je parle français un peu. 저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5: 자, 잘했어요.
1: 자, 잘했어요.
2: Merci beaucoup. Merci.
1: 어떤 메이크업을 원해서 오셨나요?
4: I really like Jenny from Blackpink.
2: Jenny!
1: Let me do it.
2: Yeah! 제니와 함께하는 제니 메이크업이 되겠네. 아, 근데 약간 톤 좀 분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그럼 오늘 제니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짜잔, 이렇게 테스트해볼 수 있는
2: 좋다.
1: 이런 종이가 있어요.
2: 너무 좋은데요? 첫 번째는?
1: 봄 브라이트인데요.
2: 봄 브라이트.
1: 얘는 좀 쨍한 버전이죠?
2: 다음 거. 오? 오. 아니, 이거 화사해지지 않아? 그다음에 여름.
1: 확실히 근데 파스텔 톤이 좀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2: 1번? 이거는 가을이네. 가을. 확실히 피부톤이 또 어울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1: 가을 뮤트.
2: 겨울, 겨울.
1: 겨울 다크.
2: 제니가 젊으니까 골라봐봐. 제니가 트렌디하잖아.
1: 오늘 제니님 메이크업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가을 뮤트 쪽이 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2: 오늘은 그러면 가을 웜톤 계열로 한번 해봅시다. 메이크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번 주처럼
1: 마스크팩.
2: 네, 편한 걸 가져왔어요. 네.
4: So fresh.
2: So fresh.
4: Yeah.
1: 버블.
2: 네, 그래서 이걸로 촉촉한 토너이자 에센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1: 저 이제 뭔지 알아요. 프라이머.
2: 어떻게 알지?
1: 이제 6회차잖아요.
2: 더웠다,
1: 옆에서
2: 더웠다.
1: 이거랑 좀 젤 타입이랑 이렇게 나눠서
2: 그렇죠.
1: 발라주시거든요.
2: 그래서 약간 코 옆이나 눈 밑에는 또 프라이머를 쓰는 게. 여기도 보통 발라주면 이제 여름이잖아요, 또. 번지는 거를 조금 막아줄 수 있죠.
1: 지금은 좀 파데 색도 이제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해외 브랜드에서 사는 거 아니면 되게 구하기 어려웠었는데 저는 그래서 초반에 제가 맞는 톤을 가지고 간 적도 많이 있어요.
2: 본인이 또 계속 찾고 자주 써봤으니까 제니님이 오늘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오늘 아마 메이크업의 관건은 제니님이 파데 색깔을 찾는 걸 한번 도와주세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네.
2: 그러면 파데를 골라볼까요?
1: 네. 일단 그 외곽 쪽에 깔 어두운 거랑
2: 제일 어두운 거?
1: 네, 이 중앙은 살짝 섞어서 들어가는 게 전 좋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런 건 좀 중앙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제일 외곽?
2: 컬러 괜찮아요?
1: 네, 그 제일 마지막 거.
2: 제일 마지막 거? 오케이, 딱이다, 딱이다.
4: 살짝 붉은기가 살짝 있는.
6: I learned a lot today.
2: 이게 맞다. 네. 이게 맞다.
1: 톤그로가 안 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잘못 쓰면 회색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진짜 사진 찍거나 이랬을 때 너무 이제 뽀얗게 보이는. 이마 쪽은 조금 더 톤을 다운시켜서 하면.
2: 이마를?
1: 네. 왜냐면 또 이마가 밝아지면은 안 발린 부분이랑 여기랑 또. 색이 차이가 또 많이 나보여서.
2: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컨실러를 통으로 이제 조금 다크서클이나 이제 점들을 조금 커버해 보려고요.
1: 한국의 어느 동네를 제일 좋아해요?
6: I really love Busan. I've been there. Yeah. I've been there 5 times, I think.

0: I really like Kupap.
1: 부산은 국밥이죠.
2: 네, 아이.
3: 진짜 한국이 나왔다.
4: 피부톤이 균일해지니까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역시 피부톤은 밝게 만들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좀 균일하게.
1: 네.
4: 요거 오늘을 위해서 좀 갖고 왔거든요. 브론저라고 하죠? 요런 네. 톤의 느낌을 지금 이제 얼굴 외곽쪽으로 네. 살짝 잡아주고 있어요.
1: 중요하죠, 중요하죠.
4: 쉐딩 역할도 하면서 살짝 골격을 좀 강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중앙 부분에는 그냥 기름만 살짝 걷어내는
1: 파우더.
4: 자, 그다음에 이제 섀도우로 넘어가 볼까요?
1: 섀도우 색이 정말 중요합니다.
3: 와, 선생님이 골라줘야지.
1: 와. 와. 마음에 드세요? 와. 이거 할게.
2: 예스.
1: 너무
3: 벌써 끝났어? 집에 가자.
0: You need to teach me.
4: Yes. 자, 이제 섀도우를 제니님 골라줘야 돼요. 네. 여기서 베이스 뭘로 할까? 베이스.
1: 아이. 이런 거 좋을 오케이, 것 같습니다.
4: 오케이. 좋습니다.
1: 그리고 이 친구들도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좋다 좋다 좋다.
1: 그리고 이 제니님 메이크업에서는 섀도우 포인트가 사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블렌딩이랑
4: 그죠. 블렌딩이 약간 좀 바깥쪽으로 어두우면서 네. 이제 아이홀 자체를 조금 매력 있게 만드는 그런 거죠. 자, 이걸로 이제 조금 더 어두운 음영을 잡는 거죠. 작은 브러쉬. 로 이제 눈 앞머리 쪽으로 조금 눈꼬리 쪽으로 갈수록 그라데이션 오늘 또 그라데이션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1: 네.
4: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뒤쪽을 좀 어둡게 하는 아몬드 쉐입으로 갈게요.
1: 아몬드 쉐입.
4: 아몬드가 이제 이렇게 생겼죠. 럭비공 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앞뒤를 좀 어둡게 하는 거.
1: 아~
4: 중간보다 앞뒤를. 그래서 아몬드 쉐입.
1: 아~
4: 언더에도 이 정도 쉬머들은 보통 손으로.
1: 왜죠?
4: 발색이 좀 이렇게 손에 유분이 좀 있잖아요. 유분이 이거를 팍 붙여버려요. 붓이 너무 건조하면은 그게 또 이게 밑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제 브러쉬로 좀 블렌딩을 앞뒤로. 그리고 눈 밑에다가도 좀 밝은
1: 브라운으로.
4: 색깔이 너무 잘 어울려요.
0: I already feel like I cannot just go back home after that.
3: Yeah,
0: I have to take pictures.
3: Yeah, yeah.
0: No,
3: yeah. Clubbing. Go clubbing.
0: Clubbing.
3: Go clubbing.
0: And dance like Jenny.
1: Jenny, Jenny, Jenny.
0: Let's go.
1: Let's go.
0: You wanna go? Okay.
3: Itaewon.
1: Jenny, Jenny,
0: yeah.
1: Jenny.
4: 클로빙이지, 이렇게 반짝이 메이크업 하면. 자,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야겠네요.
1: 제니님 화면은 고양이 아이라인 필수? 블랙으로 좀 약간 캣차이 느낌으로 가면 어떨 것 같습니다.
4: 선생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오, 괜찮다. 색깔 그냥 블랙으로 갈까요,
1: 오,
4: 선생님?
1: 네네네. 예뻐요.
4: 네. 윙크? 아, 오늘 진짜 클럽 가셔야겠네. 이게 프렌치 바이브가 있다고, 프렌치 바이브.
1: 근데 프랑스를 한 번도 안 가봐서 너무 가보고 싶어요. 저 니스?
3: 니스?
1: 니스.
3: The beach, right?
1: Yeah. 너무 가보고 싶어요.
0: It's beautiful. Yeah, you have to go.
1: Oh.
4: I was in Bourgogne. Bourgogne는 진짜 와인의 끝판왕 성지거든요.
1: 와인 진짜 좋아하시나 봐.
3: 저 와인 먹으러 프랑스 갔다 왔어요.
0: Actually, I was born in the east part of France.
4: Where?
0: Like Lorraine, next to Alsace.
4: Alsace? Alsace wine was the best, yes.
0: Yeah.
4: Alsace wine. I've been there once.
0: Where?
4: Alsace.
0: Strasbourg?
4: 어디였지? 디디디 성 뭐야 성?
0: 오케닉스북?
1: 와인에 너무 집중하셔서 그래요.
0: I only remember the taste
1: yeah,
0: of Alsace.
1: 아, you drank too much. That's why.
4: 진짜 중요한 순간이에요.
1: 알겠습니다.
4: 네, 이제부터 다 조용해 주세요.
1: 네.
4: 자, 어떤 느낌이냐면
1: 오, 네.
4: 뒤로 갈수록 좀 두껍게 그렸어요.
1: 오.
4: 그래가지고 살짝 더 동양인 느낌, 캣사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마스카라를 할 건데요. 뭉쳐가지고 쫑쫑쫑.
1: 쫑쫑쫑. 이 스크류 브러쉬를 한번 뒤져놓을까요? 모발이 약간 곱슬이면 눈썹이나 속눈썹도 같이 곱슬인 경우가 많아서 저는 보통 젤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올리긴 하거든요.
4: 브로우 젤이 없으면 만들어야지.
1: 네? 브로우 젤을 어떻게 만들죠?
4: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립밤, 투명 립밤.
1: 네?
4: 프라이머를 살짝 섞으면 어떻게 될까?
1: 어떻게 될까? 그거는
4: 이거다. 너무 끈적하지도 않아. 봐봐. 이거

0: 오, 응?
1: 딱이지. 네. 이 정도 됐지. 네. 투명한 약간 고정.
2: 와우.
1: 딱이야, 딱이야, 딱이야, 딱이야. 네.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네. 이런 눈썹을 가지신 분들은 네, 딱이다, 딱이다.
2: I feel like it's a grandma receipt, you know, like a handmade.
1: 그랜마는 빼주면 안 될까?
2: Korean receipt for my grandma.
1: 이.
0: 이네요.
1: 확신해.
0: 맞네요.
1: 진짜 이제 점 찍게.
0: 네, 아, 점 중요하죠.
1: 어, 약간 여기다.
0: 네, 살짝 보이는 쪽에. 네.
1: 자, 그럼 이제 립 남았는데요.
0: 제 생각에 이 톤은 좀 어두운 톤은 하면 딱 외국 언니 느낌이 날 것 같고 두 번째 거.
2: 외국인?
0: 네, 외국 언니.
2: 외국인?
0: 이 컬러.
1: 예스. 그러면 이제 립 라인 오버립으로 이제 조금 그릴 건데요. 오, 딱 맞네. 컬러 괜찮네. 좀 주황색이 나는데 이제 엄청 변했다고 들었어요. 너무 기대가 돼요.
0: 쭉쭉쭉.
1: 완성!
0: 제니님?
1: 와! 와! 클럽 이상이다. 클럽이 아니고 시상식.
0: 네, 완전 입꼬리예요.
2: 제니, nice to meet you. 제니, nice to meet you.
1: Oh, you look gorgeous.
0: Really? Look here, look here.
1: 제니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진짜 지금 피부톤 완벽하고.

0: 네.
1: 저희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오늘은 한번 사주를 보러 가면 어떨까 하거든요.
2: 너무 좋아요. 사주. 갑시다.
0: 렛츠고. 네.
1: 저희가 온 곳은 익선동인데요. 되게 레트로한 곳이 되게 많잖아요.
0: 맞아. 여기 볼거리 진짜 많다 들었는데. 여기 카페도 있고 여기 막 한옥, 네. 한옥인데.
3: 오, 예뻐요. 여기.
1: 근데 저희가 볼 건 오늘 사주를 볼 겁니다.
0: 들어가자. 재밌겠다.
1: 한번 들어가 볼까요?
4: 자,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4: 사주라는 한국의 점술 문화가 있는데 한번 체험하고 가세요. 반인님은 부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5: 리치맨.
4: 내년 후년 스프링 봄에 남자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하게 된 운세다. 제니님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1: 사랑?
4: 어? 사랑? 제니가 네. 남자한테 플러팅을 하는 애이다. 그러니까 연애운 좋겠지? 수혜님은 사주에 남자가 없다.
0: 어?
4: 앞으로 10년 뒤에나 만나게 되니까 흔히 꺾인대라. 불쌍하다.
6: So today was really fun. I've learned a lot about myself, like personal color, how to do my makeup, and even the Saju. Thank you so much, Jenny. Thank you, Shinim. And thank you, Idol Makeup. Bye.

퍼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 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막 오각비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다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 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이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와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식품이기 때문에 스마트
1: culture. Base suggested new standards for the fermentation process. Also, the company has developed new products that can satisfy the rapidly changing needs of consumers.
2: 저희 장식품은 전통 발효 식품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통 장류를 보다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청장 분말, 스틱형 청장, 간편식 형태의 발효식품 제품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흥식품이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 시간장을 활용한 프리미엄 간장 제품과 기능성 발효식품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earned trust from the clients by maintaining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t aims to popularize the excellence of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to overseas markets.
3: 저희 장흥식품은 앞으로도 전통 발효식품의 국민 건강을 위하여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세계 시장에 널리 알리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품질 개선에 힘쓰는 물론 한국의 전통 장류와 발효식품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하고 K발효식품 브랜드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1: Based on the advanced skills of the master and modernized production methods, Tangyang Food has provided premium food to consumer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 huge leap forward in the near future.

0: There's a company which has provided precision technologies that are considered necessary for people's daily life and different industries. Sambu ATC has achieved growth by developing industrial tapes based on the high-level technical skills. Aside from implementing cutting-edge facilities, it has built a smart factory for more systematic production. We introduce Sambu ATC, which has suggested a new paradigm for the field of industrial tapes. Sambu ATC is located in Uljugun County, Ulsan. The company has boosted researches on the adhesive strength of tapes and provided optimal solutions for different industries. And it has continuously made innovative attempts to gain trust from the clients and provide reliable items.
1: 저희 삼부 ATC는 산업용 특수 테이프를 가공 및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당사는 40년 이상 국내 테이프 업계에 몸담은 역사가 보여주듯이 깊은 전문성과 동창력을 뿌리에 두고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우수한 신제품 개발과 기술 혁신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품질, 납기,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물론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품질과 서비스 향상을 추구하는 신뢰받는 기업입니다.
0: The firm specializes in producing adhesive tapes that can be applied to a wide range of industries. Aside from the tapes for box packing, it has produced a variety of items, including paper masking tapes and cloth tapes. Thanks to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s well as enhanced performances,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clients has increased.
2: 저희 삼부 ATC에서는 조선, 자동차, 전자 및 건축용으로 쓰이는 다양한 산업용 테이프를 제조, 가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자동차 도장용이나 인테리어 시 사용하는 종이 마스킹 테이프, 공정이나 운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스크래치와 오염을 막아주는 보호용 테이프, 조선 관련 도장용으로 사용하는 마스킹 용도와 범용으로 사용하는 면 테이프, 제품을 운반하기 위해 다양한 박스에

0: 사용되는 포장용 테이프 등이 있습니다. 특히 포장용 테이프는 자동 슬리터기로 정밀하게 작업되어 사용 시 끊어짐 없는 연속성을 보장해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여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1: Precision skills are the most significant element for the production process. Thorough quality control is the core part of the entire manufacturing system. The raw materials go through the processing process by making use of the cutting-edge facilities, including slitting and cutting machines. Based on its own technologies, uniform quality can be maintained and the adhesive power can be improved.
2: 저희 삼보 ATC의 생산 공정에서는 원료 입고부터 슬리팅, 가공 단계까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정확한 규격과 엄격한 검사 공정을 거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이프가 감기는 장면을 균일하게 유지함은 물론 커팅 후 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절단면의 정밀도를 일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 중 발생하는 미세한 변형까지 차단하고자 표면 변형을 방지하는 것 또한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1: Sambu ATC has introduced a management system that can connect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After building a smart factory, it has established a systematic manufacturing and inventory control system to minimize errors.
2: 저희 삼부 ATC는 다품종 소량 주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품질 경영과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여 신강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품종 소량 생산의 일회 관리뿐만 아니라 선입 선출을 통한 정확한 재고 관리로 로스 및 불량률 감소, 구매 및 출하의 편의성 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1: Sambu ATC has constantly carried out researches and developed new products to highly satisfy the clients. As a result, it has obtained patents, registered trademarks, as well as earned recognition in the field.
3: 저희 삼부의 연구팀에서는 단가 경쟁이 치열한 산업용 테이프 시장에서 규격과 품질에 타협하지 않고 정직한 제조를 원칙으로 믿고 쓰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분야인 선박과 관련한 특수 테이프를 개발하고자 테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객사의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연구로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1: The company has enjoyed positive reviews in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by developing innovative technologies. And it aims to enhance the product quality and offer improved services that can fulfill the requirements of the clients.
4: 저희 삼부 ATC는 현재 삼성전자와의 스마트 팩토리 공장 구축 사업의 마무리 단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고도화 단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렇듯 계속되는 변화와 발전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사의 브랜드 홀스파워의 이름을 널리 알리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 Sambu ATC has given a boost to different industries by strengthening the adhesive power of its product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to a provider of cutting-edge and reliable industrial tapes.

0: Kimchi is a traditional Korean side dish, and it can be made with different ingredients. By using Napa cabbages with a natural sweet taste, Kimjangdok has developed kimchi with reduced saltiness and an improved flavor of red pepper powder. We explore Kimjangdok, which has replicated the taste of kimchi from the traditional earthenware jars by building a cutting-edge smart factory. Kimjangdok is located in Gunsa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ased on the direct dealings with the producing areas, it has received fresh raw materials and maintained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The low-salt soaking process is carried out for 24 hours, and the firm has focused efforts into keeping the optimal salinity level. And the unique savory taste of kimchi can be produced.
1: 농업회사법인 김장독은 전북 특별자치도 군산에 위치한 김치 전문 제조기업으로 2004년 설립 이후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김치 제품을 생산해온 식품회사입니다. 김장독은 정직한 재료와 전통 제조 방식을 기반으로 학교, 기업급식과 식품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삽 기준에 따른 위생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품질 중심의 김치 제조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0: Korean kimchi varies significantly by region.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Jeollanamdo style kimchi, which has a spicy but a deep and savory taste. Napa cabbage kimchi, young radish kimchi, and green onion kimchi are the main products. And all the products are made with low-sodium salted seafood.
2: 저희 김장독의 대표 제품은 배추를 사용한 명품 포기김치를 비롯하여 열무김치, 총각김치, 갓김치, 백김치, 파김치, 깍두기 등 다양한 김치 제품이 있습니다. 명품 포기김치는 국내산 원재료를 중심으로 제조되며 배추의 품질을 엄격하게 선별하여 사용합니다. 또한 저염의 절임 공정을 통해 염도를 균일하게 관리하고 양념 배합과 속넣기 공정을 정성스러운 수작업 방식을 진행해 깊고 자연스러운 김치의 맛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언제나 동일한 맛의 품질의 김치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Incoming and selecting of raw material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The Napa cabbages go through the soaking process for a longer period of time. Also, the mixed seasoning is spread between every leaf of the cabbage. Thanks to the advanced skills of trained manpower, premium kimchi with a savory taste can be completed.
3: 김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원재료의 품질과 절임 공정의 관리입니다. 김장독은 당도가 높은 배추를 선별해 사용하며 절임 염도와 색석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제품의 맛과 식감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념 배합의 균일성과 위생 관리 역시 김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0: Based on the automated system, the company has maintained the premium taste of its low-sodium kimchi. After the initial manual process, the mixing stage is carried out once again with the automation equipment. And the quality of the company's kimchi has drastically increased.
4: 삼성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통해 MES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MES 시스템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생산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및 가시화입니다. 원재료 입고부터 제조, 발효, 포장까지 모든 공정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관리되면서 생산 현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업 수준과 공정 이력 관리가 체계화되어 제품 간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한 트레이서빌리티 체계를 확보하였습니다.
0: Kimjangdok has constantly checked and analyzed the quality of kimchi by operating his own R&D department. By monitoring the salinity level and the degree of fermentation, it has strived hard to improve the taste. Instead of simply checking the numbers, the firm has maintained the premium taste of kimchi based on the accumulated experience.
5: 저희 김장떡은 김치의 맛과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원재료 선별 기준을 강화하고 절임 및 발효 공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김치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김치 제품 개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식문화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는 제품 개발을 통해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0: Kimjangtok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by offering staple supply to the large-scale food delivery market.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it is planning to enter overseas markets and boost export. Also, by coping with the market changes, it aims to expand the sales network and develop a wider range of products.
1: 주식회사 김장떡은 20년 전통의 정직한 제조 방식을 바탕으로 K-푸드의 세계화와 제품의 다양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증을 기반으로 글로벌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여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국내에서는 1인 가구용 소포장 및 저형 기능성 김치 및 비건 김치로 라인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 혁신과 지역 상생을 통해 전 세계가 신뢰하는 프리미엄 김치 브랜드로 도약하겠습니다.
0: 김장떡 has put top priority on the systematic production system when it comes to producing premium kimchi.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gain more recognition among global consumers.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형이 왜 미안해? 이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야. 걱정하지 마 형. 이제 이 동생이 형을 도울 차례야. 그놈의 삼천 덕컷 이제 그깟 삼천 덕컷이야. 두 배 세 배 갚고도 남을 덕컷 다 가지고 왔어. 오늘 당장 빚을 다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
1: 고마워 화산이요. 나는 괜찮아. 인광보 사필 귀정이야. 샤일록, 야. 그놈의 허튼 수장은 그건... 걱정할 것 하나 없어. 말해하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실종자들 포기 말고 수색 작업을 맡아줘. 우리 상인 조합을 꼭 지켜줘. 부탁할게 화산이요.
0: 그런 말은 하지 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재판이 열린다고 해도 우리가 이겨. 포샤가 최고의 변호사를 데리고 올 거야. 하루속히 풀어줄 테니까 조금만 더 고생해.
1: 부탁할게 화산이요. 화산이요.

0: 마침 찾아뵐 참이었는데 반갑습니다.
1: 오랜만이야 바사니오. 자네가 나를 왜? 아, 돈 갚으려고?
0: 예, 저 대신 안토니오가 빌린 3천 더컷 지금 당장 갚겠습니다.
1: 그래? 기한이 이미 지났어. 너무 늦었어.
0: 그래서 더 드리려고 합니다. 두 배, 세 배, 몇 배를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1: 열 배, 스무 배를 더 준다고 해도 나는 받을 생각이 없네.
0: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1: 나는 법대로 할 것이니 법을 뒤집을 기대는 말게. 증서의 내용을 따를 것이야. 백 배, 전 배 준다고 해.

0: 정성한 생사를 토리려는구나. 그래요, 법정에서 봅시다. 어디 한번 법으로 따져봅시다.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뜻을 거두는 게 좋을 것이오.
1: 듣던 중 반가운 소리야. 그럼 법정에서 보세나.
2: 괜찮을까요?
0: 아이, 괜찮아. 우리한테는 포샤가 있잖아. 삼촌을 모시고 파도바를 출발했을 거야. 마리오 변호사가 안토니오를 구해줄 거야.
3: 이쪽이에요.
0: 어, 알도.
4: 아, 파사뇨. 어디 계신지 몰라 좀 헤맸습니다만 다행히 알도를 만났습니다.
0: 아, 벌써 도착한 것이오?
4: 예.
0: 아, 그런데 왜 혼자 왔소?
4: 아가씨께서 급히 보내셔서 왔습니다.
2: 어, 왜요? 무슨 일인데요?
4: 마리오 변호사께서 괴질에 걸리셨습니다.
2: 예?
4: 거동이 불편하셔서 오실 수가 없으십니다.
2: 아이, 그래서요?
4: 아가씨께서 다른 변호사를 찾고 계십니다만 어찌 될지 모르니 먼저 가서 상황을 알게 하셨지요.
0: 그래요, 여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발타자, 미안하지만 얼른 파도바로 다시 가줘야겠어요. 예? 재판이 내일로 잡혔으니 서둘러 달라고 전해주세요.
4: 내일이요?
0: 예.
4: 정말 급하게 됐군요. 서둘러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떠나겠습니다.
2: 어서 가세요. 어서. 아, 괜찮을까요?

0: 다시 한번 묻겠네. 원고는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는가?
1: 그렇습니다. 앞서 누누이 밝혔던 것처럼 이 증서 내용 그대로 신속하게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했으니 가슴살 1파운드를 도려내겠습니다.
0: 비구는 더 할 말이 있는가?
2: 존경하는 재판

0: 재판장님! 지금 당장 3천 더 컷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두 배, 세 배도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일록의 뜻대로 판결이 내려진다면 대대로 베니스 법원에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1: 열 배로 갚는다고 해도 받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판결과 집행을 원합니다. 흐트러진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베니스 법정에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 이곳은 시장이 아니다! 광장이 아니다! 이곳은 완숙한 법정이다! 엄중한 법에 따라 이제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다.
3: 판결문.
0: 잠깐!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피고 측 변호도 들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곧 변호인이 도착할 겁니다.
3: 판결.
1: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어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0: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4: 지금 막 변호인께서 도착하셨습니다.
5: 변호사 보비오라고 합니다.
6: 비서 네비오라고 합니다.
5: 파도바에서 오느라 조금 늦어졌습니다. 너그럽게 양해 바랍니다.
7: 마리오 변호사가 오는 줄로 알고 있었네만.
5: 변호사님께서는 편찮으셔서 제자인 제가 대신 왔습니다.
7: 알겠네. 베니스 법정에 온 걸 환영하네.
8: 자, 어서 이리로 오게.
7: 자네는 저쪽으로.
0: 보샤는요?
9: 내리사는요?
10: 마리오 변호사님을 돌보시느라 함께 오실 수 없었습니다.
0: 괜찮을까요? 변호사가 너무 어려 보이는데.
9: 그러게요. 완전 애송이들이 왔네요.
10: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최선입니다.
7: 그럼 변호를 시작해보게.
5: 그대가 샤일록이요?
10: 그렇소.
5: 안토니오가 차용 증서에 서명한 게 사실이라면 베니스 법으로 그대의 소송은 정당하오.
10: 듣던 중 반가운
5: 말. 안토니오.
11: 예.
5: 그대는 지금 몹시 위험한 처지요. 알고 있어.
11: 그렇소.
5: 차용 증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시오.
11: 그렇소.
5: 그렇다면 샤일록이 자비를 베푸는 방법밖에 없겠소. 피고인에게 자비를 베풀 마음은 없소.
10: 고작 자비 이야기를 하러 그 먼 길을 오셨어. 자비라? 내가 왜 자비를 베풀어야 하오?
5: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그게 바로 자비니까요.

0: 변호사가 맞소? 그 시인이라고 해도 믿겠어?
1: 우리는 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만 고집하시면 피고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빌린 돈을 두 배, 세 배 갚을 수 있다고 하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이번에는 용서해 주소서.
0: 이보게나 젊은 양반 자꾸 자비 자비 하는데 법에는 애누리가 없어. 애누리 없는 게 법이요. 애누리 하나 없는 거 바로 그게 법이요. 현명하신 재판장님 감정에 나오소. 우아는 현우의 현혹되지 마시오. 법적 효력이 충분한 증서에 의한 재판이요. 원칙을 어기고 예외를 두는 선례가 남는다면 테니스 법질서에 큰 혼란이 올 것이오. 나는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으니 어서 판결을 내려 법정의 권위를 세우시오.
2: 그대는 더 할 말이 있는가? 없는가?

0: 멈추세요! 증서의 내용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뭐가 문제란 말인가? 그대는 안토니오의 가슴살 1파운드를 도려낼 수 있어, 맞소?
1: 그렇소.
0: 안토니오에게 그 이상의 피해를 줄 수는 없어, 맞소?
1: 그렇소. 정확히 가슴 1파운드만 도릴 것이오.
2: 여기! 저울도 준비했소.
0: 그렇다면 피는 언제 알 것이오? 안토니오

0: 단 한 방울이라도 피가 나면 증서의 내용을 어기는 것이오. 만약에 안토니우가 죽기라도 한다면은 그대는 바로 살인자가 되는 것이오. 피, 피는 어찌할 것이오?
1: 벌써!
2: 지금 그게 말이 되는 말이오?
0: 물론이요. 법에 대해서는 그대가 잘 알고 있지 않소. 한치의 오차도 없는 법을 원하지 않았소. 그대가 말하던 법이라는 게 바로 이런 법 아니었소?
2: 그게 법이오? 그것도 법이오?
0: 이보시오 재벌영감, 법에는 애누리가 없소. 애누리가 없는 게 법이오. 애누리 하나 없는 거 바로 그게 법이오. 조금 전에 당신이 했던 말이오. 재판장님께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 판결을 취소하시고 증서의 내용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3: 판결을 취소하시오.
4: 취소하시오. 취소하시오. 취소하시오. 취소하시오.

0: 밖에 없소. 이 증서에 피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담보물록이 파운드 사를 취하겠다는 조항안에 당연히 출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으니 피곤 증편호인 주장은 궤변일 뿐이오.
1: 담보물로 생사를 갖겠다는 말도 안 되는 한 줄 때문에 지금 이토록 이상한 재판이 열리고 있어. 증서에 적힌 내용이 법적 근거로서 암중했기 때문이오. 증서에는 분명히

0: 오늘 하는 포비오 변호사의 주장은 아불성설이다. 단계를 취소할 수는 없다.
1: 물러서시오. 물러서. 물러서. 뭐야?
2: 사람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1: 뭐라는 거야?
2: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3: 뭐라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살아왔다고?
2: 네.
3: 진짜?
2: 세상에.
3: 정말이죠?
2: 정말이라니까요.
3: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4: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실종됐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어요.
3: 우리 아들 토마스는
1: 토마스.
3: 어머니!

0: 집행을 중단해 주십시오. 중대한 사실을 알리려고 합니다.
1: 대체 또 무엇인가?
0: 너무 놀라지는 마십시오. 상인조합 무역선을 침몰시킨 배는 해적선이 아니라 샤일록의 배입니다. 해적들이 저지른 짓이 아니라 샤일록이 저지른 짓입니다.
2: 예, 맞습니다. 예, 맞아.
1: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인가? 근거가 있는가?
0: 네, 목격자가 있습니다. 도마서.
3: 보았습니다.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를 공격한 배는 해적선이 아니라 샤일록의 배였습니다. 저기 있는 마르코가 그때 그 배 위에 있었습니다. 저기 마르코가 해적선장 노릇하며 우리 배를 박살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1: 그 해적선장이 마르코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3: 지금은 멀어졌지만 한때는 둘도 없는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마르코에게 묻겠다. 목격자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인가?
4: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5: 저는
4: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근거 없는 무함입니다.
5: 전혀 증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6: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두근은 똑똑히 좀 보십시오. 이 두근은 마르코의 두근입니다. 마르코가 늘상 쓰던 두근이란 말입니다. 바로 여기 샤일록이 쓰던 손글씨를 재봉사가 찾으렀던 요 마르코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자, 보십시오. 똑똑히 좀 보십시오.

0: 샤일록이 하사했던 마루코가 자랑했던 바로 그 투건이요 누가 봐도 명명백백 마루코의 투건이요
1: 사람들 말이 한동안 두건을 쓰지 않고 다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오늘 쓴 두건은 새 것으로 보이네요.
2: 아니야 전혀 사실이 아니야. 내 이놈 또다 모르게 사고를 쳤구나. 그 무모한 충성심이 또 너를 띄었어. 대체 나한테 보고도 없이 무슨 짓을 한 것이야.
3: 제반장님!
4: 샤일록은 마르코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가?
2: 물론입니다. 당연하죠.
4: 마르코! 샤일록의 명령 없이 혼자서 저지른 일인가?

재판장님! 마르코는 처자식과 부모가 있는 가장입니다. 성공의 눈이 어두워 저지른 실수이니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마르코! 가족들을 생각해야지. 어서 일어나서 재판장님께 용서를 빌어. 어서! 확실하게 빌어. 확실하게.

0: 죽어도 할 말이 없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1: 재판장님, 샤일록은 상인 조합을 짓밟을 목적으로 안토니오가 빌린 돈을 기한 안에 갚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안토니오의 차용 증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행이므로 본 재판을 샤일록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으로 전환해 속히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2: 피고 샤일록은 범행을 인정하는가?
3: 피고? 피고라니요? 지금 나더러 피고라니요? 설마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2: 약속? 무슨 약속?
3: 아시지 않습니까?
2: 예, 이놈! 니놈이 살인죄 무고죄까지 덜 작정이구나! 교도관!
4: 윷!
2: 지금 당장 안토니오를 풀어주고 샬롯 같은 일당들을 탈락하도록 하라!
5: 재판을 중단해라! 이거는 불사 세력이 개입한 일보다 재판장이 수상하다!
2: 이놈들아! 어서 재판을!

advenuto aras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 망했구나, 망했구나. 베니스의 백만장이야. 자신만만 방심하다 상인 조합 못 없애고 대치기를 당하다니. 오, 나 꼭 보나도다.

자신들이 나를 향해 오는 거다. 샤일록의 제약 들고 줄을 재어 오는 거네. 오너라 반겨주마 페니스의 백만장야. 내 이름을 기억하라 샤일록. 샤일록이 언젠가는 다시 오마. 번호로 단소 없는 것은 번호로 단소 있을 때에 또다시 태어나서 혼이면 다 되는 세상에 또다시 태어나서 만세 영화.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다. 현 시간부로 자일록 튜발 마르코를 살인, 살인교사,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한다. 마르코와 튜발은 수사 협조의 태도를 참작할 것이나 샤일록은 애누리 없는 놈벌로 처할 것이다. 또한 베니스 법에 따르면 살인 의도를 가진 범죄자는 그 재산을 법정에 압류한다. 재산 절반은 국가가 소유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샤일록의 재산 절반은 이제 안토니오 상인조합일 것이다.

0: 나 때문에 정말 고생 많았어.
1: 아니야, 고마워 파산이요. 덕분에 살았어. 아니 근데 어디서 저런 훌륭한 변호사님을 모시고 온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정말 어떻게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 일단 저희 집으로 가셔서 식사부터 하시죠. 예, 예, 예.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지금 바로 파도바로 떠나야 하는 일정입니다.
1: 아, 정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군요. 바사니오, 우리 변호사님을 정성껏 잘 배웅해드려. 나는 먼저 가서 자네들을 기다리고 있을게.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아.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야. 자, 가자, 가자, 사기 좋아.
3: 만세!
2: 자, 갑시다.
4: 사기 좋아.
0: 저 변호사님 덕분에 형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5: 아,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소?
0: 아이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 아이 왜 자꾸 쳐다보시오?
6: 어쩐지 낯이 좀 익어서요.
1: 아이 그럴 리가 있겠소? 처음 본 사이 같은데.
5: 우리가 연기를 잘하긴 잘했진.
6: 그렇쥬. 이제 그만 놀려야겠쥬.
0: 아니 보샤!
7: 내리사!
0: 세상에! 세상에 당신이었어?
7: 세상에 깜빡 속았어!
0: 아니 어쩌다가 변호사 역할까지 맡게 됐어?
2: 삼촌은 아프셔서 오실 수가 없었어요. 소개받은 변호사들은 다들 손사래치기 바빴어요. 샤일록한테 맞서려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제가 직접 출연하게 된 거예요. 내 연기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0: 정말 최고의 공연이었어! 보샤!
2: 저는요?
1: 대박! 완전 역대급이었어!

0: 유후 공간을 문화재생을 할 때에는 이 공간에 대한 것들을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흔적을 지울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이 좀 있어요. 우리가 역사가 거대한 어떤 역사의 흐름과 사건 속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사람의 한 사람 개인과 작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진행됐던 역사도 어떤 미시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과거에 이 잠정장이 갖고 있었던 과거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덧입혀서 어떤 미래 이야기를 그려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There were a total of 28 buildings in the old silkworm farm. And they have been renovated into places where visitors can immerse themselves in art. A space that was home to a testing lab, cocoon unwinding machine, a silk mill, and a drying room is now the Nu-e Art Hall. Various immersive art programs and exhibitions are held here.
2: 완주에 그 복합지구 누에라는 곳이 있다는 거를 듣기만 했는데 여기서 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뭔가 자세히 알고 싶어가지고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그 채워가는 미술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용자분들이 좀 더 뭔가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냥 딱 이 관만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자연이랑 좀 더 뭔가 이렇게 연계돼서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1: The barista at Shimari Cafe, which has a casual and accommodating vibe, is quite interesting. It is where brainstorming ideas for arts and culture takes place in addition to thinking of ways to benefit the local economy.
3: 전주에서도 여기가 근교기 때문에 전주분들도 자주 오시고 또 친구분들도 이제 가끔 또 공간이 괜찮으니까 오시고 애들 데리고 또 엄마들이 많이 오셔요. 어린 자녀들 부모님들이.
1: Art is what people create with their own two hands, be it a creative endeavor or an aspirational work. Open Space Nu-e is nurturing an art movement that will become a foundation that can enrich lives. Which is how it has become a place to learn arts and crafts within the confines of the neighborhood.
0: Nu-e 고치가 성충이 되어서 결국 나비가 되거든요.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아이들이 뭔가를 만들고 있는 행위도 하지만 예술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삶의 어떤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곳은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공간 안에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자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 삶이 이런 문화예술로 조금 더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어떤 문화 플랫폼의 역할을 누에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시설 중심의 문화예술을 진행을 할 때 이 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0: 한마디로 한 25년간 회화 작업도 하고 도예와 도예를 같이 작업하고 있고요. SNS로 활동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1: 'Some people still believe that the entry barrier to the world of art is high. But Open Space Niue has flipped the script. This is where people can pursue artistic endeavors. Instead of simply appreciating art, you can use your hands to create art as you please.
2: In the city, we have to live in the morning, but in the village, we have to rest in the morning. We have to plant a farm tomorrow. So, in the same way, in the area of Jeonju, nearby Daejeon, or Seoul, in this multi-culture space, the situation따라하거나 흉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완주만의 형편대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더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었고 지역의 이야기들을 콘텐츠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이야기를 주민들과 스스로 찾아가는 작업들 그리고 이 안에 채워져야 하는 예술가들, 기획자들을 주민들 속에서 발굴하고자 했던 그런 노력들을 해가면서 그런 어떤 진정한 모습들을 조금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1: The winning project, Gumdara Cultural Art School Program, focuses on an immersive cultural arts learning experience. It is one of the programs that Open Space Niue offers with a local flavor. It is a lifelong learning initiative centered on arts and culture for people of all ages. It's an open environment for cultural activities in a facility primed as a cultural arts and teaching education hub.
0: Our 예술가 입장에서도 이런 공간들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같이 와서 호흡하고 볼 수 있고 고마운 공간이고 특히나 제가 이주를 했잖아요. 이주에서 정착하기 전까지 여기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공간을 만들어서 제 작업에 또 몰입을 할 수 있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재단에서도 그렇고 누에서도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행운같이 저한테는 계속 창작 활동을 나이 들어서까지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돼준 공간인 것 같아요.
1: Once the heart of Jeollabuk-do province's silk industry, today the site has been reborn as a cultural and artistic hub. Its value is evident as a vital community hub in Wanju that cuts across different periods.
3: Oh, 네, 그때는 이제 황무지였죠. 완전히 황무지였지만 이렇게 차츰차츰 갈수록 모든 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서면서 너무 좋아요.
4: 이제 여기 수업 있는 날 오고요. 이제 뭐 배우러 많이 오고 또 이제 여기가 너무 시설이 좋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 듣고 손주들 듣고 두루두루 와요. 그전에는 이제 이게 많은 시설이 없었어요. 복합지구라는 게. 근데 지금 엄청 많이 달라졌잖아요. 내가 맘만 먹고 부지런만 하면 완주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나만 하고 싶다 의욕만 있으면요.
1: Open Space Niue especially focuses on arts programs aimed at children while welcoming all age groups as its founding mission.

0: 와 같이 좀 축제 재미있는 놀이 형태 그리고 거기에 문화 예술 교육 자 그리고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가미해서 아이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생명의 싹틈과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어떤 시간들을 좀 같이 나누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1: A decaying site that had seen better days and would have been demolished was renovated to become a local institution supporting arts and culture. But it retained its past even after its renovation. Like silkworms that kept giving, this space will keep organizing cultural and artistic programs.
2: An 쓴다고 해서 계속 오래 두면은 막 벌레들도 생기고 사람들이 막 웅유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접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괜히 멀리서 봐도 좀 공포감이 위하되는 것 같은데 이런 공간을 좀 이렇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아 이런 공간도 있구나 이렇게 발전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예전에 이런 벽돌 그러니까 40년 전 50년 전에 이 벽돌 한 장을 보면서도 드리고자 하는 어떤 정서적인 느낌이라든가 그 따뜻한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 안에서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다른 데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특별한 선물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Along the western edge of the Noryeong Mountain Range, situated near the Soyangcheon Stream, a tall red structure rises at the foot of the mountains of Soyangmyeon. It appears to be in the shape of a chimney. After taking a glimpse of the surrounding buildings, one can confidently guess that it used to be a factory.
3: 아, 여기 소양면 회원리는 예전에 전주를 대표하는 한지를 만들던 그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이고요. 여기 산속등대 예전의 모습은 그 전주를 대표했던 한지나 그리고 전주 페이퍼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만든 골판지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한 40년 정도 방치되어 있다가 저희한테 이제 발견되면서 새로운 공간의 재창출로 이제 미술관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1: This place once supported the livelihoods of workers and their families. However, the unstoppable passage of time and trends resulted in people leaving. For a long time, the place was left to rot. In 2019, this abandoned space that was in a state of disrepair became part of a revival project. And the project's theme was art.
3: 공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저희 광장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장에 보면 큰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의 의미는 다섯 개의 공간을 의미하는 다섯 개의 꼭지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수장고, 두 번째가 미술관, 세 번째가 쓴쓴 카페, 세 번째가 어뮤즈 월드, 네 번째가 아트 플랫폼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1: The art museum is the centerpiece of this multicultural space where different character was infused into each area. Impressive outdoor art installations and designs with a fun element that contain both the old and new, where the past and present meet. This makeover resulted in a unique multicultural space.

0: 가장 필요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이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 욕심이 생겼고, 그 시작은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어떤 문화라고 하는 그 컨텐츠를 착안하게 되었고, 그 공간에서 가장 필요했던 게 이제 플랫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1: A multicultural space for the whole family where children and adults alike can immerse themselves in arts and culture while also relaxing in the spaces. But why did the planners decide to build a lighthouse in a forest?
0: Well,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단체로 여기로 오시는 이제 관광객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산 속에 있는 등대를 보러 간다고 하셔서 높은 산 속을 생각하고 오셨는데 너무 접근성이 좋아서 좋았다라고 이제 해프닝이 한번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바다에 있어야 할 등대가 산 속에 있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1: Once a working chimney is now a red lighthouse that shines a light on the local arts and culture scene. It also breathed new life into an abandoned place, giving it a new purpose. These old places have allowed a uniquely Wanju-like makeover.
2: We are a rural area, so we need to fill this space with a specialized infrastructure. We need help from the surrounding areas, and from other areas, but in terms of keeping the region, we need to keep ourselves in that area. I think it's a little time to go, but we need to consume culture and produce people 가르쳐서 예술 또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누에를 지탱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마 주민 스스로 자치적으로 움직이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림을 그려봅니다.
0: 저는 그 폐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근대사나 현대사의 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산속등대가 다른 공간보다의 가치가 있다면 이런 우리 7, 80년대에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셨던 어르신들이 만들어놓은 근대사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고 후손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The unstoppable passage of time and the entailing abrupt changes almost relegated this place. In which its very existence was in question to the history books. But its renewal not only honors its past glory, but also carves out a new role for itself that makes the place hum with activity.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0: 아직 없어요.
1: 아직 없어요?
2: Wait a second. What's this person waiting for?
0: 지금 사람들 기다리는 게 뭔가 추가돼서 나올 것만 같아가지고 좀 대기해보겠습니다.
2: Everyone's keeping a close eye out, hoping to catch the next fresh batch. And here it is, the latest crowd favorite, kimchi sticky rice balls. Wow, it was gone in less than a minute. After beating the crowd, was it worth the wait?
3: 일부러 굶고 왔어요. 반쯤 안 먹었거든요.
4: 얼마나 사셨어요?
3: 지금 한 3만 원 넘은 것 같긴 한데.
1: 빵으로 3만 원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3: 처음입니다.
2: With their bakery haul in hand, it's time to head to the next stop. So, where's the third stop?
5: Ja, 도착했죠? 자,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6: Sold out.
5: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열렬한 참깨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6: 열렬한 참깨! 잠깐만요.
2: Even a sold out sign is no match for Mr. Bread. The third stop is famous for egg tarts. Crispy on the outside, soft and creamy on the inside. Fresh batches keep coming out one after another, while eager customers wait for their turn.
7: 사자마자 바로 꺼내 드시네요.
2: These mother and daughter participants love egg tarts so much. They've even traveled all the way to Portugal just to try them. So how does this one measure up?
3: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저는 이제 두 번째 빵 투어인데 첫 번째보다 더 재밌고 다 같이 하니까 또 더 재밌고 먹었던 맛을 또 먹으니까 또 재밌고 여러 가지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Three stops down and three more to go. With plenty more amazing bakeries ahead, let's keep the bread adventure going. Next up is one of Daejeon's most distinctive bakeries. Every loaf and pastry here is packed with its own unique charm. With so many tempting choices, how is anyone supposed to pick just one? Just then, help arrives. Meet Kim Seong-hee, Mr. Bread's trusted right hand, affectionately known as Bread Madam.
8: 빵집에 오시면 이제 이 집의 그 시그니처가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빵을 사야 될지 이렇게 많이 망설이고 하실 때 이제 저는 이제 계속 빵집을 투어를 하면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집에 뭐가 맛있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권해드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어요.
2: The bakery tour is slowly coming to an end. This place specializes in flaky pastries and beautifully crafted tarts with layers upon layers of crisp, buttery goodness. But have you ever wondered what makes Daejeon's bread scene so famous?
9: 대전이 이제 다 각자 이제 자기가 추구하는 메뉴에 대해서 되게 진지한 사장님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전문점 옆에 전문점 있고 전문점 옆에 전문점 있는 태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점점 성장하는 것 같아요.
2: Believe it or not, plenty more hidden bakeries are waiting to be discovered across Daejeon. Is Korea on your itinerary? Stop by and experience them for yourself. The final stop of today's bakery tour. Our charming cake shop awaits. From cakes topped with juicy peaches to irresistibly cute chocolate creations, it's the perfect sweet ending to an unforgettable bakery adventure. There's plenty of beautiful cakes to admire.

0: A trip to Daejeon that satisfied the eyes.
1: 대전하면 빵이니까 모든 빵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조금씩 맛보는 거를 좋아하시면은 한번 좀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외국인 분들은 이제 차나 그런 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빵틱한 투어 타시면서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0: 대전, a city where delicious bread and warm hospitality await. Are you in Korea? Hop aboard the bread bus and set off on a sweet bakery adventure.
2: Mongpichi 생크림 케이크는 부드러운 시폰 위에 저희가 직접 끓인 수제 잼과 아침마다 공수해온 복숭아가 잘라져서 들어가는 케이크입니다. 정말 부드럽고 조금은 상큼한 맛이 나는 케이크이다 보니까 많이 느끼하지도 않고 거부감 없이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0: Leading Korea's green industry toward a sustainable future.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has applied cutting-edge technologies to eco-friendly lives of people. Based on the advanced capabilities that can fulfill global standards, it aims to take the lead in the era of carbon neutrality.
1: 우리 환경산업 기술원은 환경산업 기술원법에 근거하여 생긴 기후부산화 공공기관입니다. 환경기술 연구개발 R&D, 환경산업 육성과 지원 및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생활 확산, 환경보건과 환경피해구제, 기업 ESG 경영 지원 등 폭넓은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환경유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By supporting the innovative growth of Korean green businesses, it has strived hard to popularize leading-edge environmental technologies to the global market.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has made ceaseless efforts to connect environmental industries with markets.
1: 해외 수출 또는 수주를 희망하는 환경 기업에게 개도국 마스터 플랜, 녹색 기술 현지 실증 등의 지원 사업과 다자 개발 은행과 협력을 통해 정보 제공, 사업 발굴, 타당성 조사, 현지 실증, 재원 연계 등 전 과정에 걸쳐 맞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가나 등 5개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산업기술원은 계속해서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 창업부터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필요한 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0: For the manufacturing of ships and automobiles, specialized paint drying techniques are necessary to prevent corrosion. However, a huge number of chemicals are produced during the painting and drying stages. NRTech has developed innovative drying technologies that can contribute to reducing air pollutants. We introduce NRTech, which has suggested cutting-edge solutions to build a sustainable environment. NRTech is located in Gimhae, Gyeongsangnam-do Province.

0: The company has developed a technology that can dry the surfaces through radiation waves instead of heating the air. The technology has contributed to decreasing environmental pollutants, and the firm was designated as one of Korea's leading environmental companies.
1: 에날텍은 2002년 설립 이후 소음 진동, 연료체, 구조 해석 엔지니어링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친환경 기자재 전문 생산 기업입니다. 육상 발전소 및 조선 해양 분야의 소음 저감 설비, 선박 엔진의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인 SCR 설비 등에서 기술력을 축적해 왔으며, 최근에는 원적외선 복사파를 활용한 도장 건조 설비인 WSD를 상용화하며 에너지 절감 설비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0: The device of the company can convert electric energy into far infrared radiation, and it can transfer heat directly to various structures. In the case of the current paint drying method, which uses hot air, it consumes a lot of energy and generates a huge amount of carbon dioxide. However, the device of the company can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more than 50% and decrease energy consumption cost by up to 87%.
2: 기존 열풍 건조 방식은 건조 챔버 내부의 공기를 먼저 가열하고 이 가열된 공기가 피도물과 도막에 열을 전달하여 도로의 건조 그리고 경화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챔버 공간 전체를 가열해야 하므로 열 손실이 크고 에너지 효율이 원적외선 건조 방식에 비해 낮은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반면 당사의 원적외선 복사파 발생 장치는 전자레인지가 특정 대상에만 에너지를 전달하여 가열한 원리와 유사하게 원적외선 복사파 에너지를 피도물 도막과 표면에 직접 전달하여 건조를 촉진시키는 방식입니다.
0: Tests have shown that the drying method, which uses far infrared radiation, can increase the surface temperature more rapidly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In the case of the painted steel plate, the surface temperature is over 20 degrees Celsius higher than the unapplied plate. It means that the company's drying solution can transfer heat more effectively.
2: 원적외선 복사란 가열된 복사체에서 발생된 원적외선 에너지가 공기를 매개하지 않고 도장 대상물에 직접 전달되어 열로 흡수되는 열 전달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존 열풍 건조 방식 대비 건조 시간 단축, 에너지 절감, 그리고 CO2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Before the production of facilities, the firm thoroughly analyzes the structures and requirements of the clients. Also, it has followed the required drying conditions and checked the expected energy saving effect as well.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cut down on energy consumption and reduce carbon emissions.
2: 생산 공정은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복사체 표면에 고방사율의 세라믹을 코팅하고 건조 그리고 열 처리를 통해 복사체의 코팅층을 완성합니다. 이후 외부 케이싱과 곡면 반사판을 제작 조립하고 복사체에 발열체인 시즈히트를 삽입 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열재 삽입과 단자부를 조립하여 발열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후 최종 조립을 완료한 뒤에 성능 검사를 통해 제품의 성능을 100% 확인한 뒤 포장하여 납품합니다.
0: NRTEC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apply its solution to a wider range of industrial areas. The company has constantly improved the performances of its products by collecting the data on drying temperatures and far infrared radiation waves.
2: 현재 당사는 건조 시간 단축, 건조 효율 향상과 CO2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영역에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적외선 발생 장치 자체의 성능 및 기능 향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조 챔버 벽면 반사판 구조의 형상과 원적외선 발생 장치 배치의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형 선박 블록 도장 건조에 적합한 이동 건점용 도장 건조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기화인 도료 건조 공정과 전용 설비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는 단순한 원재 개선, 발진 장치 개선을 넘어 도장 건조 설비와 일반 도료에서 무기화인 특수 도료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Carbon neutrality and sustainable production have grown in significance in varied global industrial sites. Despite the tightened global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 advanced technologies of the company have garnered a lot of attention in overseas markets, including Japan and the US. And the firm has achieved an increase in export.
1: 저희 NRT의 목표는 산업 현장의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친환경 기술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원조 개선 복사파 건조 기술, 소음 저감 기술, 대기 환경 개선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국내외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설비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0: NRTech has developed technologies that can reduce energy consumption and increase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market. And it is expected to pave a new path for a lot of different industrial sites all around the world.

0: 이번 회차에서는 되게 다양한 피부톤의 파운데이션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1: 오늘은 평소보다 파데를 3배 더 준비했어요. 자, 어? 오셨습니다.
0: 오셨나? 오,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감사합니다.
3: 네, Where are you from?
4: 2년 전에 프랑스에서 왔어요.
1: Je parle français un peu.
0: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1: 저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5: 다 잘했어요.
0: 자, 잘했어요.
1: Merci beaucoup. Merci.
0: 어떤 메이크업을 원해서 오셨나요?
4: I really like Jennie from Blackpink.
1: Jennie. Oh. 아, 근데 약간 톤을 좀 분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그럼 오늘 제니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짜잔,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좋다. 이런 종이가 있어요.
1: 너무 좋은데요? 첫 번째는?
0: 봄 브라이트인데요.
1: 봄 브라이트.
0: 얘는 좀 쨍한 버전이죠?
1: 어, 다음 거. 오? 오. 아니 이거 화사해지지 않아? 그 다음에 여름.
0: 확실히 근데 파스텔 톤이 좀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1: 1번? 이거는 가을이네. 가을. 확실히 피부톤이 또 어울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0: 가을 뮤트.
1: 겨울 겨울.
0: 겨울 파크.
1: 제니가 젊으니까 골라봐봐. 제니가 트렌디하잖아.
0: 오늘 제니님 메이크업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가을 뮤트 쪽이 또 맞지 않을까라는 가을, 생각? 그.
1: 오늘은 그러면 가을 웜톤 네. 계열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봅시다.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번 주처럼
0: 마스크팩!
1: 네, 편한 걸 가져왔어요. 네.
4: Oh, so fresh.
1: So fresh!
0: Yeah. 버블.
1: 네, 그래서 이걸로 촉촉한 포머이저 에센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0: 저 이제 뭔지 알아요. 프라이머.
1: 어떻게 하지?
0: 이제 6회차잖아요.
1: 배웠다,
0: 옆에서 배웠다. 이거랑 좀 젤 타입이랑 이렇게 나눠서 그렇죠. 발라주시거든요. 네.
1: 그래서 약간 코 옆이나 눈 밑에는 또 프라이머를 쓰는 게 여기도 보통 발라주면 이제 여름이잖아요. 또 번지는 거를 조금 막아줄 수 있죠.
0: 지금은 좀 파데 색도 근데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해외 브랜드에서 사는 거 아니면은 되게 구하기 어려웠었는데 저는 그래서 초반에 제가 맞는 톤을 가지고 간 적도 많이 있어요. 아...
1: 본인이 또 계속 찾고 자주 써봤으니까 제니님 오늘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오늘 아마 메이크업의 관건은 제니님이 파데 색깔을 찾는 걸 한번 도와주세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네.
1: 그러면 파데를 골라볼까요?
0: 네. 일단 그 외곽 쪽에 깔 어두운 거랑
1: 제일 어두운
0: 네,
1: 거?
0: 이 중앙은 살짝 섞어서 들어가는 게 전 좋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런 건 좀 중앙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제일 외곽?
1: 컬러 괜찮아요?
0: 네, 그 제일 마지막 거.
1: 제일 마지막 거? 오케이, 딱이다, 딱이다.
6: 살짝 붉은기가 살짝 있는.
4: I learned a lot today.
1: 어, 이게 맞다. 네. 어, 이게 맞다.
0: 톤그로가 안 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잘못 쓰면 회색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진짜 사진 찍거나 이랬을 때 너무 이제 뽀얗게 보이는 그 이마 쪽은 조금 더 톤을 다운시켜서 하면
1: 이마를?
0: 네. 왜냐면 또 이마가 밝아지면 안 발린 부분이랑 여기랑 또. 색이 차이가 또 많이 나보여서
1: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컨실러를 통으로 이제 조금 다크서클이나 이제 점들을 조금 네. 커버해 보려고요.
0: 한국의 어느 동네를 제일 좋아해요?
4: I really love Busan. I've been there. Yeah. I've been there 5 times, I think. I really like 국밥.
0: 부산은 국밥이죠.
1: 네. 진짜 한국이 다르다. 어, 피부톤이 균일해지니까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역시 피부톤은 밝게 만들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좀 균일하게.
0: 네.
1: 요거 오늘을 위해서 좀 갖고 왔거든요. 브론저라고 하죠? 이런 네, 네, 네. 톤의 느낌을 지금 이제 얼굴 외곽 쪽으로 네, 네. 살짝 잡아주고 있어요.
0: 중요하죠, 중요하죠.
1: 쉐딩 역할도 하면서 살짝 골격을 좀 강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중앙 부분에는 그냥 기름만 살짝 걷어내는
0: 파우더.
1: 파우더. 자, 그다음에 이제 섀도우로 넘어가 볼까요?
0: 섀도우 색이 정말 중요합니다.
1: 와, 이미 골라줘야지.
0: 와, 와, 마음에 드세요? 와, you like it?
1: Yes. 벌써 끝났어? 집에 가자.
4: You need to teach me.
1: Okay. Yes. 자, 이제 섀도우를 제니님 골라줘요.
0: 네.
1: 여기서 베이스 뭘로 할까? 베이스.
0: 아이. 이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6: 좋습니다.
0: 그리고 이 친구들도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좋다 좋다 좋다.
0: 그리고 이 제니님 메이크업에서는 섀도우 포인트가 사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블렌딩이랑
1: 그죠. 블렌딩 약간 좀 바깥쪽으로 어두우면서 네. 이제 아이홀 자체를 조금 매력 있게 만드는 그런 거죠. 자, 이걸로 이제 조금 더 어두운 음영을 잡는 거죠. 작은 브러쉬로 이제 눈 앞머리 쪽으로 조금 눈꼬리 쪽으로 갈수록 그라데이션. 오늘 또 그라데이션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0: 네.
1: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뒤쪽을 좀 어둡게 하는 아몬드 쉐입으로 갈게요.
0: 아몬드 쉐입.
1: 아몬드가 이제 이렇게 생겼죠. 럭비공 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앞뒤를 좀 어둡게 하는 거.
0: 아~
1: 중간보다 앞뒤를. 그래서 아몬드 쉐입.
0: 아~
1: 언더에도 이 정도 쉬머들은 보통 손으로.
0: 왜죠?
1: 발색이 좀 이렇게 손에 유분이 좀 있잖아요. 유분이 이거를 팍 붙여버려. 붓이 너무 건조하면은 그게 또 이게 밑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제 브러쉬로 좀 블렌딩을 앞뒤로. 그리고 눈 밑에다가도 좀 밝은

0: 브라운으로.
1: 색깔이 너무 잘 어울려요.
2: I already feel like I cannot just go back home after that.
3: Yeah,
2: I have to take pictures.
3: Yeah, yeah.
4: No,
3: yeah.
4: Clubbing. Go clubbing.
2: Clubbing.
4: Go clubbing.
2: And dance like Jenny.
0: Jenny.
2: Let's go.
0: Let's go.
2: You wanna go? Okay.
4: 이태원.
0: Jenny.
2: Yeah.
1: 클럽이지 이렇게 반짝이 메이크업 하면.
5: 자 이제 아이 라인을 그려야겠네요.
0: 제니님 하면은 고양이 아이라인 필수? 블랙으로 좀 약간 캣차이 느낌으로 가면 어떨 것 같습니다.
5: 선생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오, 괜찮다. 색깔 그냥 블랙으로 갈까요, 오, 선생님?
0: 네네네. 예뻐요. 네.
5: 윙크? 아, 오늘 진짜 클럽 가셔야겠네. 여기 프렌치 바이브가 있다고, 프렌치 바이브.
0: 근데 프랑스를 한 번도 안 가봐서 너무 가보고 싶어요. 저 니스?
1: 니스?
0: 니스.
1: The beach, right?
0: Yeah. 너무 가보고 싶어요.
2: It's beautiful. Yeah, you have to go.
0: Oh.
1: I was in Bourgogne. Bourgogne는 진짜 와인의 끝판왕 성지거든요.
0: 와인 진짜 좋아하시는 거.
5: 저 와인 먹으러 프랑스 갔다 왔어요.
2: Actually, I was born in the east part of France.
1: Where?
2: Lorraine, next to Alsace.
1: Alsace? Alsace wine was the best, yes.
2: Yeah.
1: Alsace wine. I've been there once.
2: Where?
1: Alsace.
2: Strasbourg?
1: 어디였지? 디디디 성 뭐야 성?
2: 오케닉스포?
0: 와인에 너무 집중하셔서 그래요.
2: I only remember the taste
0: yeah,
2: of Arzas.
0: 아, you drank too much. That's why.
1: 진짜 중요한 순간이에요.
0: 알겠습니다.
1: 네, 이제부터 다 정해주세요.
0: 네.
5: 자, 어떤 느낌이냐면
0: 오, 네.
5: 뒤로 갈수록 좀 두껍게 그렸어요.
0: 오.
5: 그래가지고 살짝 더 동양인 느낌, 캣사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1: 마스카라를 할 건데요.
5: 뭉쳐가지고 쫑쫑쫑.
0: 쫑쫑쫑. 이 스크류 브러쉬를 한번 뒤져서 괜찮을까요? 모발이 약간 곱슬이면 눈썹이나 속눈썹도 같이 곱슬인 경우가 많아서 저는 보통 젤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올리긴 하거든요.
5: 브로우 젤이 없으면 만들어야지.
0: 네? 브로우 젤을 어떻게 만들죠?
5: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립밤, 투명 립밤.
0: 네?
5: 프라이머를 살짝 섞으면 어떻게 될까?
0: 어떻게 될까? 그거는...
5: 이거다! 너무 끈적하지도 안 끈적하지도 않아. 봐봐. 이거지?
0: 오! 오.
5: 딱이지? 네. 이 정도 됐지?
0: 네.
5: 투명한 약간 고정.
0: 와우.
5: 딱이야.
0: 네.
5: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네. 이런 눈썹을 가지신 분들은.
0: 네, 네.
5: 딱이다.
2: I feel like it's a grandma recipe, you know, like a handmade.
5: 그랜마는 빼주면 안 될까?
2: Korean recipe for my grandma.
0: 이네요.
5: 확신의
0: 맞네요.
1: 진짜 이제 점 찍게.
0: 네, 아, 점 중요하죠.
1: 약간 여기다?
0: 네, 살짝 보이는 쪽에.
1: 네. 자, 그럼 이제 립 남았는데요.
0: 제 생각에 이 톤은 좀 어두운 톤은 하면 딱 외국 언니 느낌이 날 것 같고 두 번째 거.
2: 외국인?
0: 네, 외국 언니?
2: 외국인?
0: 이 컬러?
5: 예스! 그러면 이제 립 라인 오버립으로 이제 조금 그릴 건데요. 오, 딱 맞네, 컬러 괜찮네. 좀 주황색이 나는데 이제 엄청 변했다고 들었어요. 너무 기대가 돼요.
0: 쭉쭉쭉.
5: 완성!
0: 제니님?
5: 와! 와! 클럽 이상이다. 클럽이 아니고 시상식.
0: 네, 완전 입꼬리예요.
2: 제니, nice to meet you. 제니, nice to meet you.
0: Nice to meet you.
5: Oh, you look gorgeous.
0: Really? Look here, look here.
5: 제니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진짜 지금 피부톤 완벽하고.

0: 네. 저희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오늘은 한번 사주를 보러 가면 어떨까 하거든요. 네.
1: 너무 좋아요. 사주. 갑시다.
2: 네.
0: 저희가 온 곳은 익선동인데요. 되게 레트로한 곳이 되게 많잖아요.
2: 맞아, 여기 볼거리 진짜 많다 들었는데. 여기 카페도 있고 여기 막 한옥, 네. 한옥인데.
3: 오, 예뻐요. 여기.
0: 근데 저희가 볼 건 오늘 사주를 볼 겁니다.
2: 우리 들어가자. 재밌겠다.
0: 한번 들어가 볼까요?
4: 자,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4: 사주라는 한국의 점술 문화가 있는데 한번 체험하고 가세요. 반인님은 부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5: 리치맨.
4: 내년 후년 스프링 봄에 남자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되는 운세다. 제니님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6: 사랑?
4: 어? 사랑? 제니가 네. 남자한테 플러팅을 하는 애이다. 그러니까 연애운 좋겠지? 수혜님은 사주에 남자가 없다.
2: 어?
4: 앞으로 10년 뒤에나 만나게 되니까 크게 꺾인대라. 불쌍하다.
7: So today was really fun. I've learned a lot about myself, like personal color, how to do my makeup, and even the Saju. Thank you so much, Jenny. Thank you, Shinim. And thank you, Idol Makeup. Bye.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0: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1: 와, 맛있겠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나있어요?
3: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2: 너무 맛있어요.
3: 네, 맛있어요.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 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국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신인보를 붓다보리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manage the whole production stages. By automating the packing lines and improving the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the product quality can be monitore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Also, it has constantly developed the current production stages to maintain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1: 저희 장식품은 생산 효율과 품질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 환경을 갖추고 본격적인 대량 생산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원료 입고부터 생산 관리, 포장, 출하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 모든 공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발효식품은 생산 환경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식품이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을 통해 생산 공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0: Changung Food has boosted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to cultivate a new food culture. Based on the collected experience, it has suggested new standards for the fermentation process. Also, the company has developed new products that can satisfy the rapidly changing needs of consumers.
2: 저희 장식품은 전통 발효식품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통 장류를 보다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청장 분말, 스틱형 청장, 간편식 형태의 발효식품 제품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흥식품이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 시간장을 활용한 프리미엄 간장 제품과 기능성 발효식품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earned trust from the clients by maintaining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t aims to popularize the excellence of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to overseas markets.
3: 저희 장흥식품은 앞으로도 전통 발효식품의 국민 건강을 위하여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세계 시장에 널리 알리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품질 개선에 힘쓰면 물론 한국의 전통 장류와 발효식품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하고 K발효식품 브랜드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0: Based on the advanced skills of the master and modernized production methods, Changung Food has provided premium food to consumer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 huge leap forward in the near future.

0: 주요 제품으로는 자동차 도장형이나 인테리어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스크래치와 오염을 막아주는 보호용 테이프, 조선 관련 도장용으로 사용하는 마스킹 용도와 범용으로 사용하는 면 테이프, 제품을 운반하기 위해 다양한 박스에 사용되는 포장용 테이프 등이 있습니다. 특히 포장용 테이프는 자동 슬리터기로 정밀하게 작업되어 사용 시 끊어짐 없는 연속성을 보장해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여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1: Precision skills are the most significant element for the production process. Thorough quality control is the core part of the entire manufacturing system. The raw materials go through the processing process by making use of the cutting-edge facilities, including slitting and cutting machines. Based on its own technologies, uniform quality can be maintained and the adhesive power can be improved.
2: 저희 삼보 ATC의 생산 공정에서는 원료 입고부터 슬리팅, 가공 단계까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정확한 규격과 엄격한 검사 공정을 거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이프가 감기는 장력을 균일하게 유지함은 물론 커팅 후 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절단면의 정밀도를 일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 중 발생하는 미세한 변형까지 차단하고자 표면 변형을 방지하는 것 또한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1: Sambu ATC has introduced a management system that can connect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After building a smart factory, it has established a systematic manufacturing and inventory control system to minimize errors.
2: 저희 삼부 ATC는 다품종 소량 주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품질 경영과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여 신강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품종 소량 생산의 일회 관리뿐만 아니라 선입 선출을 통한 정확한 재고 관리로 로스 및 불량률 감소, 구매 및 출하의 편의성 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1: Sambu ATC has constantly carried out researches and developed new products to highly satisfy the clients. As a result, it has obtained patents, registered trademarks, as well as earned recognition in the field.
3: 저희 삼부의 연구팀에서는 단가 경쟁이 치열한 산업용 테이프 시장에서 규격과 품질에 타협하지 않고 정직한 제조를 원칙으로 믿고 쓰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분야인 선박과 관련한 특수 테이프를 개발하고자 테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객사의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연구로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1: The company has enjoyed positive reviews in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by developing innovative technologies. And it aims to enhance the product quality and offer improved services that can fulfill the requirements of the clients.
4: 저희 삼부 ATC는 현재 삼성전자와의 스마트 팩토리 공장 구축 사업의 마무리 단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고도화 단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렇듯 계속되는 변화와 발전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사의 브랜드 홀스파워의 이름을 널리 알리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 Sambu ATC has given a boost to different industries by strengthening the adhesive power of its product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to a provider of cutting-edge and reliable industrial tapes.

0: tartness and an improved flavour of red pepper powder. We explore kimjang-do, which has replicated the taste of kimchi from the traditional earthenware jars by building a cutting-edge smart factory. Kimjang-do is located in Gunsa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ased on the direct dealings with the producing areas, it has received fresh raw materials and maintained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The low salt socking process is carried out for 24 hours, and the firm has focused efforts into keeping the optimal salinity level. And the unique savory taste of kimchi can be produced.
1: 농업휴사법인 김장독은 전북 특별자치도 군산에 위치한 김치 전문 제조 기업으로 2004년 설립 이후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김치 제품을 생산해온 식품회사입니다. 김장독은 정직한 재료와 전통 제조 방식을 기반으로 학교, 기업급식과 식품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삽 기준에 따른 위생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품질 중심의 김치 제조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0: Korean kimchi varies significantly by region.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Jeollanam-do style kimchi, which has a spicy but a deep and savory taste. Napa cabbage kimchi, young radish kimchi, and green onion kimchi are the main products. And all the products are made with low-sodium salted seafood.
2: 저희 김장독의 대표 제품은 배추를 사용한 명품 포기김치를 비롯하여 열무김치, 총각김치, 갓김치, 백김치, 파김치, 깍두기 등 다양한 김치 제품이 있습니다. 명품 포기김치는 국내산 원재료를 중심으로 제조되며 배추의 품질을 엄격하게 선별하여 사용합니다. 또한 저염의 절임 공정을 통해 염도를 균일하게 관리하고 양념 배합과 속넣기 공정을 정성스러운 수작업 방식을 진행해 깊고 자연스러운 김치의 맛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언제나 동일한 맛의 품질의 김치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Incoming and selecting of raw material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The Napa cabbages go through the socking process for a longer period of time. Also, the mixed seasoning is spread between every leaf of the cabbage. Thanks to the advanced skills of trained manpower, premium kimchi with a savory taste can be completed.
3: 김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원재료의 품질과 절임 공정의 관리입니다. 김장독은 당도가 높은 배추를 선별해 사용하며 절임 염도와 색석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제품의 맛과 식감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념 배합의 균일성과 위생 관리 역시 김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0: Based on the automated system, the company has maintained the premium taste of its low-sodium kimchi. After the initial manual process, the mixing stage is carried out once again with the automation equipment. And the quality of the company's kimchi has drastically increased.
4: 삼성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통해 MES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MES 시스템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생산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및 가시화입니다. 원재료 입고부터 제조, 발효, 포장까지 모든 공정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관리되면서 생산 현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업 추중과 공정 이력 관리가 체계화되어 제품 간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한 트레이서빌리티 체계를 확보하였습니다.
0: Kimjang-dok has constantly checked and analyzed the quality of kimchi by operating his own R&D department. By monitoring the salinity level and the degree of fermentation, it has strived hard to improve the taste. Instead of simply checking the numbers, the firm has maintained the premium taste of kimchi based on the accumulated experience.
5: 저희 김장떡은 김치의 맛과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원재료 선별 기준을 강화하고 절임 및 발효 공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0: 기호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김치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김치 제품 개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식문화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는 제품 개발을 통해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 Kim Jang-duk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by offering staple supply to the large-scale food delivery market.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it is planning to enter overseas markets and boost export. Also, by coping with the market changes, it aims to expand the sales network and develop a wider range of products.
2: 주식회사 김장독은 20년 전통의 정직한 제조 방식을 바탕으로 K-푸드의 세계화와 제품의 다양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증을 기반으로 글로벌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여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국내에서는 1인 가구용 소포장 및 저형 기능성 김치 및 비건 김치로 라인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 혁신과 지역 상생을 통해 전 세계가 신뢰하는 프리미엄 김치 브랜드로 도약하겠습니다.
1: Kim Jang-duk has put top priority on the systematic production system when it comes to producing premium kimchi.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gain more recognition among global consumers.

0: Korea Initiative.
1: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0: The K Initiative.
2: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3: 맥은 맥은 하다, 맥은 맥은 한. 뿅뿅 하다, 뿅뿅 한.
2: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0: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1: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유후 공간을 문화재생을 할 때에는 이 공간에 대한 것들을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흔적을 지울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이 좀 있어요. 우리가 역사가 거대한 어떤 역사의 흐름과 사건 속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사람의 한 사람 개인과 작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진행됐던 역사도 어떤 미시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과거에 이 잠정장이 갖고 있었던 과거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덧입혀서 어떤 미래의 이야기를 그려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There were a total of 28 buildings in the old silkworm farm, and they have been renovated into places where visitors can immerse themselves in art. A space that was home to a testing lab, cocoon unwinding machine, a silk mill, and a drying room is now the Nu'e Art Hall. Various immersive art programs and exhibitions are held here.
2: 완주에 그 복합지구 누에라는 곳이 있다는 거를 듣기만 했는데 여기서 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뭔가 자세히 알고 싶어가지고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그 채워가는 미술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용자분들이 좀 더 뭔가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냥 딱 이 관만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자연이랑 좀 더 뭔가 이렇게 연계돼서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1: The barista at Shimari Cafe, which has a casual and accommodating vibe, is quite interesting. It is where brainstorming ideas for arts and culture takes place in addition to thinking of ways to benefit the local economy.
3: 전주에서도 여기가 근교기 때문에 전주 분들도 자주 오시고 또 친구분들도 이제 가끔 또 공간이 괜찮으니까 오시고 애들 데리고 또 엄마들이 많이 오셔요. 어린 자녀들 부모님들이.
1: Art is what people create with their own two hands, be it a creative endeavor or an aspirational work. Open Space Nu'e is nurturing an art movement that will become a foundation that can enrich lives. Which is how it has become a place to learn arts and crafts within the confines of the neighborhood.
0: 누에 고치가 성충이 되어서 결국 나비가 되거든요.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아이들이 뭔가를 만들고 있는 행위도 하지만 예술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삶의 어떤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곳은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공간 안에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자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 삶이 이런 문화예술로 조금 더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어떤 문화 플랫폼의 역할을 누에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시설 중심의 문화예술을 진행을 할 때 이 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일상성을 가지고 그리고 문화 향유를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이거 특별한 행위가 아닌 늘상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늘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지거리에 있는 문화 거점으로서 그리고 이 거점 안에서 예술가들도 자기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The pursuit of art can bring many benefits. Open Space Nu'e is a force that drives creative pursuits among artists. A place that encourages creativity. What artists need is stable support, and that is what Nu'e is here for.
4: 저는 그리는 세화씨로 한 25년간 회화 작업도 하고 도예도 지금 한 5, 6년째 계속 같이 회화와 도예를 같이 작업하고 있고요. SNS로 활동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1: 'Some people still believe that the entry barrier to the world of art is high. But Open Space Niue has flipped the script. This is where people can pursue artistic endeavors. Instead of simply appreciating art, you can use your hands to create art as you please.
0: 도시에서는 워라밸에 대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지만 농촌에서는 저녁엔 쉬어야 돼요. 내일에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편대로, 그래서 전주나 인근 대전이나 서울의 어떤 이런 복합문화 공간의 운영의 어떤 실태를 따라하거나 흉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완주만의 형편대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더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었고, 지역의 이야기들을, 콘텐츠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이야기를 주민들과 스스로 찾아가는 작업들, 그리고 이 안에 채워져야 하는 예술가들, 기획자들을 주민들 속에서 발굴하고자 했던 그런 노력들을 해가면서 그런 어떤 진정한 모습들을 조금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1: The winning project, Gumdara Cultural Arts School Program, focuses on an immersive cultural arts learning experience. It is one of the programs that Open Space Niue offers with a local flavor. It is a lifelong learning initiative centered on arts and culture for people of all ages. It's an open environment for cultural activities in a facility primed as a cultural arts and teaching education hub.
4: Our 예술가 입장에서도 이런 공간들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같이 와서 호흡하고 볼 수 있고 고마운 공간이고, 특히나 제가 이주를 했잖아요. 이주해서 정착하기 전까지 여기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공간을 만들어서 제 작업에 또 몰입을 할 수 있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재단에서도 그렇고 누에서도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행운같이 저한테는 계속 창작 활동을 나이 들어서까지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돼준 공간인 것 같아요.
1: Once the heart of Jeollabuk-do province's silk industry, today the site has been reborn as a cultural and artistic hub. Its value is evident as a vital community hub in Wanju that cuts across different periods.

0: 올 봄부터 토종 씨앗을 가지고 학교에서 농부들과 같이 좀 축제, 재미있는 놀이 형태, 그리고 거기에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가미해서 아이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생명의 싹틈과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어떤 시간들을 좀 같이 나누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1: was renovated to become a local institution supporting arts and culture. But it retained its past even after its renovation. Like silkworms that kept giving, this space will keep organizing cultural and artistic programs.
2: An 쓴다고 해서 계속 오래 두면은 막 벌레들도 생기고 사람들이 막 웅유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접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괜히 멀리서 봐도 좀 공포감이 위화되는 것 같은데 이런 공간을 좀 이렇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아 이런 공간도 있구나 이렇게 발전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예전에 이런 벽돌 그러니까 40년 전 50년 전에 이 벽돌 한 장을 보면서도 드리고자 하는 어떤 정서적인 느낌이라든가 그 따뜻한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 안에서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다른 데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특별한 선물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Along the western edge of the Noryang Mountain Range, situated near the Soyangchon Stream, a tall red structure rises at the foot of the mountains of Soyangmyeon. It appears to be in the shape of a chimney. After taking a glimpse of the surrounding buildings, one can confidently guess that it used to be a factory.
3: 아, 여기 소양면 해월리는 예전에 전주를 대표하는 한지를 만들던 그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이고요. 여기 산속등대 예전의 모습은 그 전주를 대표했던 한지나 그리고 전주 페이퍼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만든 골판지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한 40년 정도 방치되어 있다가 저희한테 이제 발견되면서 새로운 공간의 재창출로 이제 미술관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1: This place once supported the livelihoods of workers and their families. However, the unstoppable passage of time and trends resulted in people leaving. For a long time, the place was left to rot. In 2019, this abandoned space that was in a state of disrepair became part of a revival project. And the project's theme was art.
3: ...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저희 광장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장에 보면 큰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의 의미는 다섯 개의 공간을 의미하는 다섯 개의 꼭지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수장고, 두 번째가 미술관, 세 번째가 쓴쓴 카페, 세 번째가 어뮤즈 월드, 네 번째가 아트 플랫폼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1: The art museum is the centerpiece of this multicultural space where different character was infused into each area. Impressive outdoor art installations and designs with a fun element that contain both the old and new, where the past and present meet. This makeover resulted in a unique multicultural space.

0: 가장 필요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이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 욕심이 생겼고, 그 시작은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어떤 문화라고 하는 그 컨텐츠를 착안하게 되었고, 그 공간에서 가장 필요했던 게 이제 플랫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1: A multicultural space for the whole family where children and adults alike can immerse themselves in arts and culture while also relaxing in the spaces. But why did the planners decide to build a lighthouse in a forest?
0: Yeah,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단체로 여기로 오시는 이제 관광객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산 속에 있는 등대를 보러 간다고 하셔서 높은 산 속을 생각을 하고 오셨는데 너무 접근성이 좋아서 좋았다라고 이제 해프닝이 한번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바다에 있어야 할 등대가 산 속에 있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1: Once a working chimney is now a red lighthouse that shines a light on the local arts and culture scene. It also breathed new life into an abandoned place, giving it a new purpose. These old places have allowed a uniquely Wanju-like makeover.
2: We're rural, so we don't have the specialized infrastructure to fill this space. We also need help from the surrounding areas and from other areas. But in order to maintain the natural environment of the area, we have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좀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시간이 더디 가더라도 노예에서 문화 예술을 소비하고 생산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술 또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누예를 지탱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마 주민 스스로 자치적으로 움직이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림을 그려봅니다.
0: 저는 그 폐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근대사나 현대사의 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산속등대가 다른 공간보다의 가치가 있다면 이런 우리 7, 80년대에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셨던 어르신들이 만들어놓은 근대사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고 후손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The unstoppable passage of time and the entailing abrupt changes almost relegated this place, in which its very existence was in question to the history books. But its renewal not only honors its past glory, but also carves out a new role for itself that makes the place hum with activity. The time that was invested in here for many prior years has taken on a new meaning and purpose. This is what the rebirth of a space looks like.

0: 정말 오늘 게스트 정말 모시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아주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도 섭외가 안 돼가지고 드디어 섭외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분이 오십니다. 자, 들어오세요.
1: 신세!
0: 잠깐만요. 그림이 이게 아니었는데.
1: 야, 진짜 너무 좀 어떡해. 그래서 제주도에서 드디어 저희가 배신이 됐습니다. 드디어. 야.
0: 형님, 항상 우리가 옆에 여행 전문가분이 계셨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오늘은 없어요.
1: 근데 우리 둘이잖아.
0: 네.
1: 전문가 아니잖아.
0: 아, 그래서 좀 걱정인데.
2: 바로 여기다가.
1: 여기다가. 네.
3: 평화롭습니다.
4: 날씨 좋을 땐 다 보이겠다. 다 보이죠.
3: 우아한 곳으로 갑니다. 네.
1: 오, 종치로.
5: 종치로.
1: 아니, 근데 네. 그... 걱정하지 마세요.
0: 혹시
1: 제가... 네. 제주도에 대해서 조금 빠삭합니다.
0: 믿고 가도 됩니까?
1: 제가 제주도를 제 뻥 요만큼 못해가지고 네. 한 100번쯤 왔어요.
0: 제주도를요?
1: 영화 촬영 때도 오고 놀러도 오고 가족하고 오고 자연이면 자연,
0: 네.
1: 레저면 레저,
0: 그리고 레저.
1: 음식,
0: 음식까지
1: 그리고 오지오픽,
0: 오지오픽
1: 모든 게 준비 완료 다 됐어요.
0: 믿고 가도 되는 거 맞죠?
1: 믿고 가도 됩니다. 제주도에 진짜 센스 있게 제가 픽픽픽픽픽픽해서 다 이번에 해놓겠습니다. 제주 부속섬 원픽. 너무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아요.
0: 약간 동심에서 네.
1: 제주 전통 원픽.
0: 제주 전통 원픽. 네.
1: 뉴욕 나영 잘했죠.
4: 오, 잠깐.
1: 먹물. 야, 오. 여기는 낚시픽. 이번엔 절경 원픽.
0: 절경 원픽이요?
1: 네.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곳.
0: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곳?
1: 네.

0: 감수가 감수가 나 어떡할래 감수가 혼자 없어해. 와, 제주도 보니까 노래가 그냥 절로 나와요. 그냥
1: 역시 가수는 가수구나. 자, 우리가
0: 예, 형님
1: 이렇게 딱 이렇게 환복하고 네. 벌써 뭐 같아요 지금?
0: 일단 뭔가 바다피가 아닙니까 지금? 그치. 딱 보면은
1: 예. 네, 제주도 왔으니까 예. 처음에 물에서부터 시작하자고요.
0: 물부터 시작해서
1: 물 아래서부터 물 위까지.
0: 물 위까지.
1: 아니 여기가 네. 우리 아이들 픽이에요.

0: 안녕하세요.
1: 어, 안녕하세요.
0: 아, 예, 예. 와. 오늘 뭐 체험하러 오신 거예요?
2: 오늘 신성 씨하고 예, 예. 시워킹하고 패러세일링.
0: 아, 패러세일링.
2: 그, 예, 그거 하고
0: 싶어요. 시워킹 같은 경우는 바다를 예. 바다 밑에서 이제 걷는 체험을 하는 건데 예. 예, 시야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 요거는 조금 하기 힘드실
2: 어?
0: 것 같고.
2: 진짜요?
0: 아, 예, 예. 좀 아쉽지만.
3: 아, 시야가 안 좋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0: 아, 시야가 안 좋으면 앞에가 안 보이니까.
3: 안 보이니까. 예,
0: 아.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예.
3: 굉장히 지금 에메랄드 빛인데?
0: 어, 그렇긴 한데 약간 네. 좀 안에 들어가면은 예.
2: 조금 뿌옇구나.
0: 예, 약간 좀 뿌옇기도 아~ 하고 약간 좀 이래가지고 아~ 좀 아쉬워도 조금 어, 그러면은 좀 그러면... 안전 때문에 예.
2: 아, 근데 패러세일링은 지금 딱 서 있으니까 네. 바람이
3: 그러니까요. 어,
2: 예. 바람이 너무 좋네요 오늘.
0: 시어킹보다는 네. 우리 세일링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아~ 체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한번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2: 그 어느 정도까지 날라요?
0: 어, 주로 한 70m 정도 풀고요.
2: 네? 예, 예.
3: 난다고요?
0: 예, 예.
2: 70m?
0: 예, 70m를 풀고 어 이제
3: 그거는 이제 현기증 나는데 지금?
2: 70m면
3: 좀 가볼게요. 진짜 뭐?
2: 아 진짜 못 찾았어요. 아 약간 거 못 빼겠어요.
0: 아니 아니 이렇게 뭐 수직으로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아, 예, 한 뭐 대각선 쪽으로 올라가니까
2: 아 한, 대각선 쪽으로
0: 예,
2: 아, 아 오케이 오케이
0: 한 35m 한 40m 이 정도 되겠는데 많이 올라가면은
2: 그 예. 굉장히 높은데
3: 그냥 우리가 연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2: 아 연이지
3: 아 그러면
2: 아 뭐 전혀... 그러면 한번 가볼
0: 아, 예 한번
2: 준비됐어요 시석 씨? 35m?
3: 잠깐만요 밤에 준비죠
2: 가시죠.
0: 아, 나 이거 보여주네.
4: 재밌어요.
3: 네, 재밌어요.
0: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뭐.
3: 아, 이거예요?
0: 아.
3: 야. 오.
0: 와.
3: 이거 뭐 무슨 낙하산 같은 게 있네요.
0: 아, 안쪽으로 들어갈까요?
2: 아, 아.
3: 안쪽으로.
0: 와, 경치봐. 와, 이게 제주도지, 와. 정말.
3: 와. 야, 진짜 여기서 딱 앞에 보면 형님. 우리 제주도 지금 한라산 보이잖아요.
0: 응.
3: 진짜 제주 온 느낌 딱 와.
5: 너무 멋있다. 아, 역시 함덕특도 되게 좋고요.
0: 이게 아무래도 하늘을 나는 거다 보고 이게 위에서 바람을 체크하는 거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배를 멈춰야 되는 경우는
5: 아, 빠지니까.
0: 어, 이제 어쩔 수 없이 물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때는 너무 당황해 하지 마시고
5: 네.
0: 하늘만 보고 가만히 계시면
5: 돼요. Everything okay.
0: 네, 네, 요.
5: 네. 저는 만약에 잠기면 신성 씨 목마를 탈 거예요.
3: 들어가신 김에 뭐 문 하나 좀 꺼내 갖고 올게요.
5: 오! 와, 그림 같아.
3: 여기 타는 거잖아요. 아, 잠깐. 아, 이거 지금 트는 거구나. 근데 이거 너무 얇은 거 아니에요, 줄?
5: 아, 그게 진짜.
3: 줄 너무 얇은 거 아니에요?
6: 엄청 튼튼한 줄이에요.
3: 야! 아니, 잠깐만요. 아니, 남자
5: 신성!
3: 예.
5: 결국에는 만약에 물에 빠졌을 때 내가 네. 목마 타게 돼 있어.
3: 아니, 줄이 너무 얇아요, 형님, 이거.
0: 자, 가실게요.
3: 어, 잠깐만요.
5: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3: 와, 진짜 한 마리의 그 약간 새가 된 것 같고.
5: 이거 봐. 어, 깜짝아. 어, 괜찮아.
3: 괜찮아, 괜찮아. 어, 어, 최고.
2: 괜찮아. 예.
3: 와, 재밌다. 아, 재밌다, 이거.
5: 아, 딱 요 정도. 한 번,
3: 요 정도.
5: 한 번 더 해주세요.
2: 자, 한 번 더.
3: 와, 미쳤다, 미쳤다. 와, 오,
5: 오, 오 마이 갓.
3: 와, 금사 더 올라왔는데?
2: 오,
3: 야,
2: 와, 이게, 와,
3: 봐요. 와, 바다 지금 까만 거 봐봐요. 까만 거 봐봐요. 와,
5: 멋있다.
3: 우와!
5: 우와!
3: 우와! 우와! 우와!
5: 우와!
3: 우와!
5: 우와!
3: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5: 우와!
3: 우와! 우와! 우와!
5: 선글라스!
3: 내 선글라스!
5: 선글라스!
3: 됐고!
5: 됐네!
3: 와!
2: 아까는 정말 못 땡겼는데.
3: 술 좀 땡겨줘요. 이제 우리 들어가고 싶어.
5: 와, 바람이 너무 좋네.
3: 와.
5: 아우, 짜!
3: 어우, 짜! 어우, 짜!
5: 어우, 짜! 어. 뭔가 한번 내려갈 것 같더라. 원래는 배가 이렇게 당겼을 때 낙하산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 바람이 갑자기 뚝 없어져 버리면은 그냥 낙하산이 뚝 떨어지거든요. 아까처럼. 아, 네. 아, 뭐 일부러 그러고 막 저희가 바람을 조종할 수는 없잖아요. 아. 네, 자연이니까.
3: 아, 근데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5: 아,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혹시 물속에 빠지면 나는 신성의 목마를 타겠다. 저 머리 안 젖었죠?
3: 진짜 안 되셨어요. 아니 어쩐지 뭔가 뒤에 뭔가 올라타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강이 눌리는 줄 알았어요.
5: 근데 와. 근데 진짜 거의 저 높이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저 오른 높이까지.
3: 높이가
5: 동환님 짱.
3: 재밌었어요.
5: 와. 제 가족분들하고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애들하고 꼭 다시 와야 되겠어요. 아무튼 뭐 첫 시작 괜찮습니까?
3: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정신이 그냥 번쩍 되는데요.
5: 제 선글라스 드려드릴게요.
3: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5: 감사합니다. 해안도로가 진짜 많은데 네. 여기가 신창 풍차 해안도로.
3: 신창 풍차 해안도로.
5: 네. 풍차가 많아가지고.
3: 이 강원도에서만 볼 수 있는 이 풍차를. 와. 끝내시네요.
5: 여기 장난 아니죠.
3: 와.
5: 이게 제주도가 네. 해안도로가 진짜 예뻐요. 알죠?
3: 아니 지금 뭐 어딜 봐도 다 스팟이에요 지금.
5: 안 예쁜 곳이 없어요.
3: 여기 보면 약간 산토리니 온 것 같기도 하고.
5: 그래서 이 풍력 발전기 때문에 네. 진짜 약간 여기 약간 스웨덴 같잖아.
3: 약간 스웨덴 같기도 하고.
5: 약간 이국적인 느낌. 네. 그래서 제가 이 해안도로를 픽해봤습니다.
3: 아, 너무 좋아요.
5: 사실 뭐 남자랑 뭐 이렇게 해안도로 달리는 뭐 그닥 뭐 네, 그렇지만
3: 사실 좀 이쯤 되면은 여기에 딱 오픈가 타고 딱 열어주고 선글라스 딱 끼고
5: 아, 그럼 신성 씨는 네. 제주 오면은 네. 보통 어떻게 여행을 해요?
3: 근데 사실 제가 제주도로 오면은 가는 곳만 가요.
5: 아, 그렇지.
3: 뭐 먼데 막 이렇게 곳곳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짧다 보니까
5: 아, 그렇지.
3: 그러니까 미리 조금 이렇게 막 핸드폰으로 찾아가지고 스팟들 있잖아요. 그곳만 가지 이렇게까지 막 가지 못해봐가지고 오늘 좀 형님만 믿겠습니다.
5: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진짜 센스 있게 제가 픽픽픽픽픽픽해서 다 이번에 해놓겠습니다.
3: 약간 그 추노에서 추노꾼 잡듯 이제 그 뭐 이렇게 잡듯이 도망간 사람들 잡듯이 좀 그 스팟 좀 잡아주세요 오늘.
5: 그 스팟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고고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0: 이 발 지압이 그냥 어우. 우와. 건강하죠?
1: 어 지금 막 스태미너가 막 올라오는데요 지금? 어우. 아니 그나저나 제가 막 제주도는 뭐 돌이 많다는 거 이 현무암을 알겠는데 왜 이렇게 뭐 돌잔치인가요 뭐 이거?
0: 네? 여기 네. 여기 저기 앞에 보여요 저기 여기? 여기
1: 해수욕장이 여기, 보이는데
0: 여기가 이거? 금릉 해수욕장이거든요.
1: 아 여기가요?
0: 그래서 여기가 금릉포구.
1: 금릉포구.
0: 그러니까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서 네. 뭔가 한적하고 좀 여유롭다고 생각 안 들어요?
1: 아니 근데 보통 해수욕장 하면은 그 모래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가야 되는데 네. 굳이 왜 이 돌길로 오셨는지
0: 보면 네. 연못처럼 뭔가 이렇게. 동그라미 원담이 있죠 원담.
1: 아 그러네요. 보니까
0: 돌담으로 만들어진 이 원담들 보이죠.
1: 이게 원담이에요.

0: 차를 그렇게 다 싼 거예요?
1: 옛날에는 네. 우리 공동체 마을 아. 공동체로 멸치 주로 멸치 잡을 목적으로 이걸 한 건데 네. 태풍이고 큰 파도에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하나 쌓다 보니까 이렇게 또 원 복원이 된 거라. 이 여름에 원땀 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2: 원땀 축제.
1: 아. 네, 올해로 16회 할 건데.
3: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여기서는 어쨌든 물이 들어왔다가 어, 나갔을 때
1: 뭔가 걸려.
3: 뭐 걸려. 그 그냥 손으로 잡는 거예요?
1: 네, 손으로 잡는 거지.
3: 아, 진짜로? 어떤 거예요?
1: 6월 달에는 멸치가 많이 들어오고
0: 6월 멸치 7월에는
1: 뭐 문어도 하나씩
3: 아 문어
1: 산란해갖고 잔잔한 것들이 올라와
0: 아
1: 또 무늬 오징어도 가끔 올라오고
3: 무늬 오징어?
1: 예 승어 같은 건 여기 계속 살고 있고
0: 일단 뭐 아버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무늬 오징어에 뭐 문어도 걸린다 멸치도 나온다 하는데 지금 7월이잖아요 네. 일단 문어랑 무늬 오징어
3: 무늬 오징어
0: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버님 일단 지금 여기 헌터 써 있거든요. 네. 말 그대로 사냥꾼이시잖아요.
1: 아 그렇습니다.
0: 너무 궁금하거든요. 지금 빨리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원담 축제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들어가 봅시다.
0: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3: 우리가 먼저 좀 네. 선수 좀 쳐봅시다.

0: 근데 이렇게 들어와도 너무 시원하다죠.
1: 네. 멋있죠. 이거 우리 마을의 보물이에요. 또 여기가 이 원나무로 인해서 이 방파제 역할을 하거든요. 큰 우리 그 수호신이에요.
0: 그렇지. 아니 그나저나 헌터님
2: 뭐 보이지가 않아.
0: 어디 있어요?
2: 잠깐만요.
0: 아니 좀 뭐 바닥
1: 이건 작은 거.
0: 아 작은 거야. 아 놀래라.
2: 아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닥에 뭐 있는지 몰라서.
0: 이렇게 계속 우리가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카메라 팀하고 같이 이렇게.
2: 오오 우리 헌터님 발이다.
0: 예. 아이, 발이야. 예. 발이야.
2: 예. 어. 우와! 문이 오징어!
0: 진짜!
2: 오! 두 마리!
0: 어디?
2: 밑에! 우와! 진짜 신기하다! 오! 티자고! 오! 어디 갔어?
0: 여기 있어! 먹물 샀어!
2: 일로 와!
1: 자, 여기 있어! 야, 신선이!
0: 잡았다!
2: 쏠 때도 다 쐈거든요. 와. 와.
1: 오늘 재수가 좋았다.
0: 야. 몇 센치짜리야?
1: 아주 통 일단 저에게 주세요. 내가 가져야 돼. 한 마리 더 잡아야지.
2: 잠깐 이 죽은 거 아니죠? 죽은 거 아니죠?
1: 이제 죽어가요. 이거 딱 누르니까 이게 살짝 눌러줘야 되는데 너무 힘들.
0: 아니 빠져나갈까 봐요.
1: 괜찮아요.
0: 먹물 엄청 적네.
1: 자, 한번 하나 더 봅시다.
0: 한번 어디 있어?
1: 아까 찾아봐요.
2: 저쪽으로 갔는데.
0: 잠깐만.
2: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와.
0: 아니 근데 신성 대박.
2: 잘 잡죠.
0: 아, 어떻게 잡어?
2: 잘 잡죠.
1: 신이네.
0: 와, 깜짝 놀래.
2: 야, 아까 분명 이쪽으로 갔는데. 이게 잘못. 야, 이쁘다. 형님, 먹물 조심.
0: 색깔 변하는 거 봐.
2: 네, 먹물 조심.
0: 색깔 변하는 거 봐.
2: 네, 바로 넣으세요. 죽어.
3: 자, 어쨌든.
2: 이쁘다.
0: 나 지금 방금 신성 씨 때문에 잡은 거예요.
2: 네.
0: 다 몰아줘가지고. 궁지 벽으로 몰아가지고.

0: 오징어 새끼.
1: 어디?
0: 우이 문의 오징어 새끼. 이거, 이거.
1: 진, 와 대박.
0: 와 진짜 귀엽다. 와.
1: 아 진짜 무지 오징어 새끼야.
0: 네, 네. 도망갈 때가 하얘져요. 도망갈 때. 어우 귀여워. 어우 귀여워. 오.
1: 여기 이런 돌 밑에 문어가 있는 거예요?
2: 예.
0: 우와, 괜찮으시겠어요? 와. 아니, 지금 문어가 나왔는데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2: 야, 이거 먹물 뭐야, 이거? 이거?
0: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2: 야!
1: 어디?
2: 또 있어! 또 있어!
1: 물어!
2: 어디 있어?
1: 물어!
2: 물어!
0: 물어!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1: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있는 거야?
0: 우와! 오! 오! 형님 잡아! 오! 야! 와, 이거. 오, 힘 좋은 거 봐. 오! 빨리 가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서로 먹기 전에?
2: 회떡 먹읍죠?
0: 지금 빨리 회떠야 돼요.
1: 네. 회떡 먹읍죠?
2: 네.
1: 아, 회떡 먹읍죠. 배고픈?
0: 배고픈, 예. 폭삭 소가수다.
2: 폭삭 소가수다. 먹으러 가기 맛이.
0: 먹으러 가기 맛이.
1: 먹으러 가기 맛이.
0: 가기 맛이.
1: 아, 가기 맛이.
0: 가기 맛이.
1: 예, 먹으러 가기 맛이.
3: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4: 매끈매끈하다, and 매끈매끈한. 뿅뿅하다, and 뿅뿅한.
3: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몸에 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0: 형이 왜 미안해? 이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야. 걱정하지 마 형. 이제 이 동생이 형을 도울 차례야. 그놈의 삼천 덕컷 이제 그깟 삼천 덕컷이야. 두 배 세 배 갚고도 남을 덕컷 다 가지고 왔어. 오늘 당장 빚을 다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
1: 고마워 화산이요. 나는 괜찮아. 인광보 사필 귀정이야. 샤일록, 야, 그놈의 헛된 수장은 걱정할 거 하나 없어. 말해하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실종자들 포기 말고 수색 작업을 맡아줘. 우리 상인 조합을 꼭 지켜줘.
0: 형,
1: 부탁할게 화산이요.
0: 그런 말은 하지 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재판이 열린다고 해도 우리가 이겨. 포샤가 최고의 변호사를 데리고 올 거야. 하루속히 풀어줄 테니까 조금만 더 고생해.
1: 부탁할게 화산이요.

0: 마침 찾아뵐 참이었는데 반갑습니다.
1: 오랜만이야 바산이요. 자네가 나를 왜? 아, 돈 갚으려고?
0: 예, 저 대신 안토니오가 빌린 3천 더컷 지금 당장 갚겠습니다.
1: 그래? 기한이 이미 지났어. 너무 늦었어.
0: 그래서 더 드리려고 합니다. 두 배, 세 배, 몇 배를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1: 열 배, 스무 배를 더 준다고 해도 나는 받을 생각이 없네.
0: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1: 나는 법대로 할 것이니 법을 뒤집을 기대는 말게. 증서의 내용을 따를 것이야. 백 배, 전 배 준다고 해.

0: 있어. 어디 한번 법으로 따져봅시다.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뜻을 거두는 게 좋을 것이오.
1: 듣던중 반가운 소리야. 그럼 법정에서 보세나.
2: 괜찮을까요?
0: 아이, 괜찮아. 우리한테는 포샤가 있잖아. 삼촌을 모시고 파도바를 출발했을 거야. 마리오 변호사가 안토니오를 구해줄 거야.
3: 이쪽이에요.
2: 어, 알도!
4: 아, 파사뇨! 어디 계신지 몰라 좀 헤맸습니다만 다행히 알도를 만났습니다.
0: 아이, 벌써 도착한 것이오?
5: 예.
0: 아이, 그런데 왜 혼자 왔소?
5: 아가씨께서 급히 보내셔서 왔습니다.
2: 어, 왜요? 무슨 일인데요?
5: 마리오 변호사께서 괴질에 걸리셨습니다.
2: 예?
5: 거동이 불편하셔서 오실 수가 없으십니다.
2: 아이, 그래서요?
5: 아가씨께서 다른 변호사를 찾고 계십니다만 어찌 될지 모르니 먼저 가서 상황을 알게 하셨지요.
0: 그래요. 여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발타자, 미안하지만 얼른 파도바로 다시 가줘야겠어요. 예? 재판이 내일로 잡혔으니 서둘러 달라고 전해주세요.
5: 내일이요?
0: 예.
5: 정말 급하게 됐군요. 서둘러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떠나겠습니다.
2: 어서 가세요. 어서. 아, 괜찮을까요?

0: 다시 한번 묻겠네. 원고는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는가?
1: 그렇습니다. 앞서 누누이 밝혔던 것처럼 이 증서 내용 그대로 신속하게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했으니 가슴살 1파운드를 도려내겠습니다.
0: 비구는 더 할 말이 있는가?
2: 존경하는 재판

0: 재판장님! 지금 당장 3천 더 컷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두 배, 세 배도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일록의 뜻대로 판결이 내려진다면 대대로 베니스 법원에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1: 열 배로 갚는다고 해도 받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판결과 집행을 원합니다. 흐트러진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베니스 법정에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옳소!

0: 판결문.
1: 잠깐!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피고 측 변호도 들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곧 변호인이 도착할 겁니다.
0: 판결.
1: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어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2: 지금 막 변호인께서 도착하셨습니다.
1: 왔어.
3: 변호사 보비오라고 합니다.
4: 비서 네비오라고 합니다.
3: 파도바에서 오느라 조금 늦어졌습니다. 너그럽게 양해 바랍니다.
5: 마리오 변호사가 오는 줄로 알고 있었네만.
3: 변호사님께서는 편찮으셔서 제자인 제가 대신 왔습니다.
5: 알겠네. 베지스 법정에 온 걸 환영하네.
6: 자, 어서 이리로 오게.
5: 자네는 저쪽으로.
1: 보샤는요?
7: 내리사는요?
8: 마리오 변호사님을 돌보시느라 함께 오실 수 없었습니다.
1: 괜찮을까요? 변호사가 너무 어려 보이는데.
7: 그러게요, 완전 애송이들이 왔네요.
8: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최선입니다.
5: 그럼 변호를 시작해보게.
3: 그대가 샤일록이요?
8: 그렇소.
3: 안토니오가 차용 증서에 서명한 게 사실이라면 베니스 법으로 그대의 소송은 정당하오.
8: 듣던 중 반가운 말.
3: 안토니오.
9: 예.
3: 그대는 지금 몹시 위험한 처지요, 알고 있어?
9: 그렇소.
3: 차용 증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시오.
9: 그렇소.
3: 그렇다면 샤일록이 자비를 베푸는 방법밖에 없겠소. 피고인에게 자비를 베풀 마음은 없어.
8: 고작 자비 이야기를 하러 그 먼 길을 오셨어. 자비라? 내가 왜 자비를 베풀어야 하오?
3: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그게 바로 자비니까요.

0: 변호사가 맞소? 그 시인이라고 해도 믿겠소?
1: 우리는 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만 고집하시면 피고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빌린 돈을 두 배, 세 배 갚을 수 있다고 하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이번에는 용서해 주소서.
0: 이보게나 젊은 양반 자꾸 자비 자비 하는데 법에는 애누리가 없어. 애누리 없는 게 법이요. 애누리 하나 없는 거 바로 그게 법이요. 현명하신 재판장님 감정에 나오소 하는 변호에 현혹되지 마시오. 법적 효력이 충분한 증서에 의한 재판이요. 원칙을 어기고 예외를 두는 선례가 남는다면 테니스 법질서에 큰 혼란이 올 것이오. 나는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으니 어서 판결을 내려 법정의 권위를 세우시오.
2: 그대는 더 할 말이 있는가? 없는가?

0: 멈추세요! 증서의 내용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뭐가 문제란 말인가? 그대는 안토니오의 가슴살 1파운드를 도려낼 수 있어, 맞소?
1: 그렇소.
0: 안토니오에게 그 이상의 피해를 줄 수는 없어, 맞소?
1: 그렇소. 정확히 가슴 1파운드만 도릴 것이오.
2: 여기! 저울도 준비했소.
0: 그렇다면 피! 피는 언제 할 것이오?

0: 지금 그게 말이 되는 말이오?
1: 물론이요. 법에 대해서는 그대가 잘 알고 있지 않소. 한치의 오차도 없는 법을 원하지 않았소? 그대가 말하던 법이라는 게 바로 이런 법 아니었소?
0: 그게 법이오? 그것도 법이오?
1: 이보시오 재벌영감! 법에는 애누리가 없소. 애누리가 없는 게 법이오. 애누리 하나 없는 거 바로 그게 법이오. 조금 전에 당신이 했던 말이오. 재판장님께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 판결을 취소하시고 증서의 내용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2: 판결을 취소하시오!
3: 취소하시오!
4: 취소하시오! 취소하시오! 취소하시오!

0: 계급 속 이 증서에 피해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담보물로 1파운드 사를 취하겠다는 조항안에 당연히 출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으니 피곤 증편호인 주장은 궤변일 뿐이오.
1: 담보물로 생사를 갖겠다는 말도 안 되는 한 줄 때문에 지금 이토록 이상한 재판이 열리고 있어. 증서에 적힌 내용이 법적 근거로서 암정했기 때문이오. 증서에는 분명히 가슴살일 파운드만 취한다 되어 있어. 판결을 취소하고 즉시 안토니오를 석방하지 않는다면 법정과 샤일록에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2: 옳소! 마르코!

0: 오늘 하는 포비오 변호사의 주장은 단계를 지속할 수는 없다.
1: 물러서시오. 물러서. 물러서. 뭐야?
2: 사람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1: 뭐라는 거야?
2: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3: 뭐라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살아왔다고?
2: 네.
3: 진짜?
2: 세상에.
3: 정말이죠?
2: 정말이라니까요.
3: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2: 하나님.
4: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실종됐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어요.
3: 우리 아들 토마스는
4: 토마스는

0: 잠시만.
1: 도마서.
0: 예. 재판장에게 요청드립니다. 집행이 신속하게 속게 될 수 있도록 법정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모두 제자리로. 다시 형을 집행하도록 하겠다!
3: 마르코!

0: 집행을 중단해 주십시오. 중대한 사실을 알리려고 합니다.
1: 대체 또 무엇인가?
0: 너무 놀라지는 마십시오. 상인조한 무역선을 침몰시킨 배는 해적선이 아니라 샤일록의 배입니다. 해적들이 저지른 짓이 아니라 샤일록이 저지른 짓입니다.
2: 예, 맞습니다요.
1: 아, 맞아.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인가? 근거가 있는가?
0: 네, 목격자가 있습니다. 도마서.
3: 보았습니다.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를 공격한 배는 해적선이 아니라 샤일록의 배였습니다. 저기 있는 마르코가 그때 그 배 위에 있었습니다. 저기 마르코가 해적선장 노릇하며 우리 배를 박살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1: 그 해적선장이 마르코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3: 지금은 멀어졌지만 한때는 둘도 없는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마르코에게 묻겠다. 목격자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인가?
4: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 야, 저
4: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5: 근거 없는 무함입니다.
6: 전혀 증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7: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두건은 똑똑히 좀 보십시오. 이 두건은 마르코의 두건입니다. 마르코가 늘상 쓰던 두건이란 말입니다. 바로 여기 샤일록이 쓰던 손글씨를 재봉사가 자수렀던 요 마르코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자, 보십시오. 똑똑히 좀 보십시오.

0: 사일로기 하사했던 마루콩아 자랑했던 바로 그 두건이요 누가 봐도 명명백백 마루코의 두건이요
1: 사람들 말이 한동안 두건을 쓰지 않고 다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오늘 쓴 두건은 새 것으로 보이네요.
2: 아니야 전혀 사실이 아니야. 내 이놈 또나 모르게 사고를 쳤구나. 그 무모한 충성심이 또 너를 띄었어. 대체 나한테 보고도 없이 무슨 짓을 한 것이야.
3: 제반장이
4: 샤일록은 마르코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가?
2: 물론입니다. 당연하죠.
4: 마르코, 샤일록의 명령 없이 혼자서 저지른 일인가?
2: 제파장님, 마르코는 처자식과 부모가 있는 가장입니다. 성공의 눈이 어두워 저지른 실수이니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마르코, 가족들을 생각해야지. 어서 일어나서 재판장님께 용서를 빌어. 어서 확실하게 빌어.

0: 샤일록이 시켜서 했어. 샤일록이 시켜서 한 짓이야. 죽을 죄를 지었어. 죽어도 할 말이 없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1: 재판장님, 샤일록은 상인 조합을 짓밟을 목적으로 안토니오가 빌린 돈을 기한 안에 갚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안토니오의 차용 증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행이므로 본 재판을 샤일록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으로 전환해 속히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2: 비고 샤일록은 범행을 인정하는가?
3: 비고? 비고라니요? 지금 나더러 비고라니요? 설마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2: 약속? 무슨 약속?
3: 아시지 않습니까?
2: 예, 이놈! 니놈이 살인죄인 무고죄까지 더할 작정이구나! 교도관!
3: 윷!
2: 지금 당장 안토니오를 풀어주고 샬롯과 그 일당들을 결박하도록 하라!
4: 재판을 중단해라! 이거는 불산 세력이 개입한 일보다 재판장이 수상하다 이겁니다! 어서

아니면 다 되는요. 알았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 망했구나, 망했구나. 베니스의 백만장이야. 자신만만 방심하다 상인 조합 못 없애고 대치기를 당하다니 오나 고분하다.

자신들이 나를 향해 오는 거다. 자유력의 제약 들고 놀게요 오는 거네. 오너라 반겨주마 페니스의 백만장야. 내 이름을 기억하라 샤일록. 샤일록이 언젠가는 다시 오마. 번호로 산소 없는 것은 번호로 산소 있을 때에 또다시 태어나서 혼이면 다 되는 세상에 또다시 태어나서 만

단결을 내리도록 하겠다. 현 시간부로 자일록 튜발 마르코를 살인, 살인교사,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한다. 마르코와 튜발은 수사 협조의 태도를 참작할 것이나 샤일록은 애누리 없는 놈벌로 처할 것이다. 또한 베니스 법에 따르면 살인 의도를 가진 범죄자는 그 재산을 법정에 압류한다. 재산 절반은 국가가 소유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샤일록의 재산 절반은 이제 안토니오 상인조합일 것이다.

0: 정말 감사합니다.
1: 아닙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정말 어떻게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 일단 저희 집으로 가셔서 식사부터 하시죠. 예, 예, 예.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지금 바로 파도바로 떠나야 하는 일정입니다.
0: 아, 정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군요. 바사뉴, 우리 변호사님을 정성껏 잘 배웅해드려. 나는 먼저 가서 자네들을 기다리고 있을게.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아.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야. 자, 가자, 가자, 사기 좋아.
2: 만세!
1: 자, 갑시다.
0: 사기 좋아.
3: 저 변호사님 덕분에 형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1: 아,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소?
3: 아이,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 아이, 왜 자꾸 쳐다보시오?
5: 어쩐지 낯이 좀 익어서요.
4: 아이, 그럴 리가 있겠소. 처음 본 사이 같은데.
1: 우리가 연기를 잘하긴 잘했진?
5: 그렇쥬. 이제 그만 놀려야겠쥬.
3: 쥬? 아니,
6: 보샤!
7: 내리사!
6: 세상에! 세상에 당신이었어?
7: 세상에 깜빡 속았어!
6: 아니, 어쩌다가 변호사 역할까지 맡게 됐어?
1: 삼촌은 아프셔서 오실 수가 없었어요. 소개받은 변호사들은 다들 손사래치기 바빴어요. 샤일록한테 맞서려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제가 직접 출연하게 된 거예요. 내 연기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6: 정말 최고의 공연이었어! 보샤!
1: 저는요?
4: 대박! 완전!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ve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Changhong Food, which has implemented a smart factory to keep the value of the traditional fermentation technology. Also, we look into Sambu ATC, which has developed adhesion technologies to provide premium industrial tapes. And we explore Kim Jang-guk, which has replicated the distinctive taste of Korean traditional kimchi.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2: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focused efforts into promoting the value of health by developing a deep taste. Changhong Food has produced a lot of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based on its own fermentation skills. By applying a systematic production solution to the traditional method, it has strived hard to build a stable manufacturing system. We look into Changhong Food, which has maintained its business by providing premium food with a taste of nature. Changhong Food is located in Changhong-gun County, Jeolla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constantly maintained and developed the traditional fermentation skills. With the aim of providing a healthy taste of nature, it has produced reliable food. By using selected raw materials and accumulated skills, it has developed a deep and savory taste.
3: 저희 장흥 식품은 전라남도 장흥 사자산 기슭에 위치한 전통 발효 식품 전문 기업입니다. 대표 브랜드인 해콩마루를 중심으로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등 한국의 전통 장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년간 쌓아온 발효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통 재래 방식의 발효 기술을 이어가고 있으며 100% 국산 콩과 장흥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건강한 발효 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different types of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with natural ingredients. 된장, or fermented soybean paste, 고추장, or fermented red chili paste, and 간장, or fermented soy sauce, are the main products. They are made with selected ingredients and advanced skills of the master, so the fermented pastes provide a healthy and savory taste. In the case of 청국장, or extra strong fermented soybean paste, the company has used a starter it has cultivated. Therefore, it is fermented at a low temperature and has a savory flavor without the unique strong smell.
4: 장흥식품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엄선된 원료와 전통 발효 방식, 그리고 당사만의 오랜 장류 발효 노하우입니다. 저희는 장흥에서 재배한 100% 국산 콩을 사용하고 5년 이상 간수를 뺀 신한 천일염을 사용해 장류 특유의 깊고 부드러운 맛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랜 세월 쌓아온 전통 발효 경험과 정성 어린 관리가 더해져 장흥식품만의 깊고 품격 있는 맛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원료와 전통, 그리고 장인의 정성이 만나 건강한 발효의 깊은 맛을 전하고 있습니다.
2: The company has only used soybeans, water and salt when producing the fermented pastes. After checking the safety and freshness of the Korean-grown farm products, the ingredients are sent to the production lines. The firm has built a HACCP certified manufacturing plant, so it has thoroughly checked the product quality and strengthened hygiene control.
5: 발효식품의 생산 공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원료의 품질과 발효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발효와 숙성 과정의 온도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포장 과정에서는 이물질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리 과정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품질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The company has decided to introduce a smart factory to better manage the whole production stages. By automating the packing lines and improving the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the product quality can be monitore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Also, it has constantly developed the current production stages to maintain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6: 저희 장식품은 생산 효율과 품질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 환경을 갖추고 본격적인 대량 생산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원료 입고부터 생산 관리, 포장, 출하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 모든 공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발효식품은 생산 환경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식품이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을 통해 생산 공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장흥 Food has boosted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to cultivate a new food culture. Based on the collected experience, it has suggested new standards for the fermentation process. Also, the company has developed new products that can satisfy the rapidly changing needs of consumers.
7: 저희 장흥식품은 전통 발효식품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통 장류를 보다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청장 분말, 스틱형 청장, 간편식 형태의 발효식품 제품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흥식품이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 시간장을 활용한 프리미엄 간장 제품과 기능성 발효식품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 The company has earned trust from the clients by maintaining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t aims to popularize the excellence of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to overseas markets.
4: 저희 장흥식품은 앞으로도 전통 발효식품의 국민 건강을 위하여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세계 시장에 널리 알리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품질 개선에 힘쓰는 물론 한국의 전통 장류와 발효식품을 글로벌 시장에
2: Based on the advanced skills of the master and modernized production methods, Changhung Food has provided premium food to consumer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 huge leap forward in the near future.

0: There's a company which has provided precision technologies that are considered necessary for people's daily life and different industries. Sunbu ATC has achieved growth by developing industrial tapes based on the high-level technical skills. Aside from implementing cutting-edge facilities, it has built a smart factory for more systematic production. We introduce Sunbu ATC, which has suggested a new paradigm for the field of industrial tapes. Sunbu ATC is located in Uljugun County, Ulsan. The company has boosted researches on the adhesive strength of tapes and provided optimal solutions for different industries. And it has continuously made innovative attempts to gain trust from the clients and provide reliable items.
1: 저희 삼부 ATC는 산업용 특수 테이프를 가공 및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당사는 40년 이상 국내 테이프 업계에 몸담은 역사가 보여주듯이 깊은 전문성과 동창력을 뿌리에 두고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우수한 신제품 개발과 기술 혁신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품질, 납기,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물론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품질과 서비스 향상을 추구하는 신뢰받는 기업입니다.
0: The firm specializes in producing adhesive tapes that can be applied to a wide range of industries. Aside from the tapes for box packing, it has produced a variety of items, including paper masking tapes and cloth tapes. Thanks to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s well as enhanced performances,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clients has increased.
2: 저희 삼부 ATC에서는 조선, 자동차, 전자 및 건축용으로 쓰이는 다양한 산업용 테이프를 제조, 가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자동차 도장용이나 인테리어 시 사용하는 종이 마스킹 테이프, 공정이나 운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스크래치와 오염을 막아주는 보호용 테이프, 조선 관련 도장용으로 사용하는 마스킹 용도와 범용으로 사용하는 면 테이프, 제품을 운반하기 위해 다양한 박스에 사용되는 포장용 테이프 등이 있습니다. 특히 포장용 테이프는 자동

0: 필터기로 정밀하게 작업되어 사용 시 끊어짐 없는 연속성을 보장해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여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1: Precision skills are the most significant element for the production process. Thorough quality control is the core part of the entire manufacturing system. The raw materials go through the processing process by making use of the cutting-edge facilities, including slitting and cutting machines. Based on its own technologies, uniform quality can be maintained and the adhesive power can be improved.
2: 저희 삼보 ATC의 생산 공정에서는 원료 입고부터 슬리팅, 가공 단계까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정확한 규격과 엄격한 검사 공정을 거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이프가 감기는 장링을 균일하게 유지함은 물론 커팅 후 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절단면의 정밀도를 일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 중 발생하는 미세한 변형까지 차단하고자 표면 변형을 방지하는 것 또한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1: Sambu ATC has introduced a management system that can connect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After building a smart factory, it has established a systematic manufacturing and inventory control system to minimize errors.
2: 저희 삼부 ATC는 다품종 소량 주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품질 경영과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여 신강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품종 소량 생산의 일회 관리뿐만 아니라 선입 선출을 통한 정확한 재고 관리로 로스 및 불량률 감소, 구매 및 출하의 편의성 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1: Sambu ATC has constantly carried out researches and developed new products to highly satisfy the clients. As a result, it has obtained patents, registered trademarks, as well as earned recognition in the field.
3: 저희 삼부의 연구팀에서는 단가 경쟁이 치열한 산업용 테이프 시장에서 규격과 품질에 타협하지 않고 정직한 제조를 원칙으로 믿고 쓰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분야인 선박과 관련한 특수 테이프를 개발하고자 테스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객사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연구로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1: The company has enjoyed positive reviews in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by developing innovative technologies. And it aims to enhance the product quality and offer improved services that can fulfill the requirements of the clients.
4: 저희 삼부 ATC는 현재 삼성전자와의 스마트 팩토리 공장 구축 사업의 마무리 단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고도화 단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렇듯 계속되는 변화와 발전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사의 브랜드 홀스파워의 이름을 널리 알리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 Sambu ATC has given a boost to different industries by strengthening the adhesive power of its product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to a provider of cutting-edge and reliable industrial tapes.

0: 이 제품을 생산해온 식품회사입니다. 김장떡은 통 제조 방식을 기반으로 학교, 기업급식과 식품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삽 기준에 따른 위생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품질 중심의 김치 제조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1: Korean kimchi varies significantly by region.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전라남도 style kimchi, which has a spicy but a deep and savory taste. Napa cabbage kimchi, young radish kimchi, and green onion kimchi are the main products. And all the products are made with low-sodium salted seafood.
2: 저희 김장떡의 대표 제품은 배추를 사용한 명품 포기김치를 비롯하여 열무김치, 총각김치, 갓김치, 백김치, 파김치, 깍두기 등 다양한 김치 제품이 있습니다. 명품 포기김치는 국내산 원재료를 중심으로 제조되며 배추의 품질을 엄격하게 선별하여 사용합니다. 또한 저염의 절임 공정을 통해 염도를 균일하게 관리하고 양념 배합과 속넣기 공정을 정성스러운 수작업 방식을 진행해 깊고 자연스러운 김치의 맛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언제나 동일한 맛의 품질의 김치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Incoming and selecting of raw material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The Napa cabbages go through the socking process for a longer period of time. Also, the mixed seasoning is spread between every leaf of the cabbage. Thanks to the advanced skills of trained manpower, premium kimchi with a savory taste can be completed.
3: 김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원재료의 품질과 절임 공정의 관리입니다. 김장떡은 당도가 높은 배추를 선별해 사용하며 절임 염도와 색석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제품의 맛과 식감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념 배합의 균일성과 위생 관리 역시 김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1: Based on the automated system, the company has maintained the premium taste of its low-sodium kimchi. After the initial manual process, the mixing stage is carried out once again with the automation equipment. And the quality of the company's kimchi has drastically increased.
4: 삼성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통해 MES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MES 시스템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생산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및 가시화입니다. 원재료 입고부터 제조, 발효, 포장까지 모든 공정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관리되면서 생산 현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업 추중과 공정 이력 관리가 체계화되어 제품 간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한 트레이서빌리티 체계를 확보하였습니다.
1: 김장떡 has constantly checked and analyzed the quality of kimchi by operating his own R&D department. By monitoring the salinity level and the degree of fermentation, it has strived hard to improve the taste. Instead of simply checking the numbers, the firm has maintained the premium taste of kimchi based on the accumulated experience.
5: 저희 김장떡은 김치의 맛과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원재료 선별 기준을 강화하고 절임 및 발효 공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김치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김치 제품 개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식문화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는 제품 개발을 통해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 Kimjangtok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by offering staple supply to the large-scale food delivery market.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it is planning to enter overseas markets and boost export. Also, by coping with the market changes, it aims to expand the sales network and develop a wider range of products.
0: 주식회사 김장떡은 20년 전통의 정직한 제조 방식을 바탕으로 K-푸드의 세계화와 제품의 다양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증을 기반으로 글로벌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여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국내에서는 1인 가구용 소포장 및 저염 기능성 김치 및 비건 김치로 라인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 혁신과

대해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Participants love egg tarts so much. They've even traveled all the way to Portugal just to try them. So how does this one measure up? Three stops down, and three more to go. With plenty more amazing bakeries ahead, let's keep the bread adventure going. Next up is one of Taejeon's most distinctive bakeries. Every loaf and pastry here is packed with its own unique charm. With so many tempting choices, how is anyone supposed to pick just one? Just then, help arrives. Meet Kim Seong-hee, Mr. Bread's trusted right hand, affectionately known as Bread Madam. The bakery tour is slowly coming to an end. This place specializes in flaky pastries and beautifully crafted tarts with layers upon layers of crisp, buttery goodness. But have you ever wondered what makes Taejeon's bread scene so famous?
1: Taejeon이 이제 다 각자 이제 자기가 추구하는 메뉴에 대해서 되게 진지한 사장님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전문점 옆에 전문점 있고 전문점 옆에 전문점 있는 태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점점 성장하는 것 같아요.
0: Believe it or not. Plenty more hidden bakeries are waiting to be discovered across Taejeon. Is Korea on your itinerary? Stop by and experience them for yourself. The final stop of today's bakery tour, our charming cake shop awaits. From cakes topped with juicy peaches to irresistibly cute chocolate creations, it's the perfect sweet ending to an unforgettable bakery adventure. There's plenty of beautiful cakes to admire. But no visit is complete without a souvenir photo with Mr. Bread.
2: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보면 14시간 비행기 타고 오시고 뭐 1박 2일 시간 내서 오시는데 너무나 소중해요. 그분들이 여기에 드린 돈이 단순히 버스비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많은 비용이 있는데 그 값어치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0: And there's one more. Everyone who completes the tour receives an official completion certificate.
3: Arirang TV.
0: Arirang TV couldn't leave empty-handed either.
4: 맛있게 먹으며 훌륭히 마쳤음을 인증합니다. 대전 빵티칸 술래 인증위원회 대필꾼 안성.
2: 감사합니다.
0: With bags full of bread, it's time to head home. A trip to Taejeon that satisfied the eyes, the taste buds, and the heart.
5: 대전하면 빵이니까 모든 빵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조금씩 맛보는 거를 좋아하시면은 한번 좀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외국인 분들은 이제 차나 그런 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빵티칸 투어 타시면서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0: 대전, a city where delicious bread and warm hospitality await. Are you in Korea? Hop aboard the bread bus and set off on a sweet bakery adventure.
6: Mongpichi 생크림 케이크는 부드러운 시폰 위에 저희가 직접 끓인 수제잼과 아침마다 공수해온 복숭아가 잘라져서 들어가는 케이크입니다. 정말 부드럽고 조금은 상큼한 맛이 나는 케이크이다 보니까 많이 느끼한.

0: Leading Korea's green industry toward a sustainable future.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has applied cutting-edge technologies to eco-friendly lives of people. Based on the advanced capabilities that can fulfill global standards, it aims to take the lead in the era of carbon neutrality.
1: 우리 환경산업 기술원은 환경산업 기술원법에 근거하여 생긴 기후부산화 공공기관입니다. 환경기술 연구개발 R&D, 환경산업 육성과 지원 및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생활 확산, 환경보건과 환경피해구제, 기업 ESG 경영 지원 등 폭넓은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환경유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By supporting the innovative growth of Korean green businesses, it has strived hard to popularize leading-edge environmental technologies to the global market.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has made ceaseless efforts to connect environmental industries with markets.
1: 해외 수출 또는 수주를 희망하는 환경 기업에게 개도국 마스터 플랜, 녹색 기술 현지 실증 등의 지원 사업과 다자 개발 은행과 협력을 통해 정보 제공, 사업 발굴, 타당성 조사, 현지 실증, 재원 연계 등 전 과정에 걸쳐 맞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가나 등 5개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산업기술원은 계속해서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 창업부터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필요한 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0: For the manufacturing of ships and automobiles, specialized paint drying techniques are necessary to prevent corrosion. However, a huge number of chemicals are produced during the painting and drying stages. NRTech has developed innovative drying technologies that can contribute to reducing air pollutants. We introduce NRTech, which has suggested cutting-edge solutions to build a sustainable environment. NRTech is located in Gimhae,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developed a technology that can dry the surfaces through radiation waves instead of heating the air. The technology has contributed to decreasing environmental pollutants, and the firm was designated as one of Korea's leading environmental companies.
2: NRTech은 2002년 설립 이후 소음 진동, 열유체, 구조 해석 엔지니어링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친환경 기자재 전문 생산 기업입니다. 육상 발전소 및 조선 해양 분야의 소음 저감 설비, 선박 엔진의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인 SCR 설비 등에서 기술력을 축적해 왔으며, 최근에는 원적외선 복사파를 활용한 도장 건조 설비인 WSD를 상용화하며 에너지 절감 설비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0: The device of the company can convert electric energy into far infrared radiation, and it can transfer heat directly to various structures. In the case of the current paint drying method, which uses hot air, it consumes a lot of energy and generates a huge amount of carbon dioxide. However, the device of the company can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more than 50% and decrease energy consumption cost by up to 87%.
3: 기존 열풍 건조 방식은 건조 챔버 내부의 공기를 먼저 가열하고 이 가열된 공기가 피도물과 도막에 열을 전달하여 도로의 건조 그리고 경화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챔버 공간 전체를 가열해야 하므로 열 손실이 크고 에너지 효율이 원재개선 건조 방식에 비해 낮은 것이 단점입니다.

0: 되겠습니다. 반면 당사의 원자계선 복사파 발생 장치는 전자레인지가 특정 대상에만 에너지를 전달하여 가열한 원리와 유사하게 원자계선 복사파 에너지를 피도물 도막과 표면에 직접 전달하여 건조를 촉진시키는 방식입니다.
1: Tests have shown that the drying method, which uses far infrared radiation, can increase the surface temperature more rapidly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In the case of the painted steel plate, the surface temperature is over 20 degrees Celsius higher than the unapplied plate. It means that the company's drying solution can transfer heat more effectively.
0: 원자계선 복사란 가열된 복사체에서 발생된 원자계선 에너지가 공기를 매개하지 않고 도장 대상물에 직접 전달되어 열로 흡수되는 열 전달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존 열풍 건조 방식 대비 건조 시간 단축, 에너지 절감, 그리고 CO2 배출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Before the production of facilities, the firm thoroughly analyzes the structures and requirements of the clients. Also, it has followed the required drying conditions and checked the expected energy saving effect as well.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cut down on energy consumption and reduce carbon emissions.
0: 생산 공정은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복사체 표면에 고방사율의 세라믹을 코팅하고 건조 그리고 열 처리를 통해 복사체의 코팅층을 완성합니다. 이후 외부 케이싱과 곡면 반사판을 제작 조립하고 복사체에 발열체인 시즈 히트를 삽입 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열재 삽입과 단자부를 조립하여 발열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후 최종 조립을 완료한 뒤에 성능 검사를 통해 제품의 성능을 100% 확인한 뒤 포장하여 납품합니다.
1: NRTech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apply its solution to a wider range of industrial areas. The company has constantly improved the performances of its products by collecting the data on drying temperatures and far infrared radiation waves.
0: 현재 당사는 건조 시간 단축, 건조 효율 향상과 CO2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영역에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자계선 발생 장치 자체의 성능 및 기능 향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조 챔버 벽면 반사판 구조의 향상과 원자계선 발생 장치 배치의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형 선박 블록 도장 건조에 적합한 이동 건점용 도장 건조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기화인 도료 건조 공정과 전용 설비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는 단순한 원자계선 발생 장치 개선을 넘어 도장 건조 설비와 일반 도료에서 무기화인 특수 도료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Carbon neutrality and sustainable production have grown in significance in varied global industrial sites. Despite the tightened global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 advanced technologies of the company have garnered a lot of attention in overseas markets, including Japan and the US. And the firm has achieved an increase in export.
2: 저희 NRTech의 목표는 산업 현장의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친환경 기술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원자계선 복사파 건조 기술, 소음 저감 기술, 대기 환경 개선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국내외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설비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1: NRTech has developed technologies that can reduce energy consumption and increase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market. And it is expected to pave a new path for a lot of different industrial sites all around the world.

0: Korea Initiative.
1: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0: The K Initiative.
2: Hyunjin Chance. 제가 오늘 한번 체험해 드리겠습니다.
3: 이렇게 된다고?
2: 와. 와, 이거 엄청 커.
3: 와. 움직여.
2: 뚝딱.
4: 이게 웬일이에요. 나는 이게 진짜 나한테는 꿈의 밥상.
2: 야, 너무 맛있어.
3: 아, 맛있다.
4: 여기는 진짜 멋있는데?
3: 와, 저는 진짜 제 인생에서 여기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4: 너무 멋있는데? 와. 목포의 또 다른 섬.
3: 다시 왔습니다.
4: 고화도야, 또 고화도.
3: 바다가 보이는 산책물 천국인 것 같아요.
4: 이순신 장군께서 고화도로 모셔가지고 106일 동안 머무세요. 자, 무슨 이제 우리가 용섬으로도 불린 고화도 그 용섬의 머리 부분 쪽으로 거의 왔고
3: 용이 있네, 저기.
4: 용물이. 와,
3: 용물이. 목포대교 바로 아래 용이 있네.
4: 어떤 분들 사진 쪽을 보고 약간 네. 아, 용이 너무 귀엽다. 너무 좀 약간 아담한 사이즈 아니냐.
3: 그래도
4: 예술인데 밑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목포대교 배경 사진 찍으면 아. 멋있어요.
3: 아, 이렇게 보니까 되게 멋있다.
4: 멋있죠. 엄청 크지, 운영하고.
3: 저는 꼭 찍긴 찍어야 되겠네요.
4: 용띠니까.
3: 용띠니까. 어. 이쪽이 아니다. 아이씨, 이렇게.
4: 오. 찍은 거 지금 보이죠, 왜?
3: 별로죠.
4: 시청자 투표. 시청자 투표. 오배우 노작가. 누가 잘 찍었나. 이거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 1번 노작가, 2번 이렇게 일단 숙을 줘서
3: 뭐예요?
4: 2번 오배우. 앞에 이제 우리 네 분이 계신데 1번 흔들어 주세요. 노작가. 아, 들라. 아, 저기 피곤하신가 본데 사실이요.
3: 땡. 2번 오지호. 와, 2번이네. 에이. 아마추어의 손을 들어줬네요.
4: 알았어. 네. 그치, 이렇게 해도 되지?
3: 멋있다.
4: 밑에서 위로 올려 찍기 하면은 더 근사한 사진을 얻을 수 있어요.
3: 목포대교가 뒤에 있으니까 그렇지, 멋있네요. 그렇지.
4: 여유 좀 모르고. 용용 죽겠지로 한번 가봐요.
3: 용용 죽겠지. 용의 형상은 이렇게 해야 되나?
4: 어, 비슷해, 비슷해. 하나, 둘, 셋. 잠깐만.
3: 좀 이거 좀 개그스러운데?
4: 하나, 둘, 셋. 아, 좋아.
3: 와우.
4: 괜찮아?
3: 장난 아니야.
4: 와. 확인.
3: 확인.
4: 사진 찍.
3: 나 사진 잘 못 찍어요, 사실.
4: 괜찮아.
3: 아니, 요.
4: 용만 잘랐으면 됐어.
3: 아니, 요.
4: 이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3: 이제 탑이 보여야 될 것 같아.
4: 괜찮아. 잘났어. 용이 중요하지, 뭐. 용이 중요해.
3: 또 가보시죠, 이제.
4: 왔던 길 되짚어서
3: 다시.
4: 반대 방향으로 가면 이제 해안동굴. 이 해안대 그 길에 한쪽 맨 끝에서
3: 끝으로
4: 맨 끝으로
3: 지금 꽤 멀어.
4: 멀어요. 아니 이런
3: 이런가 보다.
4: 이런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저도 쫓아가면
3: 또 있어요?
4: 또 있어. 오. 10개가 넘는다 그러더라고.
3: 아, 10개요?
4: 네.
3: 아, 그러네.
4: 그렇지. 14개가인데 그 중에 11개가 옛날 그대로 햇 태평양 전쟁, 네. 미일 전쟁이잖아요, 미일 전쟁.
5: 그렇죠.
4: 그 막바지.
5: 이거 그러면은 그거겠네. 뭐 진지나 군사실 맞지, 목적이겠네요. 와. 그래서 숨어 있거나.
4: 어쨌든 뭐 인력 동원은 뭐 누구한테 했겠어. 강제적으로 이제 그치, 또 노동력을 우리 국민들 와. 동원해서 인공 동굴 이런 뭐 자연 동굴이 아니라, 그렇지?
5: 그러니까 인공적인 게 약간
4: 그렇지
5: 자로 잰 듯한
4: 맞아.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이게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로운 목포의 풍경 이면에는 예전에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저 참혹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지.
5: 참 마음 같아서는 들어가서 좀 보고 싶기도 하다.
4: 목포 최고의 네. 관광 자원 중 하나예요.
6: 케이블카
4: 목포의 삶 케이블카.
6: 저 크리스탈 타고 싶어요. 고소공포증 없어?
5: 아 전혀 없어.
6: 바닥에 다 보여.
5: 아 보여야 돼요.
6: 괜찮아?
5: 봐야죠 이렇게.
6: 하긴 뭐 번지도 한 100번 한 사람 있어. 왜냐면 우리 일정 중에 가장 편안한 시간. 가만히 앉아서. 시원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아 풍경을 내려다보며.
5: 진짜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6: 오늘 탑시다.
5: 탑시다. 네.
6: 탑시다.
5: 오. 오 여기 이거 봐. 이거.
4: 아 드디어 간다.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5: 아 저 지금 이제 대략 이렇게 앞에 보이는데 아 못해도 한 6km?
4: 너무 썼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5: 3km.
4: 그렇지.
5: 3km.
4: 딱 총 연장 3.23km.
5: 아, 그 정도 되겠네.
4: 엄청 긴 거지.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항 승강장, 중간에 유달산 승강장, 마지막 고화도 승강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잘 드셔야 돼요. 북항에서 고화도로 내려올 때는 중간에 유달산에 내릴 수 없어요.
5: 바로 다이렉트로
4: 고화도에서 북항으로 올라갈 때만 중간인 유달산 승강장에서 내릴 수 있다는 점.
5: 아 그래요?
4: 그렇습니다.
5: 여기 호텔. 이게 최초의
4: 호텔이야?
5: 최초의 호텔은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제일 큰 호텔 중에 하나였고 저기 보이시죠? 저기 주차장 큰 넓은 데 있죠?
4: 그렇죠.
5: 저희가 원래 수영장이었습니다. 최초의 해수풀장.
4: 아 진짜?
5: 네 그래서 되게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유명했었어요. 되게 조그맣었구나 해변이.
4: 봤어? 지나가는 네. 하행선 케이블카 안에 계신 분들이 알아봤어.
5: 진짜요?
4: 이 짧은 순간 어떻게 알아보지?
5: 아 이제 바다를 건너왔어요.
4: 그렇지.
5: 이렇게 보는 것도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보는 건 우리가 항공 사진이나 항공 지도에서 보는 듯한 느낌인데.
4: 아 진짜 이거는 되게
5: 정말하게. 네, 그죠. 그 항공 지도 이런 느낌인데.
4: 아 이게 진짜 그러네.
5: 재밌다 이것도. 이런 그림도 되게 재밌다.
4: 그러네.
5: 아 그래서 크리스탈 타면 이런 재미도 있는
4: 거 같아. 자 이제 유달산
5: 왔다.
4: 유달산 승강장.
5: 네 여기도 진짜 잘 해놨네요. 이렇게 가는 길을 다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하게.
4: 여기도 사실은 그 정상은 또 노을 명소예요. 사실은.
5: 그렇지. 여기서는 뭐 일출 일몰 뭐 다 보게 돼.
4: 하긴 뭐 그 진짜 여기 늘었으면 뭐 번질라고 다녔을 거 아니야 어렸을 때. 그죠.
5: 제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4: 그렇죠.
5: 네. 그렇죠. 가깝기도 했고.
4: 그렇지.
5: 뭐 여기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자리. 네, 왜 그럴까?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궁금하다.
4: 오우, 야. 야,
5: 여기 암자인가 보다.
4: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구시가지 쪽이랑 저 외곽에 이제 신도시 쪽.
5: 네.
4: 그게 딱 한눈에 딱 보이네. 네. 저 멀리 바다도 보이고.
5: 멋있다.
4: 그러니까 유달산 위쪽은 완전 안봉들인 거잖아.
5: 이게 1등바인가
4: 1등이지,
5: 그러면?
4: 1등이지.
5: 여기? 가시죠, 빨리. 1등바에 갑시다.
4: 1등바에. 한 번은 내가 놓쳐본 적 없는 거. 여기로 가야지. 여기로 가야 돼.
5: 예, 이게 마당방인가 그러면?
4: 아니야, 아닐 것 같아.
5: 아, 다 왔다 이제.
4: 어. 근데 저기 저기. 와, 근데 이거는 야.
5: 이야.
4: 살아서 흔들바위처럼.
5: 얘는 입석바위야. 이 이런 거 이렇게 찍으면.
4: 그래, 약간 기울어서 찍으면 진짜 약간 그지?
5: 그러니까. 와, 진짜 크다.
4: 옆에서 보니까 더 이게 네. 두께감이 보이네.
5: 아,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하다. 아, 저는 유다산을 이제 너무 잘 알지만 마당바위는 사실 몰랐었어요.
4: 아, 여기 그거구나. 이 중요한 데 왔어.
5: 그래요?
4: 부동명왕상.
5: 아, 이게 있었구나.
4: 홍법 대사상. 일본 불교. 한 종파가 있대. 여기 설명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5: 아, 일본인들이 한 거네. 일본 불교의 부흥을 꾀하기 위해 일등봉 아래쪽 암벽에 조각했다고 전해진다.
4: 사실 기가 찰 오르시지.
5: 그러네.
4: 왜냐면 목포 유달산이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장소인 거잖아요. 근데 이 유달산에 88개의 저렇게 암벽 불상을 새겼다고. 그건 알 거 아니야. 유달산 곳곳에 옛날에
5: 그렇죠.
4: 그 저기 말뚝 박았잖아.
5: 그렇죠.
4: 그런 거 비슷한 거지. 진짜 짜증나지.
5: 말뚝.

0: 아유 왔다 왔다. 아유. 오, 오늘 장난인데.
1: 아 너무하네.
0: 아 지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이거 가다가 전라도 말로 와 뻗치겠는데?
1: 그 무슨 뜻이에요?
0: 뻗친다고.
1: 이렇게
0: 퍼져. 아니.
1: 아, 쓰러진다.
0: 사투리로 얘기하면 몸에 뻗친 거. 힘들다고.
1: 몸에 뻗친 거.
0: 몸에 뻗친 거.
1: 뻗치더라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0: 한번 뻗쳐보죠.
1: 완전 힘을 쥐어 짜내가지고.
0: 한번 뻗쳐보죠.
1: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자, 갑시다. 마지막 힘을 짜내서.
0: 오, 이제 올라오는데?
1: 오, 올라온다.
0: 아, 올라온다?
1: 햄스트링, 햄스트링. 낮은 데로 와.
0: 아, 땀이 쉬워. 아, 와. 아이고. 턱받이 있어.
1: 어, 진짜.
0: 와, 잡았다, 잡았다.
2: 저기도 올라가야 돼.
0: 와, 저기 마지막. 여기 있어요, 올라가는 길. 마지막. 우리 마지막 몇 번째로 시킨 거죠? 마지막. 여기 1등 봉, 1등 바위. 유달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이며

0: 사람이 죽어서 영혼의 심판 받는다 하여 율동바위라고도 한다. 아, 율동바위.
1: 그럼 우리도 심판을 받으러 한번 가보고
0: 가시죠.
1: 제자치는 내가 심판할 거야.
0: 자, 됐습니다. 3, 2,
2: 2, 1, 0.
0: 율동바위. 와. 여기 있네요. 1등바위.
1: 뭔가 좀 남다르긴 하다. 네.
0: 와, 멋있다.
1: 아, 이 돌의 어떤 영험한 기운?
0: 진짜 유다산 이 1등바위 기운을 받아가지고 뭔가 올 한 해 우리 가족의 건강과
1: 그렇지.
0: 행복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당연히 저도 이제 제 주변 사람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어떤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일적으로는 이 사람들 이제 앞으로 안 보는 거. 너무 힘들었어. 따지고 보면 엄청 많이 벌었어.
0: 많이 벌었어.
1: 힘들긴 했지만
0: 오늘이 또 유독 많이 벌었네.
1: 보람차다. 마지막에.
0: 아, 마지막 진짜 좋다.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이게 정복한 것 같다.
1: 아이,
0: 아, 고생하셨습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아, 좋던데. 1등봉에 갔다 왔잖아요.
0: 네네.
1: 저한테는 식당 중에는 여기가 1등봉인 곳이에요.
0: 여기에요?
3: 여기야.
0: 완전 아니, 가정집이네, 진짜?
3: 그렇지. 여기 잘, 그 외지인들은 진짜 잘 모르시는.
0: 가정식 백반.
3: 아,
1: 어머, 솜씨도 좋으시고.
0: 아, 진짜.
3: 안 보여?
0: 아니. 들어가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0: 미리 네. 현상 차림으로 네. 주문해놨어요.
1: 저건가요?
0: 어.
2: 깡다리 있어요?
1: 깡다리죠?
2: 깡다리 있어?
1: 깡다리,
2: 깡다리죠? 당연히 알죠.
0: 이래서 손진이랑 먹어야 돼. 서울 사람들이 깡다리라고 아냐, 모르지.
2: 깡다리 모르지.
0: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홍어 삼합. 이게 백반에도 요거 삼합을 주시던가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아요? 서울은 상상할 수가 없어.
1: 상상할 수 없지.
0: 8,000원짜리 백반인데 홍어 삼합이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계절마다 조금씩 산물이 다르니까
1: 꼬막 나와요.
0: 꼬막. 그다음에 요거는
1: 새우젓.
0: 그렇지. 새우. 그다음에 뭐 부침개도 있고 나물류.
1: 간지미도 있고.
0: 어. 자.
3: 병어입니다.
2: 병어.
0: 병어회.
2: 와.
0: 병어회. 물론 이건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철에 따라서.
1: 그렇지.
3: 철에 따라 조금씩.
2: 병어 원래 입에서 약간 녹는
0: 독인데 이게 그래서 수분도 많고 그다음 시원하고 제일 큰하고 또 달아가지고 영어로는 이게 버터헤드 피쉬야.
2: 진짜?
0: 어 진짜로.
2: 울었다 울어.
0: 와. 아 진짜 이게 좋아해 주니까 내 마음도 울어.
2: 나 울어 진짜 좋아요.
0: 어 어머니 이거 반건조한 거구나.
3: 네.
2: 그래서 이걸 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서댄 줄 알았어.
0: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많이들 아시지만 생선은 말리면 꾸덕꾸덕해서 이제 씹는 맛도 좋아지지만 감칠맛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쵸.
2: 이거 봐.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0: 하여튼 생선 이렇게 반건조, 약간 말린 생선
2: 맛있어.
0: 쪄주는 거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메뉴고.
2: 이걸 사실은 저는 목포에서만 본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0: 그치.
2: 사람들이
0: 물론 뭐 하는 집들도 있긴 해요.
2: 예, 네. 근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홍어. 대세나 홍어. 역시 초점은 아무것도 안 찍고.
2: 앞접시가 없다.
0: 홍어.
2: 저는 홍어를 하나 올리고.
0: 삼합?
2: 아니, 하나 찍을까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나 올리고.
0: 돼지고기.
2: 돼지고기. 또 살짝 찍어서 올리고 그다음에 묵은지 묵은지 올려서
0: 여기 홍어는 제가 이 식당을 몇 번 왔었는데 홍어는 막 너무 팍 삭혀가지고 못 드시는 분들 초심자에게 어려운 그런

0: 그런 건 아니고 누구나 드실 수 있는, 그치?
1: 맛있어.
0: 그냥 순하게.
1: 그냥 순하다.
0: 순하게 삭힌 정도라서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고.
1: 되게 순해.
0: 그치?
1: 근데 이렇게 또 순한 홍어는 또 처음 먹어보네요.
0: 그치? 톡 쏘는, 콕 쏘는 그런 건 또 없지. 그러니까 누구나 드실 수 있지. 드실 수 있고.

0: 진짜 맛있어. 와. 와.
1: 이건 목포 사람이니까 깡다리를 대본에 아는 겨.
2: 그럼요.
1: 아는 겨는 충청도 아니? 그죠?
2: 이런 느낌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조기. 조기국.
1: 조개국도 많이 먹잖아요, 여기. 그치, 목포에서, 그죠?
2: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3: 비가 없으면 이제 저기를 입히잖아.
2: 그렇지.
1: 아, 이거
2: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찌개라고 하긴 약간.
1: 아, 너무 자박자박하지도 않고.
2: 네. 그래야 진짜 조기국이 되는 거죠. 이 깡다리국도 마찬가지. 이거 봐. 이 국물이 기가 막히지. 이제 서울 분들은 이런 국물 맛을 못 먹어봤을 것 같은데.
1: 만천치에 많이 드세요. 그리고
2: 목포는 진짜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옛날 기억이 막 나면서 옛날 어렸을 때 자랐던 그 풍경들이 쫙 지나가면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1: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진짜 이번 여행이 저도 의미 깊었지만 정말 저는 오병호한테 너무 의미 깊은 여행이었을 것 같아요.
2: 잠시 잊고 살았던 나의 그치? 고향에 대한 느낌이 그치. 다시 나타나서
1: 그치.
2: 가족한테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아서.
1: 맞아, 맞아. 맞아. 저는 27년 정도 여행자 때라고 했는데 잘 하지 못했던 경험들. 양식장, 바도의 한가운데 가서.
2: 그건 진짜 현지인.
1: 그럼.
2: 현지인도 사실.
1: 전복 양식장 보고 거기서 직접 해가지고 그쵸. 썰어주시고 그런 거 먹어보고
2: 그쵸.
1: 뭐 오래된 그 왜 여행 격언 중에 네. 뭐 우연히 든 길이 지도를 만든다 뭐 이런 아주 오래된 그런 경고 같은 게 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배 안에 있는 매점에서 인어회 조식 정찬을 먹은 거.
2: 아 그거 대박.
1: 난 그건 정말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2: 그럼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어요.
1: 나 알아. 언젠가 우리가 함께 나란히 앉아가지고 다시 한번 마주할 노을.
2: 자산업 노을.
1: 그렇지.
2: 와, 저는 그게
1: 참 좋았어.
2: 가장
1: 참 좋았어.
2: 그냥 나의 마음이 뭔가
1: 가만히 이거 사실은 오배고 얘기하지 말라 그런 건데.
2: 아니, 하죠. 뭔데요?
1: 하지마.
2: 뭔데요?
1: 조금 자기 울었다 그랬어.
2: 아, 아니야.
1: 진짜로. 그렇지.
2: 아니, 울 뻔했다고 했지.
1: 아, 흘려 흘렸다 그랬잖아.
2: 안 흘렸.
1: 아, 그 바닷가 쪽에 그 물소리
2: 흘리진 않고 뭔가 이게 차 오르다가 요거 아닌데 다시 넣었지. 차 오르고 있는데 들어갔어.
1: 풍경 보고 오른 적도 있어요?
2: 있었던 것 같아.
1: 진짜?
2: 바라보다가 차치 딴 생각하면 눈물 나와요.
1: 그렇지.
2: 그래서 약간 딴 생각하려고.
1: 근데 눈물 날 만한 풍경이긴 하다.
4: 저 물소리 듣다가 훅 가가지고 아씨.
2: 차 오르고 있는데 들어갔어요. 일부러.
1: 아주 막판에 산통을 다 깨네 그냥.
2: 아니, 알았어.
1: 아니, 진짜. 알았다 이거지. 나는 봤어.
2: 아니,
1: 걸.
2: 운 게 아니고.
1: 안 됐어, 그럼. 됐어.
2: 그러니까
1: 각자네 이거 그러면.
2: 알았어. 알았어. 25,000 원씩.
1: 알았어.
2: 네.
5: 코리아 이니셔티브.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월요일 날 내일 애들 아침 일찍 오긴 오는데 월요일 민준이 엄마한테 너 아침 일찍 와야 된대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밑 단위나 빚겠다 그래 아 무장하고 둘이 합쳐갖고 스무 단만 빚기면 돼 그래
1: 나중에 한바탕 누르면 한 돈 나온다
0: 던져줄게.
2: 이따 줘.

0: 형이 왜 미안해. 이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야. 걱정하지 마 형. 이제 이 동생이 형을 도울 차례야. 그놈의 삼천 덕컷 이제 그깟 삼천 덕컷이야. 두 배 세 배 갚고도 남을 덕컷 다 가지고 왔어. 오늘 당장 빚을 다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
1: 고마워 화산이요. 나는 괜찮아. 인광보 사필 귀정이야. 샤일록, 야. 그놈의 허튼 수장은 그건... 걱정할 거 하나 없어. 말해 하나.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실종자들 포기 말고 수색 작업을 맡아줘. 우리 상인 조합을 꼭 지켜줘.
0: 형,
1: 부탁할게 화산이요.
0: 그런 말은 하지 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재판이 열린다고 해도 우리가 이겨. 포샤가 최고의 변호사를 데리고 올 거야. 하루속히 풀어줄 테니까 조금만 더 고생해.
1: 부탁할게 화산이요. 화산이요.

0: 마침 찾아뵐 참이었는데 반갑습니다.
1: 오랜만이야 바산이요. 자네가 나를 왜? 아, 돈 갚으려고?
0: 예, 저 대신 안토니오가 빌린 3천 더컷 지금 당장 갚겠습니다.
1: 그래? 기한이 이미 지났어. 너무 늦었어.
0: 그래서 더 드리려고 합니다. 두 배, 세 배, 몇 배를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1: 열 배, 스무 배를 더 준다고 해도 나는 받을 생각이 없네.
0: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1: 나는 법대로 할 것이 법을 뒤집을 기대는 말게 증서의 내용을 따를 것이야 백배 전배 준다고 해도

0: 봅시다. 어디 한번 법으로 따져봅시다.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뜻을 거두는 게 좋을 것이오.
1: 듣던 중 반가운 소리야. 그럼 법정에서 보세나.
2: 괜찮을까요?
0: 아이, 괜찮아. 우리한테는 포샤가 있잖아. 삼촌을 모시고 파도바를 출발했을 거야. 마리오 변호사가 안토니오를 구해줄 거야.
3: 이쪽이에요.
0: 어, 알도!
4: 아, 바사뇨! 어디 계신지 몰라 좀 헤맸습니다만 다행히 알도를 만났습니다.
0: 아이, 벌써 도착한 것이오?
4: 예.
0: 아이, 그런데 왜 혼자 왔소?
4: 아가씨께서 급히 보내셔서 왔습니다.
2: 어, 왜요? 무슨 일인데요?
4: 마리오 변호사께서 괴질에 걸리셨습니다.
2: 예?
4: 거동이 불편하셔서 오실 수가 없으십니다.
2: 아이, 그래서요!
4: 아가씨께서 다른 변호사를 찾고 계십니다만 어찌 될지 모르니 먼저 가서 상황을 알게 하셨지요.
0: 그래요. 여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발타자, 미안하지만 얼른 파도바로 다시 가줘야겠어요. 예? 재판이 내일로 잡혔으니 서둘러 달라고 전해주세요.
4: 내일이요?
0: 예.
4: 정말 급하게 됐군요. 서둘러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떠나겠습니다.
2: 어서 가세요. 어서. 아, 괜찮을까요?

0: 다시 한번 묻겠네. 원고는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는가?
1: 그렇습니다. 앞서 누누이 밝혔던 것처럼 이 증서 내용 그대로 신속하게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했으니 가슴살 1파운드를 도려내겠습니다.
0: 비구는 더 할 말이 있는가?
2: 존경하는 재판

피지 못하였으나 이젠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소. 천부당 만부당 가당 차는 재판이요. 나를 죽이고 상인 누합 없애려는 샤일록의 악랄한 수제

0: 재판장님! 지금 당장 3,000더컷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두 배, 세 배도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일록의 뜻대로 판결이 내려진다면 대대로 베니스 법원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1: 열 배로 갚는다고 해도 받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판결과 집행을 원합니다. 흐트러진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테니스 법정에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 이곳은 시장이 아니다, 광장이 아니다. 이곳은 엄숙한 법정이다. 엄중한 법에 따라 이제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다.
3: 판결문.
0: 잠깐!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피고 측 변호도 들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곧 변호인이 도착할 겁니다.
3: 판결.
1: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어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0: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막 변호인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왔어.
4: 변호사 보비오라고 합니다.
5: 비서 네비오라고 합니다.
4: 파도바에서 오느라 조금 늦어졌습니다. 너그럽게 양해 바랍니다.
6: 마리오 변호사가 오는 줄로 알고 있었네만.
4: 변호사님께서는 편찮으셔서 제자인 제가 대신 왔습니다.
6: 알겠네. 베니스 법정에 온 걸 환영하네.
7: 자, 어서 이리로 오게.
6: 자네는 저쪽으로.
0: 보샤는요?
8: 내리사는요?
9: 마리오 변호사님을 돌보시느라 함께 오실 수 없었습니다.
0: 괜찮을까요? 변호사가 너무 어려 보이는데.
8: 그러게요. 완전 애송이들이 왔네요.
9: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최선입니다.
6: 그럼 변호를 시작해보게.
4: 그대가 샤일록이요?
9: 그렇소.
4: 안토니오가 차용 증서에 서명한 게 사실이라면 베니스 법으로 그대의 소송은 정당하오.
9: 듣던 중 반가운 말.
4: 안토니오.
8: 예.
4: 그대는 지금 몹시 위험한 처지요, 알고 있어.
8: 그렇소.
4: 차용 증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시오.
8: 그렇소.
4: 그렇다면 샤일록이 자비를 베푸는 방법밖에 없겠소. 피고인에게 자비를 베풀 마음은 없소.
9: 고작 자비 이야기를 하러 그 먼 길을 오셨어. 자비라? 내가 왜 자비를 베풀어야 하오?
4: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그게 바로 자비니까요.

0: 변호사가 맞소? 그 시인이라고 해도 믿겠소?
1: 우리는 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만 고집하시면 피고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빌린 돈을 두 배, 세 배 갚을 수 있다고 하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이번에는 용서해 주소서.
0: 이보게나 젊은 양반 자꾸 자비 자비 하는데 법에는 애누리가 없어. 애누리 없는 게 법이요. 애누리 하나 없는 거 바로 그게 법이요. 현명하신 재판장님 감정에 나오소 하는 변호에 현혹되지 마시오. 법적 효력이 충분한 증서에 의한 재판이요. 원칙을 어기고 예외를 두는 선례가 남는다면 테니스 법질서에 큰 혼란이 올 것이오. 나는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으니 어서 판결을 내려 법정의 권위를 세우시오.
2: 그대는 더 할 말이 있는가? 없는가?

0: 멈추세요! 증서의 내용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뭐가 문제란 말인가? 그대는 안토니오의 가슴살 1파운드를 도려낼 수 있어, 맞소?
1: 그렇소.
0: 안토니오에게 그 이상의 피해를 줄 수는 없소, 맞소?
1: 그렇소. 정확히 가슴 1파운드만 도릴 것이오.
2: 여기! 저울도 준비했소.
0: 그렇다면 피는 언제 할 것이오?

0: 지금 그게 말이 되는 말이오?
1: 물론이요. 법에 대해서는 그대가 잘 알고 있지 않소. 한치의 오차도 없는 법을 원하지 않았소. 그대가 말하던 법이라는 게 바로 이런 법 아니었소?
0: 그게 법이오? 그것도 법이오?
1: 이보시오 재벌연금! 법에는 애누리가 없소. 애누리가 없는 게 법이오. 애누리 하나 없는 거 바로 그게 법이오. 조금 전에 당신이 했던 말이오. 재판장님께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 판결을 취소하시고 증서의 내용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2: 판결을 취소하시오!
3: 취소하시오! 취소하시오! 취소하시오! 취소하시오!

0: 조항안에 당연히 출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으니 피고인 증편호인 주장은 궤변일 뿐이오.
1: 밥 먹으러 생사를 갖겠다는 말도 안 되는 한 줄 때문에 지금 이토록 이상한 재판이 열리고 있어. 증서에 적힌 내용이 법적 근거로서 암정했기 때문이오. 증서에는 분명히 가슴살일 파운드만 취한다 되어 있어. 판결을 취소하고 즉시 안토니오를 석방하지 않는다면 법정과 샤일록에 유착을 심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2: 마르코!

0: 오늘 하는 포비오 변호사의 주장은 아벨성살이다. 단계를 취소할 수는 없다.
1: 물러서시오. 물러서. 물러서. 뭐야?
2: 사람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1: 뭐라는 거야?
2: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3: 뭐라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4: 사람들이 살아왔다고?
2: 네.
4: 진짜?
2: 세상에.
4: 정말이죠?
2: 정말이라니까요.
3: 아이고 하나님.
2: 아이고 하나님.
5: 여러분, 여러분, 선원들이 돌아왔어요. 실종됐던 선원들이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어요.
1: 여보.
2: 우리 아들 토마스는
1: 토마스는
5: 토마스는

0: 살아왔소.
1: 저 변호사님, 저 잠시만.
2: 도마서.
3: 예. 저
4: 재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집행이 신속하게 속게 될 수 있도록 법정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요! 모두 제자리로! 다시 형을 집행하도록 하겠다!
6: 마르코!

0: 집행을 중단해 주십시오. 중대한 사실을 알리려고 합니다.
1: 대체 또 무엇인가?
0: 너무 놀라지는 마십시오. 상인조한 무역선을 침몰시킨 배는 해적선이 아니라 샤일록의 배입니다. 해적들이 저지른 짓이 아니라 샤일록이 저지른 짓입니다.
2: 예, 맞습니다요. 네, 맞아.
1: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인가? 근거가 있는가?
0: 네, 목격자가 있습니다. 도마소.
3: 보았습니다.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를 공격한 배는 해적선이 아니라 샤일록의 배였습니다. 저기 있는 마르코가 그때 그 배 위에 있었습니다. 저기 마르코가 해적선장 노릇하며 우리 배를 박살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1: 그 해적선장이 마르코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3: 지금은 멀어졌지만 한때는 둘도 없는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마르코에게 묻겠다. 목격자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인가?
4: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5: 근거 없는 무함입니다.
6: 전혀 증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7: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두 분은 똑똑히 좀 보십시오. 이 두 분은 마르코의 두 분입니다. 마르코가 늘상 쓰던 두 분이란 말입니다. 바로 여기 샤일록이 쓰던 손글씨를 제 봉사가 찾으렀던 요 마르코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자, 보십시오. 똑똑히 좀 보십시오.

0: 샤일록이 하사했던 마루코가 자랑했던 바로 그 두건이요 누가 봐도 명명백백 마루코의 두건이요
1: 사람들 말이 한동안 두건을 쓰지 않고 다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오늘 쓴 두건은 새 것으로 보이네요.
2: 아니야 전혀 사실이 아니야. 내 이놈 또다 모르게 사고를 쳤구나. 그 무모한 충성심이 또 너를 띄었어. 대체 나한테 보고도 없이 무슨 짓을 한 것이야.
3: 재판장님!
4: 샤일록은 마르코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가?
2: 물론입니다. 당연하죠.
4: 마르코! 샤일록의 명령 없이 혼자서 저지른 일인가?
2: 재판장님! 마르코는 처자식과 부모가 있는 가장입니다. 성공의 눈이 어두워 저지른 실수이니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마르코, 가족들을 생각해야지. 어서 일어나서 재판장님께 용서를 빌어. 어서 확실하게 빌어. 확실하게

0: 샤일록이 시켜서 했어. 샤일록이 시켜서 한 짓이야. 죽을 죄를 지었어. 죽어도 할 말이 없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1: 재판장님, 샤일록은 상인조합을 짓밟을 목적으로 안토니오가 빌린 돈을 기한 안에 갚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안토니오의 차용증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행이므로 본 재판을 샤일록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으로 전환해 속히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2: 비고 샤일록은 범행을 인정하는가?
3: 비고? 비고라니요? 지금 나더러 비고라니요? 설마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2: 약속? 무슨 약속?
3: 아시지 않습니까?
2: 예, 이놈! 니놈이 살인죄 무고죄까지 더할 작정이구나! 교도관!
4: 응?
2: 지금 당장 안토니오를 풀어주고 샬롯 같은 일당들을 결박하도록 하라!

진들이 나를 향해 오는구나. 샤이녹의 제약 들고 놀지어 오는구나. 오너라 반겨주마 페니스의 백만장야. 내 이름을 기억하라 샤일록. 샤일록이 언젠가는 다시 오마. 번호로 단소 없는 것은 번호로 단소 있을 때에 또다시 태어나.

구속한다! 마르코와 두발은 수사 협조의 태도를 참작할 것이나 샤이렐록은 애누리 없는 엄벌로 처할 것이다! 또한 베니스 법에 따르면 살인 의도를 가진 범죄자는 그 재산을 법정에 압류한다. 재산 절반은 국가가 소유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샤일록의 재산 절반은 이제 안토니오 상인조합일 것이다.

0: 아이고.
1: 나 때문에 정말 고생 많았어.
0: 아니야. 고마워 파산이오. 덕분에 살았어. 아니 근데 어디서 저런 훌륭한 변호사님을 모시고 온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아닙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정말 어떻게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3: 일단 저희 집으로 가셔서 식사부터 하시죠. 예, 예, 예.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지금 바로 파도바로 떠나야 하는 일정입니다.
0: 아, 정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군요. 바사뇨, 우리 변호사님을 정성껏 잘 배웅해드려. 나는 먼저 가서 자네들을 기다리고 있을게.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아.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야. 자, 가자, 가자, 사기 좋아.
4: 마치!
3: 자, 갑시다.
0: 사기 좋아.
1: 저 변호사님 덕분에 형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5: 아,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소?
1: 아이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0: 아이 왜 자꾸 쳐다보시오?
6: 어쩐지 낯이 좀 익어서요.
0: 아이 그럴 리가 있겠소? 처음 본 사이 같은데.
3: 우리가 연기를 잘하긴 잘했진.
6: 그렇쥬. 이제 그만 놀려야겠쥬.
1: 아니 보샤
7: 내리사.
1: 세상에 세상에 당신이었어?
7: 세상에 깜빡 속았어.
1: 아니 어쩌다가 변호사 역할까지 맡게 됐어?
3: 삼촌은 아프셔서 오실 수가 없었어요. 소개받은 변호사들은 다들 손사래치기 바빴어요. 샤일록한테 맞서려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제가 직접 출연하게 된 거예요. 내 연기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1: 정말 최고의 공연이었어! 보샤!
3: 저는요?
0: 대박!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안녕하세요. 한예종 연극원 연출과 전문사를 졸업하고 다양한 몸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연극을 만들고 있는 강보름이라고 합니다.
2: 보름 연출 이름은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젊은 연출가로 알고 있었고요. 이제 문학적인 연극에서 퍼포먼스가 있는 연극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관심 있는 테마하고 본인 자신하고 어떻게 링크를 걸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좀 선명했고 그래서 뭐 대화하기 되게 좋았고 감성도 좋고 지성도 같이 있고 이래서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던 친구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비타민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과일을 좀 많이 사 먹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제가 받게 될 줄 전혀 모르고 있었어가지고 실감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주변 분들께 축하 인사를 받으면서 기쁜 일이구나. 앞으로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힘을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받고 어떻게 연극을 시작하게 됐는지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려운 형편에서 성장을 했는데 10대 내내 부끄러워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전혀 부끄러울 일이 아니었는데 가난하다는 거를 되게 감추고 싶어하고 그런 감각으로 되게 오랫동안 살았었어요. 근데 연극을 하게 되면 아 이게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가족만의 일이 아니구나 이런 감각을 좀 알게 됐고 저의 주변 환경을 지탱해주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주변의 이야기에도 관심을 가지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엄청나게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연극반 동아리를 하다가 졸업할 때 연출은 안 해본 거예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출을 해봤는데 재밌는 거예요. 어떤 게 재밌었냐면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관객들이 교감해주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그 느낌이 짜릿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감각이 계속 잊혀지지 않아가지고 계속 하고 있지 않나. 연출을 계속 하고 싶은데 같이 연극을 할 동료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학부보다 더 오래 다니긴 했는데 그만큼 오래 다니면서 좋은 동료들을 많이 만나서 그 동료들하고 지금 같이 연극을 하고 있어서 여기 학교 다니면서 가장 큰 자산인 것 같아요. 희곡을 무대화할 때랑 제가 이제 구성을 해서 공연을 올릴 때가 약간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공연 예술이 몸과 몸끼리 만나는 매체라는 생각을 해서 그 몸과 몸끼리 만날 때 그 감각이 어떤 감각일까를 계속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희 가족이나 친구들이 볼 때에도 같이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김도연 장애인권 활동가라고 계시는데 장애악이 변방의 시야에서 바라볼 때 가장 많은 것들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저한테 좀 새로운 깨달음이었고 그런 이야기들과 그런 몸들과 만날 때 재밌으면서도 아 이게 당사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거는 크게 들려야 될 목소리들이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해서 공연으로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2: 보름 연출이 갖고 있는 인문학적인 자기 삶의 태도들 같은 게 있어요. 올바르게 산다라는 게 뭘까? 예술가이기 전에 살아간다라는 게 뭐지?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들 되어 있고 그걸 좀 사회학적인 지성을 통해가지고 실천하는 활동들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젠더 정치학적인 관점인데 함께 연대하고 참여하고 하는 공동체적인 활동들을 살면서 좀 많이 실천을 해왔는 편이라서 본인 스스로에 대해 되게 좀 솔직한 편이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되게 성실한 편이라서 그게 사실 작품 속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소수자 문제를 다룰 때 보름 연출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끔씩 무대에 등장해요. 일종의 모더레이터라 그래야 되나? 연출로 둘러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판을 깔고 그 안에서 어떤 면에서는 당사자들, 소수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연출하고 예술가들하고 같이 화합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세레모니, 어떤 제의적인 형태의 어떤 연극들로 만들어내요. 제의라고 하는 게 일상의 삶에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 안에서 소수자들로 우리가 보고 있는 타자화시킨 사람들이 그 세레모니를 통해서 새롭게 어떤 삶의 주체가 되는, 경험할 수 있는 세레모니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문학적인 내용을 연극적인 형식을 통해서 실현하는 그런 작업들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아주 좋습니다.
1: 한예종 신사키고 페스티벌에서 이제 베일유 작가가 여기한테 가서 당선이 됐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주었어요. 그래서 희곡을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숨에 다 읽었거든요. 바로 읽자마자 같이 하고 싶은 동료들이 떠오르는 작품이었어요. 하우스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홈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담겨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취약하지만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욕망 을 되게 사랑하는데 그것들이 되게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느꼈고 집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둘러싼 어떤 사람이나 안정감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합쳐져야 집이라는 게 소중한 환경이 되는 건데 그런 게 어려운 세상이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지라도 시도해보는 거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이구나 이런 거를 연습하면서도 느꼈고 공연 메시지도 그랬던 것 같아서 계속 저희 프로덕션 액션하고 낭독하고 입체 낭독하고 본 공연하고 여러 해를 같이 보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작품의 메시지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제호라는 인물이 가진 그 욕망을 같이 그때 작업을 하고 있었던 하지성 배우가 캐릭터가 잘 맞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된 아주 오래된 낡은 빌라에 휠체어를 탄 제호가 계속 옥상에서 본인만의 아지트를 상상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비장애 중심 사회나 퀴어를 계속 배제하고 차별하는 이 사회의 그 교차성을 강화해서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엄청 큰 배움이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연습실을 예약하거나 같이 뒤풀이를 갈 식당을 고른다거나 그럴 때에도 턱이나 계단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골라야 하고 미리 답사를 해야 하고 예약을 해야 하고 서울에 이렇게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없구나 알아가는 과정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감각하고 과정으로 남아있어요. 그거는 제가 공연을 하는 한 계속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사실 미투운동과 페미니즘의 물결을 경험하면서는 당사자성이라는 것이 분노 혹은 막 그런 울분으로 작업을 하였던 시기도 있었고 비장애인이라는 포지션에 있으면서 장애학을 만나게 되고 장애 동료들을 만나게 되면서 교차성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구나 내가 약자만은 아니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했고 그렇다면 내가 당사자성이 아닌 지점에서 연대자 혹은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과정과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런 지점들을 작품하면서 많이 실패하고 또 시도하면서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그린피그 극단의 역사십이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에 초대를 받아서 참여를 하게 된 작품이었고 그린피그 배우들과 장애 동료 배우들이 이제 1대1로 인터뷰 매칭을 해서 같이 두 달간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 과정을 관객들하고 공유를 하는 작품이었어요. 이제 발달장애인 특수학급이 있는 구리의 수택고등학교에 가서 연극놀이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해보기도 하고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농인대안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초중부 친구들하고 이제 매주 만나서 언어로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몸으로 부대끼면서 같이 놀면서 친해지고 했거든요. 각자의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공연이면 좋겠다. 그래서 배우들이 키워드나 같이 놀았던 방식 그거를 뽑아서 마을 여행을 한다는 컨셉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일방적으로 이게 주입당하는 감각이 아니라 같이 시간을 보내본다는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휴식존에서 계속 휴식만 취하다 가시는 분도 계셨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막 모든 걸로 다 즐기고 가시는 분도 계셨고 관객들끼리 교감하고 친해지는 걸 보는 것도 좀 재밌었고 직접 보는 그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어떤 재현이라든지 당사자성이라든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극장이라는 공간 안에 같이 모여있는 몸들, 그러니까 관객들의 몸도 굉장히 다양한 몸들이고 비장애인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의 범주 안에 묶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다양한 몸들이 모이면서 고유성을 존중받는 순간 혹은 그런 감각이 뭘까, 그런 순간을 같이 경험한다는 건 또 뭘까. 뭐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배우들과 청각장애인 배우들이 함께 연습을 할 때 굉장히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필요한 어떤 조건이라든지 그 충돌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면서 관객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감각은 또 무엇일까. 그러니까 관객들도 지금까지는 좀 장애인 관객들이 많이 상정되지 않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뭐 단순히 배리어프리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관객들도 다양한 몸이고 배우들도 다양한 몸일 때 만남들이 너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계속 극장에서 찾고 싶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극장 판타지를 연습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같이 참여하셨던 안정우 배우는 속기사가 연습 내내 동행하시는 이제 구화를 쓰시는 청각장애인 배우셨는데 속기를 치고 있을 때에는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시력 시각장애인이셨던 이성수 배우에게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 침묵을 설명하지 않으면 쉽게 배제되어버리는 시간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공연 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준비할 때에도 침묵이 중요하게 발생하는 순간 혹은 수어로 통역되는 순간들에서 이미 보여지는 것들은 서통역이 될 필요가 없는데 이제 농인 관객들은 그걸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도 다 통역이 되지 않으면 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저거는 통역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 해설 딱 이렇게 개념화가 되어 있으면 수어 통역사분 그거를 통역을 안 하는 게 오히려 헷갈림을 줄이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농인관들이 봤을 때 저 말은 다른 사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통역을 안 해주지? 뭐 이런 혼란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배우를 위한 어떤 점자 블록을 무대에 설치했을 때 휠체어를 타는 배우에게는 그게 엄청 울퉁불퉁한 걸치적거리는 그런 장치가 된다든지, 사실 그거는 극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점자 블록은 필요한 거고 휠체어 다닐 때에도 그런 감각을 계속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덜커덩거리는 그 감각을 느끼는 게 우리가 공존하는 감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극장이 약간 집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집에 초대를 할 수 없었고 놀러 가기도 어렵고 약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극장에서 공연을 하니까 사람들을 막 초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막 나눌 수가 있고 뭔가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과 초대해서 만나는 그 감각이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몸들이 앞으로도 계속 만나는 장소였으면 좋겠다. 직접 만났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감각? 그런 감각들이 주는 어떤 충격이나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객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올 수조차 없거나 다시 오고 싶지 않거나 이런 힘든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극장이 어디까지 편안해질 수 있을까 그게 좀 많이 궁금한 것 같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극장은 그 불편함이라는 거를 인지하게 됐을 때 오히려 또 편안해질 수 있는 거구나. 여러 가지로 되게 흥미로운 공간인 것 같아요. 극장이라는 공간이. 대중매체에서 다뤄지지 않는 감각들,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만나는 게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몸들이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공간이 또 극장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감각들을 주선하는 게 이제 저는 연출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먼저 시간과 공간을 경험을 하고 그 환경을 만들고 관객들에게 그 만남을 주선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연을 만든다는 게. 그 과정이 나는 어떤 사람들과 지금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민이 될 때 물어볼 수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게 좀 위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관객들도 극장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다큐멘터리 작업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동료들을 만나고 수업을 들으면서 외롭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외부에서는 이제 다른 동료 연출가들이나 또래 예술가들이라든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그냥 학교 오면은 만날 수 있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잠깐 일반 회사를 다녔던 시기가 있었는데 연극 좀 그만두고 싶어서 근데 이제 나누는 대화들이 저한테 다른 세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연극을 해야 되나 보다 이러고 다시 학교를 복학을 했는데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내 주변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0: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제가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1: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느꼈을 때 이 사회에서 되게 필요한 이제 인재가 된 것 같고, 연극은 이제 과정이 제일 중요한 예술인데 상을 받고 주목받고 이러다 보면 세상이 자꾸 이렇게 자기를 필요로 해서 그 세상의 속도에 또 맞춰가고 누군가 바라보는 시선이나 평가에 대해서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각광받는 젊은 예술가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기를 좀 성찰하면서 강보름만의 어떤 속도, 강보름만의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만의 속도와 리듬으로 차근차근 또 밟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보름 연출을 응원합니다.
0: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하나씩 해보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요즘에 스테이지 파이터도 재밌게 하고 있는데 몸들이 솔직하게 용기를 내서 극장에서 던져지면서 관객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순간들이 너무 재밌고, 그거는 관객들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걸 주선하는 공연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형태가 무엇일지는 모르겠습니다.
2: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제가 원래 자양동 살았었는데 저녁 때 약간 이렇게 이 동네 항상 이렇게 따릉이 타고 산책하는 길이었거든요. 청담대교 야경이 생각보다 꽤 괜찮아서 이렇게 맥주 한잔 하기 되게 좋았던 곳이에요. 아, 예예, 고맙습니다. 오, 돗자리 공짜, 순살 두 마리 세트, 배달비 공짜, 오예. 이따가 저녁으로, 점심으로 이거 먹을까 봐요. 여기 포터스팟이라고 합니다.

수업도 예쁘고 나무도 예쁘고 유리가 있네. 이게 뭘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이 길을 그리면서 사색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신기하게 이렇게 고립된 공간인데 그렇다고 완전히 이게 폐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리로 바깥이 보이기도 하고 하늘은 뚫려 있고 근데 이 돌과 약간 마주해야 되는 이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주하려면 어쨌든 그려야 되니까 한번 마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꽃들을 좀 많이 보게 될 것 같, 꽃이나 이파리를 보게 될 것 같은데 걔네들은 좀 더 자세히 보고 세밀화처럼 좀 그려야 된다면 풍경은 이렇게 멀리 이렇게 한 장면을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면을 담는 게 좀 더 구도가 좀 더 필요하긴 하고 얘네들은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하는 게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파리 하나하나 뭐 아니면은 꽃잎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것들을 여러 개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치킨을 시켜 먹어야 되겠는데. 순살 두 마리, 세 마리, 뭐 이렇게 많은 것들. 우선 순살 한 마리.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뚝섬 한강공원인데요. 네, 저기 순살 파닭 한 마리 세트 9? 요거 하나. 9번 후라이드요. 네. 배달존이 있대요. 예전에는 여기까지 그냥 다 해다 줬는데, 배달존.

한강공원 접근이 좋은 곳에서 살았었는데 이게 휴일이나 뭐 아니면 평일 저녁 같은 때에 와서 그냥 한강을 우선 쳐다보고 있는 것도 좋고 아니면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쉽게 도심에서 나와서 이렇게 머리를 비우고 그냥 앉아있을 수 있는 곳이 서울에서 사실 한강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아. 원래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을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림 그리면서부터 식물을 좀 이렇게 그려보면 이파리 모양을 그리고 났더니 다음에 그 식물을 만났을 때 걔가 내가 그려보내면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우게 된 이파리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이 조금 관심이 생겼고 나무도 이제 그리다 보면 수종에 따라서 생긴 게 다 다르거든요. 특히 이제 이파리 모양에 따라서 나무 전체의 모양이 되게 달라져요. 예를 들면 화렵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파리가 동그랗고 넓으니까 그 넓은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모양 자체도 이렇게 약간 동그란 느낌이 있고요. 침엽수는 다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그 뾰족뾰족한 것들을 이파리를 가까이도 가서 보고 멀리서도 와서 이렇게 보고 그리면 그거 자체의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사실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나무 색깔은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게 어둡고 밝고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 난 이파리 그리고 조금 오래된 이파리 조금 말라가는 이파리마다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스프링 그린이나 메이 그린 같은 이런 연두색 계열의 것들은 이제 해를 받거나 아니면 새로 난 이파리들의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햇빛에서 가려져서 어두운 쪽에 색깔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이제 갈색으로 넘어가는 종류의 그런 이파리들은 뭐 제가 쓰는 걸로는 말라카이트 그린이나 다크셉 그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익색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색깔인데 이거 자체로 되게 매력 있는 그런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연이 담고 있는 색깔이 너무 다양한 거죠. 같은 초록색이라고 해도 약간 따뜻한 종류의 초록색과 약간 차가운 종류의 초록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색연필에는 대부분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의 색깔들을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색깔들이 필요해지네요. 근데 특히 초록색은 그때마다 초록색의 범위를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봄에 나온 이파리, 새로 나온 이파리들의 색깔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색깔로 표현하니까 되게 좋으네요.

정원이 있어서 이런저런 꽃이 되게 많아요. 다양한 꽃이 있는데 양귀비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색깔은 아니고 색연필이 딱히 이 색깔이 없네요. 마커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렬한 색깔들, 비비드 색깔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색깔들 오늘 되게 다양하게 봤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색깔들을 색연필이랑 같이 노는 시간이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조성된 정원이 10월 초까지 계속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아마 꽃이 뭐 졌다 폈다, 다른 꽃이 졌다 폈다 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초록색의 다양함과 꽃들의 색깔들의 다양한 것들을 그냥 산책 나와서 보셔도 좋겠지만 색연필 한번 가지고 나오셔서 그 색연필에 맞는 꽃들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려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맛있는 냄새. 아, 빨리 기름 떡볶이를 먹고 싶어요. 어, 승준 씨.
1: 와이어 씨, 지금 어디예요?
0: 아, 네, 지금 통일시장이에요.
1: 시장에서 지금 뭐 해요?
0: 통일시장에서는 엽전으로 음식을 살 수 있어요. 엽전은 옛날 돈이에요. 기름 떡볶이를 먹을 거예요.
1: 기름 떡볶이요?
2: 부러워요.
0: 승준 씨는 뭐예요?
2: 저는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0: 아, 승준 씨, 가봐야겠어요. 다시 전화해요.
2: 네, 맛있게 먹어요.
0: 어, 기름 떡볶이 얼마예요?
3: 8개.
0: 엽전 8개. 네,
3: 해드릴게. 네.
4: 와이어 씨, 지금 뭐예요?
0: 엽전으로 기름 떡볶이를 사는 중이에요. 효진 씨는 뭐예요?
4: 저는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3: 여기 있어요. 이건 덤이에요.
0: 와, 우와, 감사합니다. 응. 효진 씨, 이거 봐요.
4: 우와, 맛있겠다. 제가 지금 갈게요.
0: 맛있어.
5: On today's episode of K-Chat Travel in Korea, Wyatt went to eat 기름 떡볶이. 기름 떡볶이 is fried in oil and doesn't come with the sauce like regular 떡볶이. And Tongin traditional market is famous for 기름 떡볶이. And the 기름 떡볶이 he ate looked amazing. Right, so Seungjun called Wyatt, who was traveling on his own. If you're curious where someone is, like Seungjun was, you can ask, 지금 어디예요? Then, if you happen to be in the market like Wyatt was, you can say, 지금 시장에 있어요. Or, 지금 시장이에요. 효진 also called Wyatt to ask what he was up to. To say that in Korean, you say, 지금 뭐해요? To tell someone about what you're doing right now, you can say, 뭐 있어요? Or 는 중이에요. For example, if you're buying 기름 떡볶이 in the market, it's 시장에서 기름 떡볶이를 사고 있어요. Or 기름 떡볶이를 사는 중이에요. If you are listening to music at home, you can say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Or 음악을 듣는 중이에요. How would you say you are watching a movie at home? Exactly. You can say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or 영화를 보는 중이에요. It's not that hard, right? The people in traditional Korean markets always try to give you a little extra on top of what you ordered. And this is called 덤 문화. Now that there are fixed prices, 덤 문화 and deals are mostly disappearing. So, of course, it feels good when you get an extra large serving like our protagonist, Wyatt. Now, let's work on your pronunciation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0: 지금 시장이 있어요. 지금 시장이에요. 시장에서 기름 떡볶이를 사고 있어요. 기름 떡볶이를 사는 중이에요.
2: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음악을 듣는 중이에요.
4: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영화를 보는 중이에요.

0: 오늘 어디 가요?
1: 세종대왕 전시관에 가려고 해요.
0: 세종대왕 전시관이요?
1: 근데 가는 길은 몰라요. 어떻게 가요?
0: 잠깐만요. 걸어서 가거나 버스로 갈 수 있어요.
1: 그럼 걸어서 갈까요?
0: 좋아요.
1: 오! 세종 이야기. 와. 와. 효진 씨.
0: 네?
1: 저는 세종대왕을 좋아해요. 저 이거 보려고 한국에 왔어요.
0: 그래요?
1: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효진 씨와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어요.
0: 네, 맞아요.
1: 와, 멋있다.
0: 여기에도 세종대왕이 있어요.
1: 오, 그러네요? 오, 저도 한번 봐도 돼요? 오, 저도 몰랐어요. 세종대왕을 인터넷으로 더 공부하려고 해요.
0: 네, 좋은 생각이에요.
1: 와, 더운데 우리 음료수나 마실까요?
0: 그럴까요? 그건
1: 주세요. 이거는 이걸로...
2: King Sejong, the fourth king of the Joseon Dynasty, was renowned for his concern for his people. Upon ascending the throne, he made significant advancements in politics, the economy, defense, and culture. In particular, after extensive research, he proclaimed what we now know as Hangul to be called 훈민정음. It was made so that ordinary people at the time could easily learn to write. Now, let's go over today's Korean expressions. To say that you plan to do something or explain the reason you're doing something, add 려고. For example, if you plan to visit the King Sejong Exhibition Hall, you can say 세종대왕 전시관에 가려고 해요. To say the reason you came to Korea was to see the King Sejong Exhibition Hall, you say 이거 보려고 한국에 왔어요. How would you say you plan to study more about King Sejong online? That's right. You would say 인터넷으로 더 공부하려고 해요. One more thing. To express when someone can or cannot do something, use 을 수 있다. For example, when Hyojin mentioned they could ride the bus, he said 버스로 갈 수 있어요. Also, when choosing from a number of things or listing things, use verb 거나 or noun 나. For example, to express the choice you can make between walking or biking, you can say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Okay, then how would you say you can take the bus or subway? It would be 버스나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And how would you say you can walk or take the bus? That's right. It's 걸어서 가거나 버스로 갈 수 있어요. All right, let's practice what we learned today.
0: 인터넷으로 더 공부하려고 해요.
1: 버스로 갈 수 있어요.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버스나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0: 걸어서 가거나 버스로 갈 수 있어요.

미나 속에는 우리의 민족이 있어요. 민중이 있고 결애가 있습니다. 전 누구의 딸이냐면 결애의 딸이죠. 저희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민족을 위해서 민중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고 저는 이러한 십장생을 네, 그려서 저 나라에서 우리 또 할아버지가 오시는 것 같고 저 하늘에서 아버지가 오시는 것 같은 그 만남의 장이 되고 싶어서 쭉 지금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독립운동가 김홍근, 김병성 애국지사님의 후손 민학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숙입니다.

김홍근 애국지사님은 저희 할아버지시고 김병성 애국지사님은 저에게는 아버지 되십니다. 저희 김홍근 할아버지는 17세 때 처음으로 하동 항일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그 천석이라는 재산을 바치고 비밀결사대를 조성해서 동서남북을 뛰어다니면서 군자금을 모집해서 상해로 건너가서 임시정부 때 의정원으로 역임을 하시다가 일본 외경에서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 체포를 당하고 난 다음에 고문으로서 얼마나 힘들게 생을 지내셨는지 고문 후유증으로 45세 때 젊은 나이로 사망하셨습니다. 강복을 보지를 못했어요. 김병성 아버지는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할아버지의 독립운동을 도와주셨습니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 8개월이라는 형을 살고 아버지는 그 해에 48년 그 해에 돌아가시고 저는 1948년생입니다. 7월 달에 태어났는데 저는 유복자로 태어났죠. 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하셨죠. 딸 3명을 데리고 살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어떤 때는 제가 어머니가 계모인 줄 알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여성으로서의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남자처럼 키웠어요. 어디 가든 당당하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거지가 되고 배가 고파도 공부는 해야 된다. 그리고 교사를 해라.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영리하니까 나라를 살리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배가 고파도 해야 된다. 우리 많이 고팠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그 독립운동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자녀로서, 손자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에 항상 잠겨 있었죠. 아버지 얼굴을 보여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얼굴을 어디서 봤느냐? 추묘 사진전이 있었어요. 경남예술회관에 추경아씨라는 분이 전시를 했는데 김병성으로서 나도 모르게 그 앞에 사진 앞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바로 인연의 끈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미나를 공부한 지는 한 15년 되네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하동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배아여고 다닐 때도 그 미술 선생님이 항상 너는 미술학과를 가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하듯이 어머니가 교사를 해야 되니까 수학과를 나와가지고 수학교사를 지내면서 항상 나는 늙어 죽기 직전에 그림을 그려서 그림쟁이가 돼가지고 전시회를 한번 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해가 뜨도록까지 열심히 그려서 사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회를 열었죠. 제가 즐기는 것은 평풍을 주로 많이 그립니다. 평풍 중에서 가장 아끼는 그림은 이 십장생입니다. 그리고
동자도도 있고요. 지금 화해도도 있고 화조도도 있고. 일월 부상도도 있고. 이 십장생에는 보면은 소나무와 같이 이렇게 인내하고 묵묵히 사계절 다 푸르고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사슴같이 청아하고, 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대나무같이 저렇게 꿋꿋하고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름같이 저 세상에서 뭔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용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기도 해서 저는 이 그림을 사랑합니다.

예,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그림을 지금 병풍을 20작품을 만들었는데 제가 마지막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보답달 겸 이거를 병풍을 이리 만들어서 그 병풍 만드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기만 합니다. 죽기 직전에 내가 이것을 전시할 수 있을까? 근데 전시를 그냥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별로 가서 강북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전시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 누구의 손, 누구의 딸 이러한 이름으로 그 의미를 포함해서 전시를 하고 싶거든요. 투어를 하면서 우리 같은 가족이잖아요. 독립운동을 하신 유족님들은 그 어두운 장막 같은 그 시절에 우리 선조님들이 수묵 선열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래서 작은 보탬이나마 내가 앉아있고 내가 활동하고 있는 이 영역에서 우리는 그 작은 보답이라도 네,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살기 좋습니다. 그러나 분열이라는 것이 너무 문제고 대한민국이 이 잘 사는 이 나라 누구 때문에 잘 살까? 그 좀 생각해주는 정치인들과 모든 국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한민족인데 그것을 분열을 일으키면은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길을 우리는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0: to the steel and cement industries, which produce a huge amount.
1: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복합 대기오염 저감 기술입니다. PTFE 멤브레인 필터와 촉매 기술을 결합해 초미세먼지 포집과 유해가스 저감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해 에너지 절감과 운영 효율 향상에 기여합니다. 집진과 탈질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공간 활용성과 유지관리 효율도 높였습니다. 현재 발전소, 소각시설, 산업용 보일러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0: The heat energy recovery equipment is one of the core facilities of the company. The equipment can deal with industrial waste more safely and effectively. And the catalytic filter of the company plays a significant role in operating the facility. Based on the membrane-based technologies and sophisticated designs, the firm has provide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services.
2: 저희 마이크로원의 카타필 촉매 필터는 촉매, 부직포, 멤브레인 소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TFE 멤브레인은 분진을 90% 이상 포집하여 촉매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PTFE 멤브레인은 원료인 PTFE 분말과 윤활제를 혼합한 후 압축, 압출, 압연, 연신, 소결 과정을 거쳐 촉매 필터에 적합한 멤브레인으로 제작합니다. 그리고 촉매 필터 중 촉매 지지체 역할을 하는 PTFE 부직포에 촉매를 코팅합니다. 마지막으로 멤브레인과 촉매가 담지된 PTFE 부직포를 결합하는 합지 공정을 통해 촉매 필터가 완성됩니다.
0: When the exhaust gas passes through the filter, fine dust particles are filtered out. Harmful gases penetrate the catalyst layer and it is purified after going through chemical reactions. A single filter can get rid of dust and harmful gases at the same time. What is more, nitrogen oxide can be converted into nitrogen, emitted nitrogen oxide can be decreased. Also, it can provide a reduction effect of air pollutant emissions.
1: 마이크로원의 가장 큰 기술 경쟁력은 필터 기술과 촉매 기술을 하나로 융합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집진 설비와 탈진 설비를 각각 운영해야 했지만 저희 캐타필 촉매 필터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한 PTFE 멤브레인 필터와 촉매 코팅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집진 성능과 안정적인 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0: Micro One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develop future environmental technologies. It has accelerated researches on dust collecting systems as well as methods that can reduce the emissions of harmful gases and carbon dioxide. The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developing materials that can provide stable operation even under difficult environmental conditions.
1: 저희 마이크로온 연구소는 저온 환경에서도 질소 산화물 저감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촉매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HCN 등 다양한 유해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차세대 촉매 연구와 현장 실증 과제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촉매 필터에 최적화된 PTFE 멤브레인 개발을 통해서 성능과 내구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으며 반도체, 2차전지, 수처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소재 연구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field by advancing into the Taiwanese waste incineration market, which has been highly regulated. By fulfilling the strengthened emission standards, it has thoroughly managed the concentration level of the waste materials.
3: 저희 마이크로원은 지속 가능한 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대기 환경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EPTFE 멤브레인과 촉매 필터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오염물질 저감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IoT와 AI를 활용한 스마트 환경 설비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친환경 솔루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0: Micro One has suggested innovative solutions that can better preserve atmospheric environment.